0: 많이들 보신 영화죠? 네. About a Boy라는 영화의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렸어요. Badly Drawn Boy의 Something to Talk About 첫 곡이었습니다. 니콜라스 홀트라는 배우가 어린 시절에 촬영하고 아빠가 아마 휴 그랜트였을 거예요. 이제 11시부터 햇볕도 쐬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요. 점심 먹으러 멀리 가는 걸 슬슬 줄이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아, 그동안 멀리까지 다니셨어요. 여름이 회사 구내 식당에 없는 게 제일 슬픈 계절입니다. 아, 회사의 구내 식당. 저는 할 말이 많아지죠, 이러면. 근데 1년이 넘으니까 이제 저도 MBC 구내 식당, 네, 상암 MBC 구내식당의 메뉴를 거의 다 한 번씩은 먹어본 것 같습니다. 패턴도 좀 파악이 됐고, 네. 아이고, 그렇군요. 또 겨울은 또 겨울이라 추워서 멀리 못 가실 텐데. 6039님, 오늘은 편안하게 집에서 주중에 먹고 싶었던 걸로다가 든든히 드세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5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딸, 저번에 그 떡 뭐였지? 안 달고 맛있던데. 밥알이 살아있는 떡.
5: 밥알 찹쌀떡의 원조.
6: 백년화편.
5: 첨가물 없이 건강한.
6: 백년화편.
5: 30년 전통.
6: 백년화편.
5: 떡 선물 세트는.
6: 백년화편.
5: 1588-5678.
7: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자, 따라해보세요.
9: 이카운트 ERP
10: 4만원
8: 회계관리
9: 이카운트 ERP
11: 4만원
8: 재고관리
9: 이카운트 ERP
8: 4만원 생산관리
9: 사업성공
11: 함께해요.
8: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9: 이카운트
8: 가입비 부가세 별도.
1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0: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갓 따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3: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4: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5: 1등을 책임지는 1등.

들으신 곡은 브라질 출신 뮤지션입니다. 네, 바네사 다마타, 아인다뱅, 다행스럽게도 라는 뜻이라는데요. 이분은 한 10년 동안은 작곡가로만 활동을 하다가 네, 20대 후반에 첫 앨범을 발매한 그런 작곡가 출신 여성 뮤지션입니다. 제목만 보니까 이적의 다행이다 또 떠오르고 네. 삼천포의 대장금 우리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고 싶어서 양산에서 사천까지 시외버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 되게 귀찮아하지만 저의 귀차니즘을 이기는 이 식욕. 헤헤. 근데 시어머니하고 되게 사이 좋으신가 봐요. 박서현님.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시고요. 5262님은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커피 배달해주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라 아내 혼자 바쁘네요. 대신 저는 주말이라 밀린 집안일 좀 하려고요. 근데 점심 뭐 먹지? 혼자 드셔야 되나요? 라면인 건가? 는 아니길. 예. 뭐 좀 그럴듯한 거 하나 만들어서 저녁 때 아내분 퇴근하고 오면 먹을 것까지 생각해서 아무튼 아직 시간 좀 있으니까 예.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근데 또 생일을 맞으신 2309님은 남편이 직접 미역국 끓여주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아직 자요. 어제 회식하고 뭐 사와서 숨기던데 혹시 즉석 미역국 사온 거 아냐 이 사람? 아 진짜 이제 일어나야 될 텐데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2309님께는 갖고 있는 선물 중에 작가님들하고 고민해서 소소하지만 생일 축하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신청곡도 같이 들려드립니다. 윤하 기다리다.

이승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까만 흔적. 김지선님의 사연인데요. 얼마 전 문득 너에게에서 철원으로 교생실습 간 아들 사연 소개된 아침 가족입니다. 아, 지선님. 벌써 한 달이나 지나 아들 짐을 빼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별일 없이 지내준 아들과 학생들, 또 도와주신 교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걱정해주신 상디도 감사해요 하셨는데, 아유,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아무튼 교생실습 잘 마치셨다니까 앞으로 또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거듭나시기를 다시 한번 응원 드립니다. 자, 이어서 바우터 하멜의 음성으로 March, April, May

0: 오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일요일 아침이라서 아직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보면 서울 쪽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 시구간만 짧게 정체인데요. 지금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4차로의 소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또 통영대전고속도로도 대전 방향으로 함양터널 부근 승용차 고장으로 처리 중입니다. 추가 추돌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방 잘 살펴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동호대교부터

0: 반포대교까지 강남 일대 속도가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도봉 톨게이트도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문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아침 귀를 기울이면 나는 흐린 날을 다정히 맞는 편이다. 침침한 빛, 자욱한 사물들, 묵직하게 흩어지는 향. 흐린 날에는 모든 존재가 자신을 잠잠

충만해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햇빛은 온기를 주는 동시에 대상을 퇴색시킨다. 지나친 빛 속에서는 노출 과다 사진 속 피사체가 그러하듯 내가 배경 속에 희석되거나 본디와 다른 모습이 되고 만다. 그러니 진심이나 맹세는 흐린 날에 건네져야 할 것 같다. 햇빛은 사랑스럽지만 구름과 비는 믿음직스럽다. 네, 오늘 아침 귀를 기울이면 시인 한정원의 산문집 시와 산책 중에서 일부를 전해드렸습니다.

모노의 Life in Mono. 오랜만이었네요. 오늘 이정아님께서 공유해 주신 시인 한정원의 산문집 시와 산책 중 일부였는데 읽어드리면서 제가 귀가 얇아서 그런가? 그리고 진짜 맹세 같은 거는 흐린 날 해야 되나 보다. 바로 설득이 되던데. 흐린 날에는 기분이 좀 다운되기도 하지만 차분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흐린 날이 어쩜 더 좋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잠시 속도를 늦춘 것 같아서 저도 괜히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작가님처럼 흐린 날을 다정히 맞이해줍니다. 상디는 어떤 날씨를 좋아하시나요? 하셨는데 전 날씨보다는 온도에 민감한 것 같아요.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그렇다면은 맑고 흐리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문장 소개해 주신 우리 정아님께는 유산균 세트와 호박차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다가 공유하고 싶으신 그런 문장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뭐 필사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보고 마음에 드신 페이지를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귀를 기울이면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소하지만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답니다. 이어서 에일리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우리 사랑한 동안.

규현의 음성으로 내 마음을 누르는 일 들었어요. 6945님, 여기는 전남 무안입니다. 집 거실에서 논이 보이는데요. 이제 모내기철이라 논을 고르게 갈아서 물을 가득 채우는 작업이 한창이거든요. 그래서 그 논물에 고스란히 담긴 하늘과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멋진 시기입니다. 라고. 한참 바쁘신 농번기라고 옛날에 표현했었는데 말씀하신 풍경만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0822님은 얼마 전부터 남편과 함께 권투를 배우고 계시다고요. 둘이 1대1 레슨을 받는데 이제 10회가 벌써 끝나고 금요일 10회 추가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잽이랑 훅, 어퍼컷 이런 동작을 배우는데요. 땀이 후투투투 쏟아지고 진짜 재밌어요. 운동 뭐 할까 고민한 분들께 강추. 야. 근데 남편이랑 같이 하신다니까 왠지 부부싸움 하면 올라와. 글러브 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농담이고요. 네. 어우, 이거 힘든 운동인데. 그래도 10회를 이미 하시고 다시 선택하신 만큼 더 건강하시기를 응원드리고요. 자, 조나스 브라더스의 노래입니다. Cool.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8: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마지막 곡으로 Savage Garden의 Two Beds and a Coffee Machine이라는 노래 준비했고요. 잠시 후 3부에 하트스트송으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원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목요일 날 들려드렸던 검정 치마의 Love is all 하트를 엄청 많이 받아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2031님이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미래의 나의 배우자와 이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샘솟아요 라고 하트를 눌러주셨고, 3313님은 검정치마 공연 때 이 노래 떼창을 하는데 뭉클함에 눈물을 흘리셨었대요. 예. 자, 각자 그런 사연을 떠올리셨던 이번 주의 하티스트송 검정치마의 Love is All 이었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3부 이어드릴게요.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솔직히 갔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네, 텐샵. 이 팀은 국내에서도 유라고 하는 아주 히트한 곡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이죠. As I Remember라는 곡 931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경남 김해에서 신애경님이 그리움을 달래주는 이란 플레이리스트를 보내셨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덧 저도 어린 시절 큰 산 같던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문득 이제는 뵐 수 없는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어머니 가족 모임은 정말 축제 그 자체였어요. 석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서 커다란 가마솥에 음식을 해서 나눠 먹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어른들 술자리 분위기가 무르익어 노래 주문이 들어오면 막내였던 저는 윤수일의 아파트를 부르며 막춤을 췄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던 어른들의 따뜻한 눈빛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나네요. 시간이 흘러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 명절이 다가오면 그 시절 함께했던 모습이 유난히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자, 이런 그리움과 함께 그런 그리움을 달래는 플레이리스트에 담긴 곡들입니다. 산울림,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이렇게 세 곡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네, 신애경님 듣고 계시면 좋을 텐데 꼭 듣고 계실 거예요. 네, 그리움을 달래는 플레이리스트에 담겨있던 내일의 기억을 걷는 시간, 조용필 바람의 노래, 산울림,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들려드렸고요. 자, 로스팅 원두 선물로 보내드리면서 저희의 추천곡으로 신지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소년 시절.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0: 내를 하나의 호텔로.
1: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아직은 정체가 별로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부터 반포까지 시구간만 짧게 밀리고 그 밖에는 어디든 막힘없이 현재는 시원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다만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인천요금소 3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 그 여파로 좀 혼잡하고요. 중부고속도로도 하남 방향으로 호법분기점 진출로 1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양 울산고속도로는 울산 쪽으로 무안 2터널 안에서 현재 1, 2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이 터널 조심히 진입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중동 일대 양방향 모두 정체 시작됐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이종호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못 들은 척 하다가도 아내 목소리에는 꼬리가 떨어져라 달려가고, 제가 소파에 앉으면 멀찍이 떨어져 있다가 아내가 앉으면 쪼로로록 옆에 붙어 눕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무슨 일만 생기면 다 엄마를 찾습니다. 배고파도 엄마, 속상해도 엄마, 학교 얘기할 때도 엄마. 저는 늘 좀 뒤에 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나름 예뻐하는데 왜 내 마음은 잘 모를까. 당신만 좋아하네 다들. 아내에게 말했더니 당신은 표현을 잘 안 하잖아. 더 놀아주고 말도 좀 걸어봐. 사랑하면 다 그렇게 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묵묵히 일하고 책임지는 게 제 나름의 표현이었는데, 사랑은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괜히 강아지를 붙잡고 한참 쓰다듬어 줬어요. 노력해 볼게. 알아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제 손등에 얼굴을 기대더군요.

남편이자 아빠는 약간 소외감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니까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아빠의 사랑을 모를까요? 댕댕이면 모르지만 댕댕이도 알아요. 예. 다만 좀 어색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표현해 볼게, 노력해 볼게 하셨으니까 너무 성큼 다가가지 마시고 천천히 간격을 좀 좁혀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답장을 드려봅니다. 자, 5월 31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했습니다.

만약 아침 가족 중에 예, 아버지들 듣고 계시다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아이들하고 아내들, 아내와 사이가 너무 좋으면 그 남

더 네임의 사랑은 이었습니다. 이종호님. SNS에서 본 영상인데요. 가족들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현관문 앞에 서서 댕댕이가 기다리다가 안아주는 거. 그럼 처음에는 엄청 어색해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다가도 하루 이틀 며칠 또 지나면 마음을 열고 안기 시작하더라고요. 은근히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조금씩 가까워지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퇴근하실 때 한번 해보려고요. 아, 안아주신다고요? 아빠를? 1216님, 아빠가 처음에는 막 어색해 하시겠 수도 있죠. 예. 자, 일단 이종호님, 그쵸. 옛날 아빠들 스타일이죠, 뭐. 내가 다 이렇게 책임지고, 이게 안 느껴져?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해야 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자, 일단, 종호님, 한테 선물로 강아지 영양제, 네. 수제 커피, 아니야, 커피와 수제 쿠키.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예. 강아지 영양제는 댕댕이랑 가까워지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쿠키는 또 마음대로 주면 안 돼요, 댕댕이들. 4881님이 오늘 당직이라서 출근은 했는데 잠이 영 깨질 않네요. 설상가상으로 배까지 고프고 좋아하는 밴드 노래로 활기 충전하겠습니다. 이거 안 들려드리면 어쩔 뻔. 자, 듣고 계시죠? 파이팅입니다. 소란의 노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네, 데이브레이크의 드립다.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이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또 3195님이 신청하셨던 곡인데, 안녕하세요. 경북 성주 참외하우스에 친구 아버지를 도와드리러 내려왔습니다. 달콤한 참외향이 진동하는 참외하우스에 올려 펴질 신나는 노동요로 신청합니다. 해서 드립다 들려드렸고요. 이어지는 곡은 아일릿의 노래예요. It's me.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한계를 넘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네, 잠시 후에 이어질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일요일, 여유로운 일요일이면 좋겠습니다. 저희 끝곡으로는요, 네, 데이빗 게타와 시아가 함께한 타이타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일요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작품을 하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연기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사람과 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 자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법이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잔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차 여행 좋아하세요? 기차 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그 여유롭게 바깥 풍경을 참 여유롭게 볼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또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연착하는 일이 비교적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좀 적다. 또 뭐가 있을까? 기차 여행이 좋은 이유. 기차 여행하는 것, 기차에서의 이런 낭만, 추억, 이런 것 때문에 더 기차를 선호하시는 분들. 오늘 기차 여행들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여유롭게,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하시면 어떨까? 일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아침 일요일.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영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ELO의 노래를 독일의 4인조 밴드인 리카스가 밴드 형식으로 재해석한 Last Train to London. 예, 리카스는 그러니까 멤버 전원이 다 보컬을 해요. 그러니까 하모니도 하고 연주도 하면서 그 4명밖에 안 되는 그 인원이 그냥 ELO의 사운드를 다 내는 거죠. 근사하게, 예, 멋있게, 멋있게 편곡을 하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커버를 한 곡이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마지막 기차. 노래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차 여행은 이 그냥 이 기차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그런 또 그런 매력, 낭만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차가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져서 그 노선도 다양하고 또 쾌적하고 또 온라인으로 티켓도 살 수 있으니까 좀 편해진 게 많고 또 뭐 기차 타자마자 바로 핸드폰 꺼내지 누가 그런 풍경을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뭔가 기차는 칙칙폭폭 이렇게 낭만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제 간이역 같은 데는 잠깐 섰다가 거기서 우동이라도 한 그릇 촤 먹고 또 다시 타고 그리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 쳐다보는 것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짐을 있는 대로 싣고 막 와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외국에 같은 경우는 막 근데 닭 같은 것도 살아있는 닭 같은 거 이렇게 막 가지고 타고 염소 막 안고 타고 뭐 그랬든 그게 다 기차에서의 풍경. 아, 요즘은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만 낭만이 있었던 그런 기차 여행은 오늘도 누군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겠죠.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5월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슬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5: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4: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오늘이 그날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딱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칙칙폭폭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시공간을 초월하는 감동의 음악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music. 한 번도 겹친 적이 없는 음악의 메들리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시간입니다. 네, 알게 모르게 따라하고 계시죠?

그 묘한 예, 이 중독성이 있는 넌스톱 더 뮤직 시간입니다. 자, 세 곡을 연결해서 듣습니다. YB의 박하사탕, 오아시스의 원더월, 그리고 도자켓의 Kiss Me More. 예, start, start, start.

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래퍼인 도자캣하고요. 시저의 아주 쫀득쫀득한 랩이 대화를 이루듯이 펼쳐진 도자캣 시저의 Kiss Me More였고요. 그 전에 드셨던 뭐 교실 뒷자리에 그 못 말리는 악동들 같은 오아시스 형제의 노래 Wonderwall 그리고 YB의 박하사탕까지 이렇게 세 곡에 전에 들으신 Non-stop the music. 시간도 멈추지 않고 음악도 멈추지 않는 일요일 Non-stop the music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조금만 더 달콤하게 다가설게요. 스텔라 장의 라무흐 레 바게트 파이 예, 사랑 바게트 그리고 파리라는 제목의 노래 레이첼과 빌 레이 Just Two 두 곡입니다.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금 서울의 기온 27.5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강릉은 31도, 포항 30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어제보다 오른 상태인데 다행히 습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불쾌지수는 심하지 않은 더위입니다. 고속도로도 정체가 거의 없어서 오늘 나들이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텐데요. 다만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양지터널 4차로, 반대 인천 쪽은 대관령 1터널에 각각 화물차와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장수부터 송내까지 밀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일찍부터 금천, 경부고속도로 양재부터 반포 구간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2: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일요일 이 시간에 항상 만나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시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계절에 상관없이 정말 다양한 음악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끝난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게 벌써 한 20년 정도의 전통이 됐죠. 서재페라고 줄여서 부릅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거듭되면서 올해 아티스트는 누가 온대? 뭐 국내 가수는 누가 참여하지? 뭐 매년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2026년 서울 재즈 페스티벌은 이제 끝이 났지만 올해 참여했었던 아티스트가 그 한 60여 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많은 관객들이 기다렸고 관심을 가졌던 아티스트는 바로 존 바티스트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그의 음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이 조금 다소 낯설 수는 있지만 음악을 들으시면 아, 이 사람의 매력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첫 번째 들으실 노래는 그 영화 소울의 음악감독으로 참여해서 아카데미 최우수 오리지널 음악상을 수상하기도 했었던 곡, 존 바티스트와 셀레스트가 함께 부른 It's Alright로 시작합니다.

뛰어난 피아노 연주자이기도 한 재즈 피아니스트 존 바티스트. It's alright. 어느 기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존 바티스트는 노래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다. 이야, 그 표현이 절묘하네요. 안 하면은, 못 하면은 더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그의 음악이 아주 자연스럽고 풍성하고 또 행복해 보인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존의 집안 사람이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존 바티스트도 자연스럽게 퍼커션을 연주했는데 근데 너무 잘하는 거죠. 그걸 보고 엄마가 야, 존, 너 그러면은 피아노를 한번 제대로 배워보렴?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주하고 작곡하고 아마 이 클래식도 공부하고 이랬던 그런 바탕이 최고의 그 재즈 거장으로 만들어낸 거죠. 노래도 잘하고 하여튼 그의 몸 안에는 음악이 이제 겹겹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존은 첫 내한 공연이었었다죠. 예, 아마 한국 관광 아마 한국 관객들의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아마 놀랐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을 짧게나마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존 바티스트가 한국 관객을 위해서 그 왜 우리 초등학교 때 동요 배울 때 썼던 왜 멜로디온이라는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를 들고 관객들을 향해서 이 멜로디온 연주를 시작합니다.

멜로디온 악기를 불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했던 그 개구진 그 음악 플러스 프리덤까지 이어졌던 그때 그 흥겨운 음악하고 사뭇 확 분위기가 다르죠. It never went away. It never went away. 예, 존 바티스트의 차분한 피아노 한 대의 노래 한 곡. 네. 본능적으로 내 몸 안에 들어있는 음악에다가 또 줄리어드 음대에서 클래식을 아주 제대로 배우고 음악이 좋으니까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놀면서 음악을 하며 살다가 어느 TV 쇼 프로그램에 밴드 마스터가 또 되죠. 어? 근데 저 친구는 누구야 하면서 영화 음악을 또 맡게 되고 그의 음악만큼이나 아주 다채롭고 변화무쌍하게 자연스럽게 흘러 존 바티스트의 음악이 드디어 2022년에 그래미를 휩습니다. 예.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앨범에 빛나는 We Are에 수록된 곡 I Need You는 바로 이런 곡입니다.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6: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7: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6: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7: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6: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8: 골뱅이.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9: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0: 푹 잤다.
9: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11: 우리 엄마 예쁜데?
12: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9: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 갈갈이 박준형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의 아티스트,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공연이 끝난 이후에 후기가 너무 좋고 그 열기가 아직까지 식지 않은 그 정말 그 셀럽 중에 셀럽 존 바티스트의 음악의 세계에 우리가 한번 빠져봤습니다. 그 클래식과 재즈, 뭐 펑키, 가스펠, 뭐 틀에 갇혀 있지 않은 아티스트. 오늘의 끝곡은 베토벤이 작곡한 그 유명한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을 존 바티스트 스타일로 연주하는 건데 아마 멜로디를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존 스타일을 따라하다가는 피아노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어. 뭐 하는 거야? 장난쳐? 똑바로 안 해? 어? 허리 피고? 뭐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완전히 재해석한 엘리제를 위하여를 존 바티스트스럽게 한 그 연주곡이에요. 자, 아직 남아있는 12시간의 5월 잘 보내시고요. 저는 6월에 돌아오겠습니다. 존 바티스트의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 시작하면서 인사드리죠.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3: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4: 피, 올방개,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3: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4: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5: 해충 걱정은 끄고 풍년 스위치는 켜고
4: 온
5: 경농의 스테온.
4: 개화기부터 수확 전까지
5: 온
4: 진딧물, 나방, 가루이까지
5: 스테온. 꿀벌에는 걱정 없이, 해충에는 강력하게 고기능성 살충제
4: 경농의 스티온. 경농이 만듭니다.
6: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7: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8: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다 먹으세요.

이번에는 열흘 안짝으로 도착한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들 만나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7784번님. 발목도 아프고 무릎이 시려서 비가 오려나 한마디 했는데 옆에서 듣던 막내딸이 엄마 할머니 같은 말 하지마 라고 속상해하네요. 엄마가 나이 드는 모습이 보이는 게 싫대요. 귀여워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우리 조카가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제가 이제 큰이모거든요. 큰이모가 자꾸 흰머리 보이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큰이모, 어 그래 왜? 그러면 흰머리 보이지 마. 왜? 하늘로 빨리 가잖아. 흰머리 보이지 마. 근데 약간 울컥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변함없는 모습 이런 거를 항상 기대하고, 요즘에는 아이들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운대요. 그래서 배우고 와서 그런지 흰머리 보면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이아가 큰이는 할머니 되지 마. 왜? 아, 빨리 천국 갈까 봐. 안 돼. 다시 내려올 순 없지. 어, 다시 내려올 순 없지. 그러니까 가지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이아 생각해서 건강해야 돼요. 예, 올해 또 늦둥이도 아니에요. 첫째인데 다 그냥 주변에 예 이모 삼촌들이 그렇게 흰머리가 많다. 예, 우리 건강하자 또 말씀드리고, 다음은 우리 8760번님.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하고 평생 친구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만나도 어색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모든 관계에서는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게 진짜인지 속상하네요 라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시절 인연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 시절에 맞는 인연들이 또 생기고 또 운명처럼 다가온 친구들도 또 생깁니다. 예, 또 그러다가 멀멀해지다가 또 토크거리 잔뜩 쌓아놓고 또 한 3년 만에 만나면 또 밤새요. 예, 이게 친구예요. 친구가 어떻게 매일 있습니까? 예, 저 보세요. 예, 친구 없는 한 달 있고 친구 있는 하루 있고. 저는 정오희망국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잖아요. 예, 어떻게 맨날 들어요 선생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청주 때만 좀 부탁드릴게요. 02-33-00으로 전화오면은 의리로다가 예 말씀 주시기 바라면서, 요 두 분께는요 핸드드립 커피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두 곡 들려드릴게요. 김진표 피처링 이적입니다. 시간을 찾아서, 그리고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듣고 올게요.

있었었지. 거기에 언제나 혼자 풀밭에 앉아 예쁜 꽃 찾아 노래를 부르던 여자의 한나 내 맘을 흔들었지. 말 한번 하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임금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트렌디한 노래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저 유정이랑 핫한 임금뮤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노래는요, 리센누의 러브어택입니다. 요즘 리센누의 미나미씨가 쏘아올린 밈 거제 야호가 화제인데요. 이게 멤버 원희씨의 유튜브에서 나온 밈입니다. 원희씨와 미나미씨가 갸루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옷차림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이제 원희씨가 고향인 거제에 이러고 가면 혼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미나미씨가 그걸 듣고 갸루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여야 한다면서 쿨하게 거제 야호 라고 외쳤거든요. 이 야호가 일본 어린 여자분들이 이제 인사말처럼 쓰는 말이기도 해서 이 한국말로 하면 거제 하이 이 정도가 된대요. 이런 쿨하고 또 귀여운 마인드가 밈처럼 쓰이면서 널리 퍼졌는데요. 덕분에 리센누 멤버 전원이 거제 홍보대사로 오호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 러브 어택도 슬슬 역주행을 하면서 곤충 뮤직 차트 탑백 안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다음 노래는요, 방탄소년단의 소임입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역대급 신기록, 또 기록 경신, 최초, 최고 이런 말들이 막 따라 붙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총 3관왕에 올랐습니다. 우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빌보드, 그래미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상으로 꼽히는 큰 시상식인데요. 이곳에서 브루노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등등 어마어마한 뮤지션들을 제치고요. 방탄소년단이 대상격인 와우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우후! 그리고 또 올해 여름 노래, 또 베스트 남성 케이팝 아티스트 부문까지 수상을 했고요. 방탄소년단이 올해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건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이미 2021년에 한 번 수상을 또 했거든요. 이때도 원디렉션 이후 그룹이 이 상을 받은 건 아주 최초라고 전 세계가 들썩였었는데요. 이번에도 새로운 역사를 쓰셨네요. 그럼 오늘의 임금뮤, 미나미가 쏘아올린 긍정 갸루 밈 거제 야호를 외쳐보면서 리센누의 러브어택,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올해 아티스트상 수상을 축하하며 방탄소년단의 소임, 이 두 곡 듣고요. 저는 신디와 함께 정호의 망곡 탑 15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얘들아, 이양철을 맞아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1: 이양전엔 미리미리, 미림의 골드.
2: 피, 올방계, 논조류까지 싹 미림의 골드.
1: 잡초방제는 미리, 약효는 오래, 결과는 골드야 골드. 그래서 미림의 골드.
2: 역시 미림의 골드군요. 이양전 처리제 경농 미림의 골드.
1: 새 황제의 등급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소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3: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4: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3: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4: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3: 경농이 만듭니다.
5: 목포

0: 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오늘 고속도로는 매우 수월한데요. 곳곳에 사고 때문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들은 조금 있습니다. 부산 외곽선 기장 쪽으로 기장 분기점 2차로에 지금 승용차 사고 발생해 뒤로 2km가량 여파로 밀리고 있고요.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 2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4km가량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남춘천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확인되니까 전방 잘 살펴서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도 통영 대전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서상 부근 1, 2차로에 낙하물이 발생해 위험하니까 미리 다른 차로로 조심히 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5: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의 명곡 탑 15. 함께할 분 9629번님의 문자로 소개합니다. 9629번님, 저 아이오아이 서울 콘서트 막콘으로 갑니다. 앵콜에 앵앵콜까지 해주면 안 되나요? 콘서트 한 4시간 해요, 우리. 봐도 봐도 보고 싶은 자료가 놓았는데 갑자기 러블리 유댕 최유정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갑자기 최유정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벌써 유정 씨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1: 와, 시간이 너무 빠르다. 어떡해요?
0: 그러니까요. 사실 유정 씨가 아이오아이 활동을 하면서 네. 5월을 가장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지 않았나.
1: 네, 맞아요. 네. 진짜 정신없이 보냈네요.
0: 그러니까 최유정에게 2026년 5월은 어떤 달이었어요?
1: 아,
0: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1: 진득하게 행복했다?
0: 진득하게 행복했다.
1: 이런
0: 너무 좋은 말이다.
1: 것 같아요.
0: 아, 이제 또 소미 씨 콘텐츠를 봤는데 네. 다들 이제 또 한 잔씩 하시면서
1: 네.
0: 예, 눈물을 또 흘리는데 청아 씨가 우는데 또 유정 씨가 또 따라서 눈물을
1: 아, 저는 안 돼. 누가 우는 거 보면 안 돼요.
0: 그래서 지금 또 한창 이제 콘서트 중이잖아요.
1: 네.
0: 29일 금요일부터
1: 네. 네,
0: 시작을 했는데 네. 콘서트 무대에 서는 건 오랜만 아니에요?
1: 저는 아이오아이 마지막 콘서트가 제 삶의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였거든요.
0: 진짜?
1: 네.
0: 오.
1: 그 후로 콘서트를 해본 적이 없었어서
0: 예.
1: 너무 설렜었고
0: 예.
1: 또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니까 너무 벅차고
0: 예.
1: 감격스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0: 또 서울 오늘 저녁이 이제 서울 콘서트 막콘이잖아요.
1: 네.
0: 기분 어때요?
1: 아, 사실 멤버들이랑 시간이 조금만 잠깐만 멈춰주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0: 너무 행복하면 사실은.
1: 네, 그리고 네.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0: 네.
1: 이제 얘기를 시작했는데
0: 네.
1: 이제 준비까지 해서 진짜 막 1년에 걸쳐서 네. 계속 보고 이러다 보니까
0: 네.
1: 시간이
0: 금방 갔구나.
1: 너무 빨리 간 거예요.
0: 그렇지.
1: 그래서 아, 시간 좀 안 갔으면 좋겠다.
0: 또 많은 분들이
1: 네.
0: 1년 뭐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컴백과 콘서트를 좀 해달라는 요청사항이 많고
1: 네.
0: 요 갑자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잘 된다고.
1: 네, 역시 언니.
0: 네. 아니, 멤버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잘 된다 걱정하지 마라.
1: 네. 네.
0: 솔직히 우리였으면 걱정 많이 하죠. 우리였으면 아유. 바로 칠성기

0: 바로 하죠.
1: 아유,
0: 예,
1: 저희는
0: 근데
1: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막 우리 근데 우리를 기억은 해도 노래 안
0: 아이고,
1: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거나
0: 얼씨구.
1: 우리 음반 가면 그 요즘 몇명 들어와? 우리 100명 안 되면 어떡해? 막 이런 얘기 했는데
0: 아이고, 세상에나.
1: 아유, 너무 많이 보러 와주셔서 행복했어요. 진짜.
0: 오늘 저기 최효정 씨 펑펑 울 예정이니까,
1: 네.
0: 예, 또,
1: 아휴,
0: 예,
1: 좀
0: 앙둥이들 좀 부탁드립니다.
1: 던져주세요, 무대로.
0: 박태 씨로 던지세요. 이거 어쩔 수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자, 우리 눈물투성이.
1: 네.
0: 예, 진득하게 행복했던 우리 유정 씨
1: 네.
0: 차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바퀴즈 한번 만나볼게요. 문제 주시죠.
1: 5월 26일, 크리스탈 씨의 솔로곡 PWLT가 발매됐습니다.
0: 네.
1: 크리스탈 씨는 2009년 이 그룹으로 데뷔했는데요. 라차타, 누에비오, 핫썸머 등등 독특한 매력의 명곡들을 남긴 이 그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미스 A, 2번 레인보우, 3번 FX.
0: TV 이름부터 굉장히
1: 네.
0: 예. 독창적이죠.
1: 그죠, 그죠, 그죠.
0: 예,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추첨 통해서 건강 유산균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리면서 둥, 두두두둥. 유정 씨의 추천곡 한번 또 들어봐요. 참기죠.
1: 네,
0: 유정 씨
1: 참기.
0: 참고막.
1: 저
0: 예.
1: 참고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0: 예.
1: 이 곡을 들어야 한다.
0: 최고지.
1: 답이 뭐해? 주라주라 들어야 한다.
0: 됐다. 예, 정말 참고막. 정말
1: 참.
0: 탑텐기네, 탑텐기야.
1: 네, 참기입니다.
0: 네, 우리 제작진이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하시길 하면서, 예. 아, 갑자기 대 주라주라? 아유, 주라주라지.
1: 아니, 한
0: 예.
1: 번에 읽을까봐요.
0: 아,
1: 갑자기?
0: 주라주라?
1: 주라주라?
0: 오케이.
1: 이렇게.
0: 예. 갑자기. 정말 진득하게 행복했던 노래, 주라주라 듣고 올게요.

0: 정우의 명곡 탑
1: 15
0: 차트 만나보기 전에 차트바 퀴즈 정답 알려주셔야죠.
1: 네, 라차타, 누에피오, 핫썸머 등등 명곡을 가진 그룹, 정답은요 3번 FX였습니다.
0: 네, 건강유산균 받으실 분 방송 후 게시판 꼭 확인해 주시고요. FX, 아, 네. 뭐 가요계 한 획을 그었다.
1: 그러니까 말해 뭐해요.
0: 예, 말해 뭐합니까. 예, 이런 또 FX 같은 그룹이 나오길 바라면서
1: 네.
0: 오늘 예 탑 15 15위 시작합니다.
1: 네, 15위입니다. 태양의 Live Fast Die Slow입니다.
0: 네. 네,
1: 태양 씨의 정규 4집 타이틀곡이고요.
0: 네,
1: 3년 만에 발매가 됐습니다.
0: 맞아요.
1: 따끈따끈 신곡인데
0: 음흠.
1: 솔로 정규 앨범은 무려 9년 만이에요.
0: 와,
1: 네, 와 대박. 오랜만에 컴백이지만 또 한 번 레전드, 영원한 레전드라고.
0: 맞아요.
1: 네, 무대를 휘어잡는 그 폼이 정말 그대로시더라고요.
0: 그것도 이 곡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치열하게 살아온 모습이다.
1: 네.
0: 예, 이 모습을 담은 곡인데 원래는 Live Fast Die 0이라고 짧고 굵게 살아라 라는 뜻의 문장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또 태양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해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면서 천천히 즐기겠다.
1: 너무 좋다.
0: 예. 이거는 그 한 십몇 년, 예.
1: 네.
0: 정말 10년 이상 활동을 했던 모든 예. 가수들의 그 모토였으면 좋겠어요.
1: 와,
0: 나만의 속도로
1: 맞아요.
0: 달려가면서 천천히 즐겨라.
1: 맞아,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0: 예. 또 아이오아이도 천천히 즐기고.
1: 아유, 네.
0: 예. 아, 갑자기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 반가운 분들의 컴백이 많습니다. 14위가 바로 진영의 Ever Love. 3년 만에 이제 솔로 가수로 컴백을 했죠.
1: 네.
0: 원래는 우리 배우로 열일 중입니다.
1: 네네네.
0: 갓세븐의 우리 진영이.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워낙 사실은 작품으로 많은 분들의 예, 또 공감도 사고.
1: 맞아요.
0: 예, 감탄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0: 요즘에는 진영 씨가 가수였던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0: 예. 그래서 이번 앨범 댓글 보면은 유미의 세포들 그 바비가 노래도 한다고?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노래도 잘해서 놀랐다. 아, 또 갓세븐이 퍼포먼스 그룹이죠.
1: 맞아요.
0: 예.
1: 진짜 좋아했는데 그 특히 저는 그 데뷔 앨범.
0: 예.
1: 그 어머나 하는 그
0: 그렇죠.
1: 앨범. 예, Girls, 예, Girls, 예. Girls.
0: Girls, Girls, Girls.
1: 저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0: 갓세븐의 예능 선생님 누구십니까? 접니다.
1: 오! 어디서 어떻게 선생님을 또?
0: 갓세븐 컨텐츠에서 제가 이제 갓세븐 데뷔 7일 전. D-7일 전부터 이제 저와
1: 진짜?
0: 네. 아이가 세븐.
1: 너무 영광인데요?
0: 아이가 세븐.
1: 오.
0: 맞아요. 박진영 씨 부탁을 받고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파견을 나갔죠.
1: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어떻게 수업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 해주셨어요?
0: 결과?
1: 그 이제 막 수업 방식이
0: 그냥 막 해요.
1: 아 네. 그런 거예요?
0: 네, 살아남는 거죠 뭐. 예, 이 예능 정글 시대예요.
1: 아, 막 교과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0: 없어요. 예.
1: 그렇구나.
0: 예, 잭슨한테 무조건 더블링이라고. 잭슨 큐 하면 더블링 빵. 예. 뒤로 돌아 이러면서. 예. 제가 또 예 우리 포동 선배님 예, 스타일로다가 예, 스타킹 스타일로다가 예. 이 친구들이 살아남잖아요.
1: 아, 그렇네요.
0: 우리 보면 서로 웃어요. 잘 지내니?
1: 요즘도 덤블링하니?
0: 예, 덤블링하니? 누나 이제 못해요. 그래 알겠다. 요 정도. 예.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또 듣고 와야죠. 태양의 네. Live Fast Die Slow
1: 그리고 진영의 Ever Love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0: 허비 뽑은 그냥 유동이었네. 유동
1: 골뱅이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피로에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문화의 한계를 넘어
1: 일요일에 함께하는 종아의 명곡 탑
2: 15.
1: 자, 다음 곡 어떤 곡이죠?
2: 네, 13위입니다. 비의 Feel It.
1: 아, Feel It.
2: 네, 5월 11일 비씨의 신곡이 나왔는데요. 들으면 괜히 막 스텝 밟고 싶어지고 뭐 그런 밝고 경쾌한 R&B 팝곡입니다.
1: 그렇죠.
2: 비씨가 데뷔하고 처음 도전하는 장르라고 하고
1: 맞아요.
2: 신곡을 내고 싶어서 2년 동안 곡 수집을 막 했는데 이 노래 듣자마자 이거다. 느낌이 딱 와서 고른 곡이라고 합니다.
1: 아니 또 특이한 게 이제 비씨가 음악 방송 활동을 이제 아예 안 했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근데 B씨의 말에 따르면 음악 방송에 어린 후배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끼부리고 그러면은 보는 분들도 어색할 거다.
2: 진짜 전혀 안 같은데 너무 기대되고
1: 레이니즘 아닙니까?
2: 약간 후배들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정말 너무 보기만 해도 영광스러우신 선배님들이 나오시면
1: 그럼.
2: 되게 이벤트 같아요. 그 주 음방 주가.
1: 그리고 배우잖아요.
2: 네. 네,
1: 배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B씨와 저의 이제 공통점, 예, MBC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저만 타는 그 엘리베이터 아시죠?
2: 네.
1: 원래 수뇌부용 엘리베이터인데 네. 그 시간대 제가 이제 퇴근하는 시간대 아무도 없거든요. 그 길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머 오빠, 아우, 하면서 시영 씨 잘 지내지? 그래서 어머 언제부터 시영 씨예요 오빠?
2: 네.
1: 오빠 화이팅 하고 지나갔다.
2: 예.
1: 갑자기도 사실 이 노래 아이오아이 갑자기도 이 노래다 딱 느꼈다면서요.
2: 네, 저희 이제 많은 곡들을 수집하다가 수집을 하다가 근데 우리가 너무 9명이 다 달라서 저희는 서바이벌 출신이다 보니까
1: 그렇죠.
2: 무드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우러질 수 있는 곡이 필요한데
1: 네.
2: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소미가 우연히 틀었는데 네.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내부 한번 싹 투표를 했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이 노래인 것 같다라고 된 거예요.
1: 이 노래가 또 잘 돼서
2: 네.
1: 예, 오늘 또 이제 서울콘이 막콘 아닙니까?
2: 맞습니다.
1: 예, 또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2: 네.
1: 저희는요 비의 Feel It 이 노래 듣고 3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4: 비결이 뭔가요?
3: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4: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3: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5: 경농이 만듭니다.
6: 빠르고 확실한 잡초약을 찾아라. 이번 참가자는 비선택성 제초제 바로바로.
7: 효과가 빨라 바로바로. 약이 묻은 부위가 바로바로. 입줄기 흡수도 바로바로. 토양분해까지 빠르게 바로바로.
6: 대단합니다. 바로바로. 심사위원 올 하트네요.
7: 올해 잡초는 바로바로 맡겨주세요.
8: 경농이 만듭니다.
3: 새 황제의 등극 엔페라. 오래가는 약효, 저항성 잡초에도 뛰어난 효과. 논조류까지 잡는 이양동시 제초제의 황제. 강력한 힘으로 논을 지키는 새로운 수호자. 논을 더욱 풍요롭게. 농업의 새 시대가 열린다. 경농 엔페라.
9: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신영입니다. 사무실장 됐습니다. 정화의 만곡 탑
1: 15
0: 인간 비타민 우리 유정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차트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정씨.
1: 네, 정화의 희망곡 탑 15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곡이 이번 주 12위죠?
1: 맞습니다. 플레이어 유의 Way to You입니다.
0: 야.
1: 보이즈 투 플래닛에서 사랑을 받았던 두 연습생이죠. 최립우, 강우진 씨가 듀오로 데뷔를 했어요.
0: 네.
1: 아주 상큼 풋풋한 이미지랑 너무 찰떡인 청량 컨셉으로 나왔는데
0: 맞아요.
1: 노래가 아주 귀여워요. 약간 친구 사이였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그 애를 좋아하는구나 깨닫고 고백하러 달려간다 이런 내용인데
0: 네.
1: 그래서 가사도 친구는 이제 오늘까지만 그만둘 거야 이렇더라고요.
0: 아, 귀엽다.
1: 귀엽다.
0: 사실 정화의 만곡이 이제 수요일날 나왔어요.
1: 네네네네.
0: 예, 흥많은 신인 소개해서 해가지고 흥신소로 나왔는데
1: 네.
0: 풋풋해요. 네, 풋풋하고 우진이 또 MC 톤 토커지 않을까. 프리토커다.
1: 또 있구나.
0: 예, 그리고 유정 씨는 어때요? 한 번 친구면 영원한 친구다 쪽이에요? 아니면은 친구였지만 좋아질 수도 있다.
1: 저는 한 번 친구 영원한 친구다. 왜냐하면 이게 첫 판에 갈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번 친구로 되는 거면 그냥 쭉 가는 건데
0: 네?

0: 처음부터 그 한 번 친구로 안 간다. 약간 그 약간 그렇죠. 미묘한 그게 있잖아요. 예. 약간 이성으로서의 텐션이 그렇죠. 아예 없지 않은 예? 그러면 좀 열린 결말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1: 해피엔딩으로.
0: 네, 그런 생각을 예. 하는데.
1: 저도 네. 친구였지만 좋아질 수도 있다. 저는 급파예요. 저는 연애를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친구였지만 좋아질 수 있다.
0: 처음에 볼 거 못 볼 거 다 봐도요?
1: 그럼요.
0: 진짜?
1: 예예. 예. 근데 처음에 사실 볼 거 못 볼 거는 다는 안 보여주죠. 아무리 친구여도 다 안 보여주고 친구로 지내면서 그쵸? 이제 저는 사실 시작부터가 네. 예, 좀 노리고 노리고 친구가 되는 편이에요.
0: 그래요.
1: 예, 이 친구랑 이제
0: 전략가다 언니.
1: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0: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 예예예. 그 느낌 있지 않을까. 예. 이것도 좀 약간 계획적으로.
0: 제이 제이다 역시.
1: 제이면 뭐예요? 이젠 없는 걸. 친구들,
0: 네, 예, 친구들이 뭐 하나.
1: 육아로 바쁜 거예요. 지금 아이고. 나 혼자 산다 보셨잖아요. 어떻게 혼자 네. 사는지. 예.
0: 너무 잘 살아. 나 혼자 너무 잘 산다. 안에 그 단어를 덮죠. 너무 잘 산다.
1: 나 혼자 잘 산다.
0: 네, 나 혼자 너무 잘 산다.
1: 혼자 잘 살아. 되지 뭐까지 또 말씀드리면 스린 가슴 예, 또 상처 치유 한번 해보면서 광고로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제일 빛나는 유정 씨와 정우의 만곡 탑
1: 15
0: 함께 하고 있고요. 다음 순위는 어떤 곡이죠?
1: 네, 11위입니다. 제로 베이스 원의 탑 5인데요. 9인조였던 제로 베이스 원이 5인조로 재정비를 해서 돌아왔습니다.
0: 맞아요.
1: 네, 이번 타이틀곡 탑 5. 2000년대 팝 느낌 제대로 살린 노래인데요. 예. 멤버들도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뭐 어셔, 예. 마이클 잭슨을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하고 네. 또 멤버 수가 변경이 된 만큼 좀 무대에서 개개인이 잘 보여서 예. 연습량을 또 어마어마하게 늘렸다고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재배원이 5세대 보이그룹 대세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앨범 누적 판매량이 예? 또 1000만 장을 넘었대요.
0: 누적이?
1: 네.
0: 어머.
1: 5세대 K-POP 그룹 중에 최초라고 하는데
0: 예?
1: 데뷔 앨범부터가 200만 장이 팔렸고 더블 밀리언 셀러였다고 하니까
0: 아유,
1: 이야 정말
0: 우리 또 우리 성한빈
1: 네, 네 맞습니다.
0: 한빈 씨가 또 아는 형님에 또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포동 선배한테 재배원이다. 그 뭐고? 아, 선배 인기 진짜 많다. 아, 그래 알았어. 아 축하해 하면서 아 우리 한빈이 예 또 우리 또
1: 한빈이
0: 우리 또 한빈 씨랑 저랑은 또 챌린지를
1: 맞았어요.
0: 예 거의 한 몇 년 만에 챌린지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1: 진짜
0: 예.
1: 저랑도 하셔야죠 언니.
0: 또 갑자기 또 끝나잖아요. 또 유정 씨 또 새 노래 나오면
1: 뭐 네 나올 수 예, 있으니까
0: 예. 준비해서야지.
1: 네
0: 아 그냥 걸으라고 그래가지고.
1: 아, 네네, 걷는 거더라고요. 저희 멤버도
0: 예.
1: 이제 연정이도 한빈 씨랑 같이 촬영했더라고요.
0: 그래서 걷는 것까지는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춤을 맞추거나 이러면은 나 좀 그렇더라고.
1: 아, 나 춤 좀 같이 추고 싶은데.
0: 걸어 다닐게요.
1: 아잉.
0: 무슨 아잉이에요?
1: 아잉.
0: 아잉은 언니. 저기 오케아 노래고.

0: 맛있지.
1: 네, 네. 최애 음식이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생선회랑 네. 해산물을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 회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된다. 회충약을 보내주겠다 할 정도로 회를 좋아한대요. 그래 또 특이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접시에 놓인 회를 보고 생선 종류 맞추기.
2: 이거는 근데 조금 쉽지 않아요?
1: 이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 그쵸? 좀 쉬운데. 예, 그러니까 흰살 생선이어도 껍데기가 붙었냐?
2: 안 붙었냐?
1: 안 붙었냐? 그 우럭은 살색이 조금 하얀면서도 검었습니다.
2: 약간 그 회색 빛깔이 돌잖아요.
1: 그렇죠. 예. 유정 씨도 예 좀 치는데.
2: 예. 도미는 약간 붉은.
1: 그렇지. 그 붉은
2: 이 줄무늬 같은 거.
1: 그렇지.
2: 뭐죠?
1: 붉은 끝에
2: 그죠.
1: 예, 여기 껍데기가 딱 그 윗대가 좀 붉고.
2: 네네네.
1: 그럼 제일 좋아하는 생선 뭐예요? 회 중에.
2: 저요. 음? 저 어릴 때 광어를 제일 좋아했는데.
1: 광어.
2: 이제는 좀 우럭 좋아하고.
1: 예.
2: 그리고 신선한 데서는 그 뭐냐 고등어 회가 네?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1: 제주도.
2: 근데 약간 요즘에는 네. 좀 기름진 거 좋아한 것 같아요. 생선.
1: 느낌은 귀한 거.
2: 네, 뭐 방어나.
1: 방어 맛있죠. 겨울 방어.
2: 저도 근데 해산물 너무 좋아해서 그 홍어도 너무 좋아하고.
1: 오.
2: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요. 그 뭐죠? 과메기.
1: 과메기 너무 맛있지.
2: 겨울마다 먹어요.
1: 뭐 하는 거예요?
2: 왜요?
1: 과메기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2: 그러니까요. 그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1: 그럼.
2: 그 두 개 있잖아요.
1: 이게 또 진짜 리얼.
2: 네. 네,
1: 리얼 과메기로 쓰이는 청어냐.
2: 청어.
1: 아니면 이제 꽁치냐.
2: 맞아.
1: 이게 또 따라서 다른데 요즘에 청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꽁치 쪽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예.
2: 저 그럼 궁금한 거 있어요. 언니 전어도 드세요?
1: 당연하죠.
2: 통으로 이렇게 아그작 드세요?
1: 당연하죠. 예, 치아가 있잖아요.
2: 저는 전어는 네. 못 먹겠어요.
1: 전어 왜?
2: 그 가시가 입에, 잇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어서.
1: 천천히 먹어야지.
2: 아, 천천히 먹어.
1: 예.
2: 왜요? 뼈가 막 녹나요?
1: 아유. 아니 그냥 부서져요. 이게 전어뼈가 좀 약해요.
2: 아,
1: 그래서
2: 진짜?
1: 씹어 먹으면 콧망지. 예. 멸치 먹잖아요.
2: 네.
1: 멸치 가시 바르고 먹나요?
2: 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 저에게는 멸치예요.
2: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기름지고. 근데 가시가 약간
1: 전어 회로 먹어도 되고. 근데 이거 전어 구이로 한번 넘어갔다.
2: 어머.
1: 회로 못 나가요.
2: 어떡해. 예. 맛있겠다. 침 나온다.
1: 아, 예. 아 저한테 못 먹는 걸 물어보는 게 저는 선지. 예.
2: 선지?
1: 예, 전 선지를 못 먹어요.
2: 선지 왜요?
1: 글쎄요. 선지, 천엽.
2: 간 이런 거.
1: 간은 먹어요. 간은 먹는데 생간 못 먹고.
2: 아, 생간은 못 드시고.
1: 예. 그런 거 말고는 제가 해산물 쪽으로 못 먹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해산물은 다 먹어요. 예.
2: 해삼 내장 이런 것도 드시고.
1: 다 먹죠. 근데 킹키도 좋아해요. 킹키라는 킹키? 붉은 생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두세 마리 나올까 말까 하는 고기 있는데 고기 또 잡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회로 먹고
2: 대박.
1: 조금 지났다. 그러면은 이제 구워서 먹는 것도 있어요.
2: 대박이다. 예. 몰랐어요.
1: 저는
2: 킹키.
1: 그거 위입니다. 제가 리포터 시절에 고등어 잡아봤고요.
2: 우와.
1: 갈치 잡아보았습니다. 예, 킹키라는 생선도 맛있다.
2: 맛있다.
1: 예, 말씀드리고요. 자, 제로베이스 원의 탑5.
2: 그리고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올게요.
1: 예. Last night, made a list of my top 5 favorite things of all time. Your lips, your style, your kiss, your smile.

0: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정화의 만곡 탑
1: 15.
0: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9위예요.
1: 네, 9위는요 빌리의 Work입니다. 빌리 이번 앨범 더블 타이틀곡인데요. 네. 원래 활동곡이 제비였는데 네? 이 곡의 퍼포먼스 비디오가 또 입소문을 싹 타면서 아 제발 무대해달라 이 곡으로
0: 너무 잘해.
1: 응, 요 노래를 무대해야 진짜 감다살이다 요청들이 네. 쏟아졌고요. 결국 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0: 그렇지.
1: 음악방송 무대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0: 사실 이게 선공개 곡이잖아요.
1: 그죠, 그죠.
0: 예,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저, 야, 이건 이대로 나와야 되는데.
1: 맞아.
0: 사실 더부터 해도 이 제비라는 노래도 좋아요. 근데 워크는 좀 달랐어.
1: 맞아, 느낌이. 예,
0: 느낌이 좀 달랐고.
1: 그리고 또 여기. 예. 저의 친구죠. 아. 우리 문수아 씨가 작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이야, 수아, 잘한다.
0: 수아. 예.
1: 수아도 참 재능이 많아요.
0: 재능 많아요.
1: 진짜.
0: 그리고 또 공부를 빼곡하게 했었어요. 탑 15에 출연을 했을 때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1: 그래서 아, 다 열심히 해.
0: 진짜 뭘 해도 되겠다. 예. 또 수아 씨랑 같이.
1: 네.
0: 예. 수아 씨가 절을 한번 하시던데.
1: 아, 수아가.
0: 챌린지 해가지고.
1: 워크 챌린지에 저도 참여를 네. 했는데. 그때 이제 수아가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약간 선후배 컨셉인가? 이렇게 네. 생각.

0: 캐치를 해가지고 뭐 그래 이렇게 하고 고개를 돌렸다 다시 봤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밑에 인사하는 줄 알았더니 밑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1: 웃으면서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유정 씨도 챌린지를 하는데
0: 하다가 까까나 이러면서
1: 했어요. 예. 이분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에요. 또 말씀드리고
0: 네.
1: 아 이것도 있어요. 파리 아우
0: 오
1: 네 그룹
0: 그러니까요.
1: 춤
0: 오
1: 베이비 몬스터의 춤. 나 이 노래 왜 안 나오나 했어. 내 내 팀 춤 이거 한번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월화수목금토일 모두 이거 해야 돼요. 예.
0: 너무 행복하겠어요. 베이비 몬스터 친구들은.
1: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또?
0: 언니가 또 이렇게 다 애정을 가지고 봐주고 있으니까.
1: 어, 입 집어요. 아. 예, 입 집어요.
0: 안 울어요?
1: 아, 저는 네. 베이비몬스터는 나올 때부터 저는 항상
0: 그쵸, 그쵸.
1: 기대를 합니다. 아, 이번 춤은 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딕션이라든지 이 무대 퍼포먼스 할 때 그 표정, 예, 그리고 춤의 그 바이브, 3박자가 또 기가 막혀요.
0: 진짜 근데 멤버들이 다 퍼포머더라고요.
1: 다 퍼포머예요. 네, 진짜로.
0: 보면.
1: 네, 나 깜짝 놀랐잖아. 그리고 또 배모니 아이고 6월 8일 날 또 컴백해. 아이고
0: 축하합니다.
1: 고마워 컴백해줘서 춤. 아 제가 진짜 배모는 제가 딱 찍었었어요. 쉬씨 라이브 처음 듣자마자 전 사실 원래 팬은 아니었는데
0: 네.
1: 쉬씨에 우리 정호해먹고 나왔었잖아요. 라이브 듣고 나서 와 이 팀 장난 아니다. 저 라이브를 듣고 나서 입덕했습니다. 저 뉴진스도 제가 직관을 하고 입덕을 한. 예, 저 직관을 해야 돼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예, 깜짝 놀랐어요. 그 치키타.
0: 아, 너무 잘하셔.
1: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예.
0: 진짜.
1: 치키타가 약간 키가 큰 최혜정 같아요.
0: 오 진짜요?
1: 네, 유정 씨도 또 뒤에 또 갑자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0: 네.
1: 제가 봤을 때 무대 총평을 한번.
0: 어, 네.
1: 저 아이유아이도 꽤 많이 따라다녔어요. 무대 다 봤어요 저. 인간까지 다 봤어요. 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0: 다 보셨어요?
1: 다 봤어요. 싹 다 봤어요.
0: 나 미친다.
1: 야 여러분 컨텐츠까지 내가 다 봤잖아요.
0: 어머 어떡해?
1: 챌린지 동표랑 했잖아요.
0: 나 또 울어 이러면.
1: 아, 정말.
0: 곤란해. 여기 휴지 어디 있어?
1: 아, 울 거야. 없어 진짜. 없어. 물 맞춰. 예.
0: 네.
1: 노래는 우리 빌리의 워크.
0: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춤 듣고 올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0: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2: 오후가 되면서 나들이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들로 도심 방향 정체가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충청권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감곡부터 여주까지 10km 구간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일찍부터 금천, 경부고속도로 역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아직은 시구간만 지체고요. 강원도에서 돌아오는 길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춘천 부근 정체고 영동고속도로는 아직은 밀리는 곳이 없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는 성남 쪽으로 서창분기점 4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서있어 문학부터 쭉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선은 양방향 모두 속내 일대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언제나 쌍커미 우리 유정씨와 함께하는 정화의 명곡 탑
1: 15.
0: 이제 7위 어떤 곡이죠?
1: 7위는요

0: 거야 다.
1: 그러니까요.
2: 갑자기
0: 허허허허 3견 사무처 미안해요.
1: 아니에요.
0: Come on.

0: 이게 유정 씨 파트잖아요.
1: 맞습니다.
0: 어, 알잖아. 저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1: 어, 맞아요.
0: 이렇게 하잖아.
1: 어, 맞아요. 아,
0: 다 봤잖아요.
1: 맞아요. 아니, 근데 내 파트인데 왜 내 입을 막아요? 아, 노래 들으라. 내 파트라서 잘 부르려 했는데.
0: 아니요. 이게 예나 씨 사태부터 벌어졌거든요.
1: 아, 그래요?
0: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야.
1: 아, 진짜?
0: 예, 좋아하는
1: 아,
0: 부분이에요.
1: 너무 좋다.
0: 그럼. 그래서 내가 조용!
1: 그래서 나는 하라는 줄 알고 손을 이렇게 뻗으시길래 막혀있는 했는데 갑자기 아!
0: 조용 가만
1: 이래가지고 아 가만히 있으라고.
0: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예, 그리고 나나나나나나나 뒤에 후렴구가 네. 굉장히 아, 빠르게 가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유정씨가 아주 막까지 어깨를 확 치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
1: 맞아요.
0: 야, 그게
1: 차 이거 아,
0: 차 하면서 도파빈 팍 터지고 들어가더라고.
1: 오 역시 언니 아, 너무 잘 보셔.
0: 아, 지금 싹 다 봤잖아요.
1: 포인트를 다 캐치하셔서 그럼, 기분이 좋네요.
0: 어, 지금 말이죠. 얼마 전에 음원 차트 곤충 차트 지금 1위에 오르면서 아이오의 파워를.
1: 솔직히 말하면 행복해.
0: 저희 한 두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아이오아이.
1: 아 방송 음악 네. 방송.
0: 지금 2적을 나왔단 말이에요.
1: 아, 너무 아쉬운데 저희 진짜 네. 기대를 너무 안 했는데 어떻게
0: 기대를
1: 또 이렇게
0: 왜 안
1: 돼서.
0: 할 수가 있지?
1: 아니 저희 이제 개인 활동을 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이 네. 다 됐으니까 네. 약간 그 데이터가 없잖아요 저희에 대한. 그래서 저희끼리 이건 솔직히 우리 의미를 제일 크게 둬야 된다. 이거 우리 막 기대하고
0: 의미를?
1: 이런 거 말고 어머, 우리는 진짜 팬분들한테 그때 마저 네. 감사합니다를 제대로 못한 거. 그런 거랑 우리가 우리의 자료들을 더 찾아볼 게 없는 거.
0: 네.
1: 그런 아쉬움. 이런 느낌으로 재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0: 두 바퀴 더 돌아야 돼요.
1: 너무 감사해요. 예. 진짜. 그리고 또 보셨어.
0: 이 곡이 알죠?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유명하잖아요. 그 베어스 팀의
1: 네.
0: 영원한 이제 대한민국의 포수죠. 네. 양의지 선수. 응원가랑 좀 비슷해가지고 생긴 밈이에요.
1: 네, 네.
0: 들어봤어요 혹시?
1: 네. 아, 네. 저 들어.
0: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1: 예. 양의지 이렇게 코러스까지 그쵸, 넣어서 양의지. 영상이 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사실 저희도 이 네.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사실 익숙한 맛 찾게 되잖아요.
0: 아,
1: 그래서 저희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 이제 야구 팬분들께서도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희 팬사인회 하면 네. 자꾸 야구 유니폼을 팬분들이 가져오세요. 배트랑
0: 아,
1: 넣고
0: 아 이러면 안 돼. 너무 배우스 가면 안 되는데 저희 라이온즈거든요. 네.

0: 아이고.
1: 아, 6위.
2: 나왔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찬혁 씨가 네. 디렉팅을 엄청 감성적으로 보는 편이래요.
1: 맞아요.
2: 그래서 수현 씨가 되게 답답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나 한번 예시를 보니까 한로로 씨는 비 오는 날에 좋아하는 연인과 와인을 마시는 느낌으로 불러달라라고 받았다고 하고 네? 고아성 씨는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다가 아 끊어진 느낌으로 불러달라 이런 디렉을 받았다고 합니다.
1: 아 이러면은 예 저 바로 승질내요. 뭐라는 거야?
2: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말해 이렇게.
1: 좀 심플하게 얘기해. 이거 효율적이지가 않다. 얘기하죠. 유정 씨는 어때요? 네. 약간 디렉팅을 받잖아요. 받았을 때 네. 가장 어렵다 하는 디렉팅 있었어요?
0: 아 어렵다? 어렵다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
1: 그래 잘한다니까. 잘해서
0: 저,
1: 그래.
0: 저도 감성적인 부분도 네. 있고. 약간 그게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지. 그 뭐라 맞아. 그래야 되지? 느낌을 캐치하는 네. 섬세한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1: 매우 섬세해요.
0: 그래서 약간 어렵다기보다
1: 예?
0: 이번에 IOI 이제 앨범 녹음을 할 때 소미가 네. 디렉을 두 곡에 이제 또 참여를 했으니까 그렇죠? 봐줬는데. 그 저희 노래 중에 IOI라는 노래가 있는데
1: 예. 네.
0: 그 곡이 막 중간중간에 IOI, IOI 이렇게 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소미가 제가 계속 막 좀 소미처럼 하려고 네. 노력했거든요.
1: 예, 예.
0: 그 바이브가 좀 힙하게
1: 그치, 그치.
0: 근데 소미가 계속 듣다가 언니 그냥 다 앞에 한 거 까먹고 언니가 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1: 그치.
0: 언니처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서
1: 예?
0: 했는데 제일 잘 나왔고 그 상태로 이제 전 멤버 녹음한 곡을 모니터를 하는데 다 자기같이 나와서
1: 그렇지.
0: 너무 재밌게 완성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유 우리 소미 디렉도 잘 본다.
1: 디렉 잘 보고 이 아이아이도 그 무대에 섰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내가 다 봤다니까.
0: 오!
1: 쌍구리 다 봐요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0: 어떡해, 그러니까.
1: 우리 동생 나온다고.
0: 아니, 시간이 어디 있어서 보셔 정말. 뭐,
1: 지나갈 때도 보고
0: 어떡해.
1: 예. 그래서, 유정이 잘한다. 유정이 카메라 더 봐야 되는데. 유정이 앞에 나와라. 혼자서 이 생각해요. 네,
0: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1: 네, 작아가지고. 네,
0: 잘 찾아주세요.
1: 언니. 통급 줄게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거의 170으로 기적을 드릴게 네. 또 말씀드리고 5위 갑니다.
2: 네, 엠믹스의 Heavy Serenade입니다.
1: 아, 이 노래 좋아.
2: 얼마 전에 엠믹스가 M카운트다운에서 1위를 했는데요.
1: 네.
2: 혜원 씨의 시원시원한 1위 소감이 화제입니다.
1: 응?
2: 첫 멘트부터 심상치 않아요.
1: 응?
2: 언제 또 수상 소감을 할지 모르니까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고
1: 네?
2: 감사한 분들을 쭉쭉 외치다가
1: 응?
2: 저희 엠믹스를 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헤메스 팀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1: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팀.
2: 정말 중요하고 감사합니다.
1: 정말 중요하죠.
2: 네.
1: 예. 아, 정말 중요해요.
2: 네, 맞습니다.
1: 우리 또 아이아이도 팀 이제 서로 다 다르지 않아요?
2: 저희도 그래서
1: 네.
2: 그걸 이번에 모았어요.
1: 모았구나.
2: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한 게
1: 네.
2: 우리 두 군데로 정하자.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마지막에 한 곳으로 정해져서 다니고 됐는데
1: 어쩔 수 없어요.
2: 예. 네. 근데 만약에 진짜 나는 원래 하던 쌤들과 해야겠다. 무조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비로
1: 가자.
2: 이렇게.
1: 그러면 이제 한 곳으로 모여야지.
2: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모여야지. 지금 한 두 명 제외하고는 같은 샵입니다.
1: 저도 사실 헤어 메이크업 하면 좀 달라져요.
2: 네,
1: 이 얼굴 아니에요.
2: 오! 아형 때!
1: 그러니까. 봤잖아요.
2: 화냈는데?
1: 그러니까, 얼굴 화나잖아요.
2: 엄청 귀요미 돼가지고 또.
1: 네, 블러셔를 진짜 우리 쌤은 잘해줘.
2: 저도 피부톤이 까만 편이거든요.
1: 네.
2: 피부톤이. 근데.
1: 그때 하얘잖아.
2: 요즘에는요 언니 네. 바디 메이크업을 다 하더라고요.
1: 그래요? 아 그거까지는
2: 좀 몰랐어요. 근데 로션에
1: 네.
2: 미백 크림을 섞어서 막 사람들이 아이돌 크림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1: 네, 네.
2: 그런 거를 이제 하나로 돼 있는 거를 사서 쓰는 줄 알았는데 저도
1: 네.
2: 미백 크림에다가 바디 로션을 섞어서
1: 아~
2: 또 안 그러면 뜨거든요 몸에 용량이 크니까
1: 네.
2: 그걸 섞어서 착 스며들게
1: 어머.
2: 하니까 자연스럽게 톤이 조금 밝아지더라고요.
1: 어떻게 해봐야 되겠구나. 왜냐면 네. 아는 형님이 이제 하복으로 바뀌어가지고
2: 아 그래요?
1: 예, 제 살갗이 나오거든요.
2: 로션을 꼭 섞어서
1: 아, 발라봐야 되겠다. 아, 네. 맞아요. 체육복 바지 컴플레인이 김영철 씨한테 들어왔어요. 예, 안 예쁘다. 반바지로 입어라. 그래서 됐다. 선배님 신발이나 바꿔라. 서로 이제 싸웠다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이 노래 무조건 들어야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씨와 함께하는 청아이만곡 탑
1: 15.
0: 자, 이제 4위 갑니다.
1: 네, 4위입니다. 정주행을 했다가 또 역주행까지 하는 노래, 예나의 캐치 캐치.
0: 지금 말이죠, 지금 이준씨.
1: 네.
0: 이준씨 커버로 화제몰이를 하면서 다시금 역주행을 합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예.
1: 사실 예나씨가 또 이 노래 발매할 때요, 목표가 챌린지 5,000개 달성하기였는데,
0: 예.
1: 지금 활동 끝났는데도 되게 많은 아이돌 분들이 또 캐치캐치를 찍고 있어요.
0: 진짜 달성이에요.
1: 네, 저희 혜정 언니도 얼마 전에 또 따따따따 이렇게 또 한번 언니 버전으로 찍고 왔고,
0: 예.
1: 진짜 5,000개 달성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0: 예.
1: 중국에서도 맞아.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대요.
0: 이게 대박이 나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17만 뷰를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올해 발표한 K-POP 곡 중에 지금 조회수 1위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3위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와. 악뮤가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살짝 투닥거리는 썰을 풀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찬혁 씨가 집에서 형광색 가운을 입었대요. 근데 심지어 그게 야광이어서 밤에는 너무 환히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수현 씨가 살짝 킹을 받았겠지. 우리 오빠가 야광을 입으면.
1: 아, 야광이야. 뭐 이렇게.
0: 예, 뭐 하는 거야? 별이야, 뭐야? 이러면서 투닥거렸는데, 또 찬혁 씨가 형광색 가운을 입은 이유가 또 남다릅니다. 누구나 나를 찾기 원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1: 어머.
0: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수현 씨가 비웃으면서 어차피 집에는 오빠랑 나밖에 없다. 정답.
1: 예. 아, 너무 귀엽다.
0: 아, 근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 얼마 전에 그 대학 축제 것까지 제가 따라 봤지. 예, 너무 좋아.
1: 아, 이거 봤어. 아,
0: 예.
1: 눈물을 이렇게 팍 장난치시는
0: 예.
1: 거죠.
0: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언니 오빠 예 있는 사람들은 다 장난쳐야지. 그렇지.
1: 귀여워.
0: 이것도 속는 수현 씨는.

0: 장난을 치는. 지금
1: 아 귀여워.
0: 매우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 네. 참아 무대 앞이야. 무대야.
1: 화는 못 내고.
0: 이거 참아야지. 그다음에 이제 오빠물. 오빠도 받아주잖아.
1: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이런 게 너무 보기 좋아. 받아주는 것까지가.
0: 받아줘야 돼요. 장난은 와, 받아주는 사람이 저 봐야 돼요. 이 친구가 받아주는 친구냐 안 받아주는 친구냐.
1: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 언니한테 이렇게 물 이렇게 팍 뿌리면
0: 아, 그래, 저는 받아줘요. 저는 모든 장난을 웬만하면 다 받아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예? 복수 타임.
1: 그거 받아줄 수가 아니잖아요.
0: 그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받을 자신 있으면 저한테 장난치세요. 개그계의 투탑이에요. 장난기 진짜 심한 사람들. 양세형, 김신영.
1: 어, 근데 두 분 다 얼굴에 있다, 장난기가. 네.
0: 예, 우리 양세형 씨가 고2 때부터 저와 함께 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장난을 습득을 하시고. 예. 2위 갑니다.
1: 네, 아일리스의 It's Me!
0: 아, 이거 진짜 요즘에 난리 났더라.
1: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어요.
0: 와, 이거 난리 났더라.
1: 지금 또 아일리스 대학 축제 강자로도 떠올랐어요.
0: 맞아요.
1: 벌써 5개 대학 축제 무대에 올랐다고 하고, 또 아일리시 펌땡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 그 발로 밟는 리듬 게임기
0: 아, 이거 진짜 내가 날렸었는데
1: 네, 그 회사 펌땡과 콜라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진짜?
1: 챌린지를. 네. 그래서 대학 축제에 가면요 거기 학생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또 펌땡을 설치해줬다고 하고 어 너무 좋다.
0: 아 펌땡 알아요?
1: 알죠 알죠. 저 최근에 저기 북악 스카이웨이
0: 예예예 예, 예.
1: 거기 있거든요.
0: 예예 예.
1: 거기 가서 핑미로 펌땡 하고 왔어요.
0: 어 핑미 펌땡이 있어요?
1: 네, 제 친구 두 명 그 하고 예. 동표 씨하고
0: 동표
1: 빠지지 않아요 우리 동표.
0: 동표는 빠지면 안 돼.
1: 동표 빠지면 안 돼요. 제 지금 절친이에요 요즘에.
0: 아, 요즘 신곡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구나.
1: 네 많이 있더라고요.
0: 죄송하지만 저는 그 뒤에 빠를 안 잡아요. 안 잡고 두 개를 한꺼번에 쓰면서 춤을 추면서 이제 리듬에 맞춰서
1: 아니 그게 예. 제가 몰랐는데 예. 그냥 그거를 잡고 예. 어떻게든 해내는 건 줄 알았거든요.
0: 아,
1: 근데
0: no, no.
1: 저가 백수 아파트 예, 예. 같이 촬영했던
0: 맞아 맞아
1: 그 감독님이 예. 펌땡을 했는데 갑자기 눈빛 돌변하면서
0: 그럼 돌지
1: 막 그 발이 공식이 있는 거예요.
0: 있어요. 널 향한 눈빛이 쏟아지고 불러봐요. 이거 무조건
1: 네.
0: 있어요.
1: 네, 예. 저희 이류다 감독님께서
0: 이류다 감독님.
1: 너무 막 그걸 너무 잘하셔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옛날에
1: 솔직히.
0: 이게 찐이었어요. 뒤에 웃기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요. 펑키 투나잇으로 먼저 한번 스텝들을 다 돌아야 돼요. 가운데 그 발바닥 모양 있죠.
1: 네네네네.
0: 그걸 무릎으로 한번 빵 찍어줘야 어머. 돼요. 예.
1: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춤을 그럼. 아예 거기서 박자에 맞춰서 추는 걸 처음 봤어요.
0: 진짜
1: 따라가는 막 어떻게든 해내는 이런 걸 말고 처음 봤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펑키 투나잇에 맞추면은 친구들이 꼴보기 싫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 앞에서 하면 되게 이렇게 신기해한다니까.
1: 그럼 언니 나중에 이 컨셉으로 예. 내주세요. 무대 위에 이거 하나 설치 딱 해가지고
0: 무릎에 물 찰 것 같아.
1: 소품 아이고
0: 관절 조심.
1: 생각을 못했네.
0: 자나깨나 디스코면 큰일 납니다.
1: 죄송합니다.
0: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서 아 우리 예나 씨 한번 또 들어봐야죠. 네. 캐치.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날뛸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6: 훅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2: 아직 한 번 남았다.
1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3: 장사 장사 황하 장사, 개 글머진 게 개 멋인가. 앵도야 장판에 이장판에 바로 기상머리 땡기.
14: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충남 금산에서 유유순 할머니가 부르는 황하장사 노래입니다. 온갖 물건을 팔러 다니는 황하장사는 옛 여인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15: 김신영입니다. 일요일에 들려드렸던 정우의 명곡 탑
16: 15.
15: 이번 주 1위 우리 아이유아이 갑자기. 갑자기. 예, 우리 메댄 메인 댄서 우리 유정 씨가 발표해 주시죠.
16: 네, 정우의 명곡 탑 15 이번 주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코르티스의 Red Red.
15: Red Red Green Green. 그렇지. 가자.
16: 진짜. 심상치가 않아요. 2주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빌보드에 오른 것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음원 플랫폼 스포땡파이 아시죠?
15: 네.
16: 거기 월간 청취자 수를 살펴봤는데요. 네. 무려 와우 1200만 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15: 제가 여기에 진짜 꽤 많이 들었어요.
16: 네.
15: 이 노래가 중독성이 장난 아니에요.
16: 장난 아니죠.
15: 예.
16: 그리고 이번 노래로 지상파 음악방송, 케이블 음악방송까지 전부 1위를 해서요.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15: 코르티스가 어디

0: 어디 나왔어요? 레드레드 할 때 어디 나왔냐고.
1: 정우의 희망곡.
0: 정이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냐고. 우리 콜트스 그랜드슬램 어디서부터 출발했냐고.
1: 이야, 네.
0: 정우의 희망곡이에요.
1: 진짜 정이 뭐 있다.
0: 역주행 예나도 나왔잖아요.
1: 맞아요.
0: 예,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1등하고
1: 아이오아이도 나오고
0: 갑자기 가야지. 예, 가야지. 아, 정우의 희망곡 가슴으로 나은 우리 막내들.
1: 언니 왜 웃으셔?
0: 너무 양심에 찔려서. 이번 주 1위고
1: 다둥이 카드라도 받으래요.
0: 예, 우리 다둥이 카드 나 받을 거야. 예,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
1: 최유정이었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플로랄 플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2시의 데이트 안녕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난 무엇과 싸우고 있나 생각해봤더니요. 피부가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축축 처지는 피부를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제자리에 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죠.

피부가 중력과 싸우는 동안 심리적 노화는 무엇과 싸워야 될까요? 아마 관성 아닐까요? 관성?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가던 곳만 가고 항상 하던 대로 하고 싶어하는 관성, 이게 마음의 노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요 평소에 익숙함을 깨고 새로운 자극 한번 찾아보시죠.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지는 5월의 마지막 날,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5월 31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 듣고 오셨고요. 아, 앞서서 오프닝 보면서 또 한 번 새삼 우리 작가님께 또 놀랐습니다. 아, 저를 또 사찰하셨나? 아니, 어쩜 나를 이렇게 꿰뚫고 계시지? 정말 전 요즘에 제가 했던 그 관성에서 좀 벗어나보고 싶은데 임신하니까 더 심해졌어요. 정말 먹던 것만 먹고 보던 것만 보고 심지어 쇼파와 한몸이 되는 건 이제 뭐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더위. 이거 어떡할 거야. 안 그래도 귀차니즘 심한 사람인데 더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정말 분리수거할 쓰레기들이 쌓여만 가는데도 아유 저거 언제 치우냐. 아 그래 내일 출근할 때 겸사겸사 내려가서 치워야겠다. 아 요것만 한 일주일째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저만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 아니죠? 저만 이렇게 귀찮은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임신해서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래도 관성 때문에 좋은 것도 있어요. 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또 두 대만 듣던 분들은 또 두 대만 들어주신다는 거. 좋은 관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대만 들어주시고요. 자 일요일 오후 지금 또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파이터분들 두 대로 사연 보내주세요. 지금 누구랑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간단한 소식도 기다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신청곡도 받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두 대 온 사연과 신청곡들 소개해드릴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다시 산책해 갔다.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1: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2: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5: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4: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6: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있지 유나의 아이스크림 듣고 왔고요. 백진화님께서 이모 댁에 포도농사 거들러 왔는데 아 더위 먹어서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그늘도 더워요. 매일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달달한 아이스크림이 땡기네요. 유나의 아이스크림 신청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했던 말은 지워주세요. 예, 귀차니즘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죄송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정말 제가 괜히 더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저는 말할 것도 아니죠.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더위와 싸우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말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5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말입니다. 아 더위와 싸우는 분, 일과 싸우는 분, 가족, 친구, 연인 때문에 스팀 오른 분들 참지 말고요. 두 대에 모여주세요. 도파민 뿜뿜하는 노래들로 더위 싹, 스트레스 싹 날려드리겠습니다. 사연도 대환영이에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0657번님, 요즘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와 밤마다 공원에서 아 밤에 뛰시는구나. 밤마다 공원에서 1시간 넘게 뛰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요. 처음엔 허리에 좋다고 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은 그냥 삶의 활력소가 됐습니다. 같이 달리자고 친구들한테도 전파 중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뛰어 줌. 내 러닝 친구 태용의 WYLT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 저도 인별그램 보면은 제 친구도 러닝에 빠져가지고 맨날 맨날 뛰는 영상만 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진짜 가장 건강한 취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낮에 뛰시는 건 요즘엔 좀 위험하죠.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근데 밤에 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밤에 뛰면 잠을 잘 못 주무실 텐데. 왜냐면 밤에 운동하시면 이게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이런 생각하면 못 뛰어. 예, 알겠습니다. 건강한 취미생활, 리서팩 하고요. 8760번님, 라디오에 처음 사연 남겨봅니다. 결혼 6개월 차 신혼부부예요. 저희 아내가 5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꿈을 찾아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같이 충남 공주에 있는 절에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미리 합격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요청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호 아유 그럼 우리 일단 기운 넣어드릴게요. 예.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아시죠? 아유 또 얼마나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세상에 절까지 가셨어. 자, 8760번님 일어나십시오. 될지어다. 예, 분명히 될 겁니다. 0657번님의 러닝 친구 태용의 WYLD 그리고 8760번님께서 아내분을 위해 요청해 주신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 띄워드릴게요.

태용의 WYLD 그리고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에 이어서 051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찬혁의 멸종위기 사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쭉쭉쭉쭉 볼게요. 1926번님, 남편과 울산에 결혼식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요즘 바빠서 둘이 데이트도 잘 못했는데 결혼식을 핑계로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요즘 저 유미의 세포들 정주행 중인데 영미언니 목소리 너무너무 반갑고 사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신청곡은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미의 세포들 시즌3가 나오면서 이렇게 정주행해 주신다는 분들도 많고 이제사 은큼세포가 안영미라는 걸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은큼세포 저 안영미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목소리 쓰실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감독님들 네, 연락 주세요. 자, 192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듣고 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업 레벨 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오후 2시 넘으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갑자기 빠르게 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 휴게소, 안성, 또 기흥부터 신갈, 그리고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22km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도 충청권, 동서천과 송악, 그리고 수도권 일직 부근까지 구간 구간 빠르게 정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향으로 진부 3터널부터 1터널, 둔내와 여주, 광교 일대가 밀리고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강촌, 설악, 그 서종부터 화도까지 총 15km 구간 서울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어서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듣고 오셨고요. 2409번님께서 오랜만에 2박 3일 가족 캠핑하고 왔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딸 유리미와 함께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켈리 클락슨 Stronger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예, 들려드렸고요. 와 진짜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 아 저만 게으른 거 아니죠? 라고 했는데 저만 게으른 거였네요. 세상에 가족끼리 캠핑까지 갔어. 와 캠핑 진짜 혼자 가도 아 빡센데 말이죠. 정말 부지런하고 또 그 사랑의 그 기운들이 뿜뿜하는 두댕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가족 사랑 말이죠. 홍재희님. 푸른 하늘과 예쁜 꽃으로 가득한 날씨가 찾아오면 제가 꼭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지금이 딱 그런 날씨라서 신청합니다. 사랑스럽고 몽글몽글한 분위기의 곡 선미의 Balloon in Love 제발 더 더워지지 마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틀어드리겠는데 맞아요. 예, 지금이 딱인 것 같아요. 더 제발 더 더워지지만 말아줘. 여기까지만 제발. 7267번님 쉬는 날이라 본가에 와서 부모님이 하시는 복숭아 농사 도와드리고 있어요. 오전엔 시원쌀쌀했는데 지금은 푹푹 찌네요. 귀라도 시원해지게 싹쓸이 노래 틀어주세요. 아 이제 예, 여름 노래 틀 때가 왔죠. 그리고 파도 소리 들을 때가 됐죠. 알겠습니다. 예, 다들 지금 바지런한 분들이 많으신데 귀라도 저희가 시원하게 맹글어 드리겠습니다. 홍채희님이 추천해 주신 선미의 Balloon in Love 그리고 7267번님의 신청곡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바로 쏠게요.

선미의 발룬 인 러브 그리고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에 이어서 5886번님의 신청곡 가호의 시작까지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우울해서 누워있다가 다시 마음 잡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시 공부 시작하려고요. 아자아자 합격의 힘을 좀 주세요. 가호의 시작 신청합니다. 일단은 저는 그래도 대단하시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뿐인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사실 사람이 좌절하게 되고 계속해서 누워있게 되고 아 난 안 되나 보다. 아 다른 길 알아볼까?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들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다시 일어나서 이 공부할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반 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일단 박수 쳐드리겠고요. 예. 됐어요. 됐어. 예, 좋은 기운 드릴게요. 일어나십시오. 7728번님. 아침에 7살 딸한테 유치원에 급식 안 나와서 도시락 싸가야 한다며 챙겨주니까 나 도시락 만난 걸로 싸줬지? 하고 유치원에 갔어요. 아 근데 이제 딸 하원하는데 선생님께서 딸이 울었다고 하네요. 밥이 맛이 없어서 울었대요. 아빠가 미안하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어? 잠깐만 나 이거 남일이 아닌데? 나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맛이 없었을까? 그럼 뭘로 어떻게 해줬어야 됐을까?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쉬웠는데 아 진작에 저기 문자 보내셨으면 제가 좀 팁을 알려드렸을 텐데 그 마트에 파는 유부초밥 있잖아요. 그 집에서 그것만 해줘도 애들 진짜 잘 먹거든요. 그 만들기도 쉬워요. 그냥 고기 안에 있는 거 그냥 밥에다 때려 넣고 그 유부에다가 그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도시락만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으면 참 아이가 잘 먹었을 텐데 아이 너무 아깝다. 에, 오면은 짜장면 시켜주세요. 자, 0520번님. 저 오늘 39번째 생일인데 아직 생일 축하 노래를 못 들었어요. 언니의 그 변태스럽고 무릇한 생일 축하 노래 듣고

0: 싶어요. 절 위해서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한하나입니다. 이름도 꼭 넣어서 불러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매니아층들이 계셔.
1: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0: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6: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 골뱅이.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네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8807번님, 경주에 도착해서 경치도 구경하고 불국사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우리 아기도 안영미 씨도 두댕이들도 모두 건강하시라고 소원 빌고 왔어요. 어머, 신청곡은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딘딘은 딘딘 부탁드려요. 요걸 그렇게나 좋아하더라고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저와 또 우리 두댕이들까지 이렇게 또 걱정을 해주시고 소원도 빌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럴 때 세상은 아직 따숩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2부 끝곡으로 8807번님의 아드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딘딘 피처링 한혜 그렉의 딘딘은 딘딘 들려드리고요.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2: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3: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5: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6: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듣고 왔습니다. 1533번님께서 엄마가 이모들하고 강릉 바닷가에서 커피 마신다면서 사진을 보내줬어요. 근데 저는 그 뒷테이블에서 웃고 있는 훈남 3명이 더 궁금하네요. 하하하하하. 저도 궁금하네요. 그 사진 한 번만 좀 보내줘봐요. 나도 좀 보게. 어? 자, 두 대기들의 문자 신청곡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2시의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Slimway.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한계를 넘어 그린베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잡았냐?
1: 두시네이트 안영입니다.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오셨고요. 김은정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어요. 5월 하면 장미죠. 장미공원 한 바퀴 돌면서 콧구멍에 장미향 가득 담고 합천에 작약 보러 다시 떠나봅니다. 꽃의 계절과 잘 어울리는 향기로운 노래 거북이의 칵테일 사랑 신청해 봅니다. 와, 장미, 그러니까 아니 장미뿐만 아니라 꽃 자체를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장미 공원뿐만 아니라 작약을 또 보러 가신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도 이제는 꽃이 좋더라고요. 아니 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판에 핀 풀 있잖아요. 풀. 풀도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진짜 나이 먹을수록 자연과 하나가 되나 봅니다. 5911번님, 저는 마산 옥수골 밭에서 일하면서 라디오 소리 크게 높여서 듣고

듣고 있어요. 마산이구만요. 예. 주위에 뻐꾸기 소리, 고라니 소리, 새소리보다 안영미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네. 예. 이제 동방신기 풍선 듣고 싶어요. 예. 알았어요. 예. 제 목소리가 더 커서

산청 글램핑장 가고 있는데 딱콩맘 텐션 좋네요. 텐션 더 끌어올리게 추억의 노래 티아라의 롤리폴리 신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롤리폴리. 아 또 우리 시대 때 또 제가 볼 때는 저랑 또 동료 아 31살이신데 롤리폴리를 어떻게 아 그쵸 아실 수 있는 나이죠. 예 어쨌든 텐션 올리는데 요만한 노래가 없죠. 티아라 노래만한 게 없죠. 자 5912번님과 현지님이 신청해 주신 추억송들 동방신기의 풍선 그리고 티아라의 롤리폴리 같이 쏠게요.

두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동방신기의 풍선, 티아라의 롤리폴리에 이어서 조성모의 후회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만 이렇게 연이어서 나왔네요. 1165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렌즈 바꾸러 안경점에 갔는데요. 이쁜 선글라스가 너무 많아서 그냥 택까지 바꿔버렸어요. 너무 충동 구매했나? 그 후회되네요. 렌즈만 바꿀 걸 조성모 후회 신청합니다. 야, 이 정도는 지를 수 있죠. 응? 예쁜 게 너무 많아서 종류별로 다 샀어요. 이건 정말 지른 거고. 그냥 뭐 안경테까지 바꿔서 그냥 이렇게 하나 다시 새 거 하나 구매했어요. 뭐 요 정도는 저는 충분히 질러도 되는 예, 지름신이라고 생각합니다. 9458번님. 남편과 저 둘이 합쳐서 직장생활만 반백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위해 용기 내서 창업 설명회에 함께 가는 길이에요. 조금 늦은 도전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의 특별한 시작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응원곡으로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부탁합니다. 아우 일단 시작하시는 거 축하드려요. 예. 저는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 자체가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남편분도 함께 동의했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새롭게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아 그냥 다니던 회사 그냥 다니고 그냥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자 이러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뭘 해보려고 하다가도. 근데 함께 마음이 맞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반성공하셨다고 봅니다. 9458번님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바로 띄워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서울 기온이 31도, 대구가 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햇볕도 강해서 여름 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외선까지 강한 만큼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는 상행선의 정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안성분기점에서는 화물차 고장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도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이후로도 차량터널에서 속도 늦추고 있고요. 서울 양양선의 정체도 꽤 길어졌는데 내촌과 강촌, 설악, 서종에서 화도 강일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최수연

0: 시간입니다.
1: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2: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산들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임보현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오빠 집에 집들이 가고 있어요. 평택 휴게소에서 밥 먹고 가고 있는데 아빠한테 안영미 라디오 들어야 된다고 우겨서 틀었습니다. 저 잘했죠? 산들 오빠의 잘 됐으면 좋겠다 틀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2시에 데이트를. 어떻게 아버님 괜찮으시죠? 네? 들어보시니까 좀 입맛에 좀 맞으세요? 계속 고정해서 들어주세요. 3995번님. 아이가 좋아하는 무생채랑 미역줄기 사러 거제에 있는 봄날 반찬 가게에 들렀는데 어머나 두 대가 나.

나오고 있네요. 반가워서 글 남겨봅니다. 노래는 10cm의 그라데이션 신청합니다. 와, 원래 거제에 사시는 분인 거죠? 설마 반찬 사러 거제까지 가시고. 절대 아니겠죠? 어마나, 어쨌든 반찬 가게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저는 가게에서 크게 틀어놓으신다고 하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왜냐면 손님분들도 들으면서 뭔데 뭔데 하면서 안영미 요즘 라디오 하네 이렇게 또 아실 수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혜연님, 주말인데 더워서 아무데도 안 가고 집구석에서 수박 첫 개시했습니다. 수박 한 입 먹는 순간 여기가 계곡이고 바다네요. 윤종신, 팥빙수도 들려주심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 물냉면 가셔야죠. 아, 저도 지난 주말에 그냥 너무 귀찮고 너무 덥고 뭐 근데 입맛은 딱히 없고 그래서 물냉면 시켜가지고 먹는데 아이고 아이고 이거지. 이래야 여름이지 싶더라고요. 3995번님이 신청해 주신 10cm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혜연님의 더위를 날려줄 윤종신의 팥빙수 바로 나갑니다.

10cm의 그라데이션, 윤종신의 팥빙수에 이어서 9240번님께서 보내주신 써니힐의 굿바이 투 로맨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두댕이들 사연 계속 볼게요. 6501번님 택배기사입니다. 날이 덥네요. 잠이 너무 와서 탑차 안에서 잠깐 휴식 취하다가 음악이 들려서 깼는데 범인은 두대였네요. 일어났더니 등에 땀이 그냥 한 바가지입니다. 어제 거라 덕분에 잠은 확 깼습니다. 땡큐. 어머 감사해요. 예. 곤이 주무시는데 단잠 깨운 건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 졸음운전도 요거 위험하잖아요. 예. 잠 깼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0010번님 지리산 캠핑장에서 1박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우리 남편 온종일 채소마켓 보면서 온갖 캠핑용품들 사들이는 통에 갈수록 차가 이삿짐 용달차가 되어가네요. 이거 어찌해야 자제가 될랑까요? 남편 이제 그만 좀 사지. 이거 다 나중에 어쩌려고. 또 채소마켓에 팔겠죠 뭐.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 결제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냥 사시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요런 지출이 나중에 정말 나중에 보면은 또 작은 것 같지만 큰 지출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올게요.

0: 나는 지금은 집엔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8: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7: 1일 1짬뽕 오케이?
9: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0: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1: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더 볼게요. 4886번님. 아들이 고3입니다. 저녁에 독서실 갈 때 들고 갈 김밥 싸주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수행평가 기간에 수능 공부까지 병행하려는 아들이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해서 너무 안쓰럽습니다. 힘내라고 널 믿는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아들한테 들려주고픈 노래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신청합니다. 아, 고3 진짜 가장 힘들 때인데 또 보는 부모님들은 또 더 힘들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 믿어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믿는 건데 또 너무 대놓고 아들아 난 널 믿어 라고 하면 이것도 되게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세요. 평상시처럼. 예, 너무 이렇게 온 가족이 긴장하고 있으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자, 끝곡으로 4886번님의 신청곡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0: 목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3: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4: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 약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 한옥마을인데요. 실제로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돌담길과 한옥, 초가가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옛 마을의 정취를 느끼며 걷기 좋은 곳입니다.

외암 민속마을은 맑은 개천 너머로 펼쳐진 마을인데요. 돌다리를 건너 들어서면 느티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숲이 먼저 반겨주고요. 마을 전체를 감싸는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작은 개울 소리가 졸졸졸 따라오는데요. 물소리 들으며 천천히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여기는 느릿느릿 걸어야 더 잘 보이는 마을이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정말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 5월의 마지막 날 일요일을 이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완벽한 하루 첫 곡

0: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죠. 렉스 오렌지 카운티가 작년에 낸 싱글이에요. Take a Drive.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5월의 마지막 날을 기분 좋은 첫 곡을 또 들으셨습니다. 5452 쓰시는 분이 첫 곡부터 엄지척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의 첫 곡이 참 아주 좋아요. 그날의 어떤 기분을 대변해 주는 곡인 것 같아요. 오늘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일요일을 보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보내다가 지금 왔는데 이 노래를 탁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더 좋아지고 우리 오늘 일요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103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순디 오늘도 2시간 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2시간 동안 좋은 노래 틀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신청곡을 많이 보내주시면은 좋은 노래를 또 저희가 착착착 정리를 해서 틀어드립니다. 신청곡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큐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3: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9: 신선함이 살아있다. 우리 땅에서 갖다 낸 케이블루베리. 식감도 신선함도
8: 살아있다 살아있어 케이블루베리.
9: 사단법인 한국블루베리 의무자조금.

참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예요. 뉴욕 물고기의 바람의 약속 듣습니다. 뉴욕 물고기 이분은 약간 큰형님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홍대나 이런 음악하는 사람, 음악하는 뮤지션들의 어떤 큰형님 같은 예전부터 이렇게 딱 동생들을 잘 챙겨주고 아주 저도 친하게 지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이름이 뉴욕 물고기인가? 제가 한창 이 뉴욕 물고기 형을 만날 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보고 아, 전 잘 모르겠어요. 왜 뉴욕 물고기라고 지었을까? 뉴욕에 잠깐 있었나? 이분이 또 그림도 굉장히 잘 그리시는데 뭔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뉴욕 물고기 자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본 뉴욕 물고기 왜 이름이 뉴욕 물고기인가 봤더니 위키백과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뭐 저희가 꼭 그렇게 대답을 드릴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도 다 모바일 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핸드폰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정수님이 보내주셨어요. 언니네 세컨하우스에 힐링하러 내려왔는데 형부가 나무를 30그루를 사서 2박 내내 일하고 있어요. 잘못 온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아, 또 언니가 언니네 이렇게 갔는데 불렀군요. 일부러 불렀군요. 형부가 또 나무를 사서 30그루를 그 심으려면 정말 힘들 텐데 얼른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는 노래를 틀어드릴게요. 방정수님의 사연을 듣고 틀은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방정수님에게는 파라다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모노의 노래 듣죠. 파라다이스.

모노의 파라다이스에 이어서 유키카의 네온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2부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나, 너, 그리고 음악.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음악과 사연으로 꽉꽉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밴드 그린데이의 발라드 넘버 Last Night on Earth 들어드리고 저는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의 고장차와 사고 같은 돌발 상황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휴게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서 있고요. 화성휴게소와 일직분기점 구간이 정체고 이 밖에도 서해대교와 매송휴게소에서도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에는 사고입니다. 판교 방향으로 안현분기점 인천 방향 진출로 1차로 상해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또 청계터널 4차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신탄진에서는 고장차 여파로 정체고요. 이후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5km 구간 어렵습니다. 최지연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순디, 저 순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음악으로 꽉꽉 채우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개면은 충분한 일요일 오후가 된다라는 의미로 만든 코너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좋은 신청곡들 그리고 사연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첫 곡, 야, 제가 이 여름이 되면은 이 뮤지션의 노래를 참 자주 들어요. 근데 또 때마침 이렇게 7046 쓰시는 분이 이 세르지오 멘데스의 Please Don't, Please, Please Baby Don't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존 레전드가 같이 부른 노래죠. 완화 가족들과 너무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는데 세르지오 멘데스랑 존 레전드가 같이 한 Please Don't라는 노래예요. 정말 상큼하고 너무 좋거든요. 너무들 좋아하실 텐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확한 제목은 Please Baby Don't 입니다. 7046 쓰시는 분 또 그렇지만 저희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여름 되면은 또 많이 듣는 이 앨범 굉장히 좋아요. 이 앨범 덕에 세르지오 멘데스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뮤지션이 됐죠. 잘 들었습니다. 김효정님이 보내주셨어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20분 차 타고 가서 사왔는데 쭉쭉쭉쭉 4번 마시니 얼음만 남았어요. 아, 아쉽네요. 내일은 제일 큰 사이즈로 사야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정말 얼음이 많고 내용물이 참 적죠. 게다가 나오자마자 쭉쭉쭉쭉 빨아버리면 정말 금방 없어져요. 참 아쉽죠. 아, 그래요. 20분 동안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알겠습니다. 내일은 좀 큰 거를 드시기 바랍니다. 김효정님이 신청해 주신 곡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같이 듣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이어서 권소영님이 시청해 주신 빅마마의 거부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권소영님이 빅마마의 거부 신청해 봅니다. 그냥 리듬이 신나서요 라고 짧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히 리듬이 신나서 좋아요 이렇게 짧게 좋은 감상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뭐 구차하게 막 이것저것 뭐 저는 이래서 좋고 코드 진행이 좋고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좋아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음악도 단순히 그것도 좋아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셔서. 4437 쓰시는 분. 저는 밀린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마치 배짱이처럼 자기 방에서 하림 씨의 난치병을 피아노로 치면서 노래 부르고 있네요. 남편 목소리는 그만 듣고 하림 씨 목소리로 난치병 듣고 싶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야, 난치병을 피아노로 칠 정도면은 사실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개미처럼. 소질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피아노 잘 치고 하림 씨의 난치병 부를 정도면 노래도 잘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전공을 한번 바꿔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어떨지 제가 뭐 들어보진 못해서 실력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전공 노래자랑이라도 한번 꼭 나가보시라고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림 씨 목소리 듣고 싶었죠? 제가 443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틀어드릴게요. 하림의 난치병.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코너 진행하고 있고요. 5765 쓰시는 분이 나가야 하는데 선곡이 자꾸 발목이 잡힌 것 같네요. 아, 참 나노 그리고 음악에 나온 신청해 주시는 음악들이 점점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일요일날 계속해서 귀를 라디오에 갖다 대고 듣고 계시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저도 아주 듣기가 좋고 참 재밌습니다. 정예지님이 보내주셨어요. 길어진 오후에 설레는 요즘이에요. 기분 좋아지는 노래 신청해요 라고 하시면서 조셉 셀벳의 In the Afternoon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0: 됩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렐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0: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일요일의 코너 나, 너, 그리고 음악. 저 순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으로 가득 채운 일요일 오후를 만들자. 오늘 3부 첫 곡은 너무 신나는 곡으로 시작했어요. 8667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8667 쓰시는 분이 저는 예전 부서원 결혼식 참석 준비 중입니다. 결혼식 시간이 백캠 시간이랑 똑같네요. 상순 DJ님 목소리로 축하 부탁드려요. 한영성님 늦은 결혼이지만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하시면서 신청곡 쿨앤더갱의 셀러브레이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요즘엔 저녁에도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저녁 먹는 그런 결혼식이 또 많죠.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한영성님 저는 뭐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갈게요.

0: 한계를 넘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0: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방탄꼭지.
10: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정승환의 모든 날이 들으셨어요. 이 곡은 이예원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디. 예비 신혼부부예요. 발품 팔고 다니는 중인데 저희 집 찾기 너무너무 어렵네요. 첫 독립인데 서울 아파트 정말 어마어마해요. 신청곡 틀어주세요. 정승환의 모든 날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아까는 막 결혼하신 결혼식이 있는 분 사연을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예비 신혼부부, 이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계신, 아, 그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같이 신혼생활을 할 신혼집을 찾아다니시는 거잖아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보시고 좋은 집 구하시기 바랍니다. 7490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카페에서 잘 들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단골분들 헛걸음 하실까봐 열었답니다. 힘나게 넥스트 해액에서 소년에게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정말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정신으로 장사를 하시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몸이 좀 아프더라도 오늘 이분들 또 오시면은 헛걸음 하시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문을 여신 거잖아요. 아, 너무 7490 쓰시는 분, 정말 이 카페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단골분들이 계신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 카페라는 얘기입니다. 노래 틀어드릴게요. 넥스트의 노래, 해에게서 소년에게.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들으셨고요. 그 뒤로 377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신은유의 푸른 공상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3778 쓰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여유롭고 노래도 좋네요. 신은유의 푸른 공상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또 좋은 신청곡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499 쓰시는 분이 주말도 좋고 노래도 좋고 기분 좋은 오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주말에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음악들이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너무 좋은 곡들을 다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아주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주말 오후에 기분 좋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코너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135 쓰시는 분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음악 선곡이 좋아서인지 공이 빵빵 잘 맞네요. 아, 기분이 좋으면은 이게 에너지가 착 좋아지면서 아마 골프도 운동도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골프 연습장에 가실 때는 완벽한 하루를 꼭 틀어놓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세정님이 지난 주말에 주신 메시지예요.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세정님. 상수님,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럼 지금 온다는 얘기인 거죠. 지난 주말에 주신 메시지니까 다음 주말에 온다는 얘기니까 지금 장세정님은 듣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건강합니다. 장세정님도 건강하시죠. 찰리푸스의 See You Again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푸스 곡이죠. See You Again. 이 곡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더위의 기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6월의 첫날인 내일도 서울 30도,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안성분기점 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정체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으로 차량이 늘면서 차량터널부터 남풍새 나들목까지 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논산 방향은 차량터널관리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호남선 순천 방향 금산사 진입로 1차로에서도 사고 확인됩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울 쪽으로 서종에서 화도 강일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해상왕 장보고가 군사기지인 청해진을 설치한 것을 기념해 제정된 날인데요.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으로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장보고라는 이름은 신라 흥덕

소망이 직접 내려준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저도 장보고라는 이름만 알지. 이 이름이 장보고의 원래 이름이 궁복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는 저도 몰랐고요. 신라 흥덕왕이 직접 내려준 이름이다.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왕이 너 너무 이렇게 너무 잘한다. 뭐든지 참 잘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장보고로 하사노라 이렇게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X로 찍어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왠지 오늘 X가 끌리네요. 일을 참 기분 좋다가 상승 퀴즈 딱 뭔가 X 이런 기운이 딱 제가 좀 상승 퀴즈를 풀면서 보면은 주말에 좀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다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한번 풀거나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보고라는 이름은 신라 흥덕왕이 직접 내려준 이름이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The Honey Drippers의 Sea of Love.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오랜만에 듣게 됐습니다. 자, 오늘 상승 퀴즈 장보고라는 이름은 신라 흥덕왕이 직접 내려준 일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아니다. 흥덕왕이 뭐 좀 바쁜데 그렇게 이름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줄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아마 장보고의

사수. 장보고의 사수가 아 이제 이놈이야 이 자식이 아주 일을 잘하네 이러면서 너는 장보고로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사수가 지었을 것이다. 아니면은 장보고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지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찍었어요. 뭐 이유가 어딨습니까? 아까 우리 그 이렇게 음악 좋아서 신청하시는 분 빅마마의 거부 신청해 주신 권소영님도 그냥 리듬이 좋아서 그냥 신청해요 이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냥 X일 것 같아서 찍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라고 제가 했죠. 장보고라는 이름은 신라의 흥덕왕이 직접 화사한 이름이 아닙니다. 장보고는 원래 평민 출신이라 성씨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당나라로 건너가 활약하면서 본인 스스로 본인 스스로 했군요. 장이라는 성과 보고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본명인 궁복이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인 만큼 활을 길게 당긴다는 뜻의 장자를 성씨로 삼고 복을 발전시켜 보고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직접 이름을 이제 궁복이라는 이름에서 성과 이름을 직접 만들었군요. 아, 참 대단합니다. 장보고 이 자기가 만든 이름이 정말 후세에 이렇게 널리 알려질 줄 몰랐겠죠. 덕분에 제가 상승키죠. 제가 얘기했죠. 주말에 강하다. 주말엔 절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하지만 평일날은 좀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쭉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상승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상승 퀴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일기예보의 노래 시작 들을게요.

일기예보의 시작 들으셨고요. 그 뒤로 0351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바로 음악으로 이어드릴게요. 찰리 XCX의 노래입니다. SS26.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7: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한식대가 권사부 순댓국에서 찐 사골육수 순댓국을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기프트의 Stay the Same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0: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돈 없어도 우아하게, 시간 없어도 느긋하게, 능력 없어도 쫄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의 비법이 궁금합니다. 아이, 뭐 비법까지야.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신경 쓰자 주의를 고수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신경 끄는 거지. 그는 농구 팬답게 마이클 조던에게서 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내 마음에 대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마이클 조던은 그러면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대신 통제가 가능한 자신의 내면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말했답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 그러고 보니 바다에서도 밀어닥치는 파도를 막으려고 애쓰는 대신 바다의 흐름을 읽으며 자신의 깜냥껏 잘 지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5월의 마지막 날 눈앞의 바다를 그려봅니다. 수평선에 눈을 베어도 유쾌하고 파도 소리에 귀를 찢겨도 유쾌할 바다를 그려봅니다.

자,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영화 스페이스 잼 사운드트랙에서 Still Fly Like an Eagle 들었습니다. 스티브 밀러 밴드 곡을 커버한 거죠. 예. 이 스페이스 잼이라는 영화는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마이클 조던이 직접 출연했고요.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죠. 마이클 조던. 와, 마이클 조던이 그 덩크할 때 보면 진짜 나르는 것 같아요. 독수리처럼. 쫙. 아니 어떻게 그렇게 최고 거리가.

0: 그렇게 긴지? 와, 채공 시간하고 진짜 우아하거든요. 쫙. 하긴 지금 젊은 분들은 마이클 조던의 농구하는 모습을 못 보셨을걸요? 예. 아, 전설적인 농구 선수입니다. 예. 스페이스 잼 사운드트랙에서 Seal, Fly Like an Eagle.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2시에 듣기에 음악도 다채롭고 너무 좋던데요.
11: 그 누구냐? 그 안영미가 도라이 같고 웃기다니까요.
10: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1: 낮에 지루할 때 딱이에요.
12: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아, 예. 멜로디도 좋지만 연주가 진짜 좋죠. 예. 스틸리 댄. 스틸리 댄은 도널드 페이건하고 지금 세상을 떠난 월터 베코 두 사람입니다. 멤버는. 하지만 녹음을 할 때는 최고의 연주자들을 예, 대거 참여시켜가지고요. 이 앨범도 그렇죠. 이 앨범은 앨범 타이틀 자체가 에이자라는 앨범이에요. 예, 이 곡도 지금 들으신 곡도 에이자. 에이자 이 앨범의 자켓에 보면 동양인 모델이 동양인 여성 모델이 쫙 있습니다. 이 모델의 정체는 일본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에이자는 진짜 에자라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도널드 페이건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겁니다. 친한 친구 동생이 결혼하는데 한국인 여성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그 여성의 이름이 에자 씨. 아. 근데 그 에자라는 이름이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앨범 타이틀로 했죠. 에이자. 스틸리 댄. 883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3231번. 네. 락시 뮤직. 오, 락시 뮤직의 Love is the Drug. 듣겠습니다.

네, 보이메츠 걸의 Waiting for a Star to Fall 들었습니다. 8120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Love is the Drug, Roxy Music의 음악.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네. 광고 뒤에 이제 이 음악 나갈 겁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 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5: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고속도로 이 시간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정체가 많이 풀렸고 지금은 짧은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는 옥산에서 청주휴게소,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울 쪽으로 모두 12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신갈분기점, 천안 호두휴게소 구간에서 짧게 밀립니다. 천안온산고속도로는 차량터널 구간으로 양쪽 모두 정체고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남이천에서 모가까지 짧게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는 사고입니다. 양평방향으로 충주분기점 부근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 때문에 뒤로 7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방향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6: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텍사스의 Dust in the Wind 들었습니다. 0811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신청하시면서 3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 3개월 아직 신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3개월 지나서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보내드리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고맙습니다.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자, 이번에는 정지선 씨가 Fly Me to the Moon 신청하셨는데 시아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아, 그래야죠. 예. 시아 Fly Me to the Moon.

네, 리안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들었습니다. 영화 코요테 어글리 사운드트랙에 수록곡. 네. 이 코요테에도 저 영어 발음은 카요리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네. 우리는 코요테. 네. 아, 신지가 있는데 우리는 코요테죠. 네. 리안 라임스 Can't Fight the Moonlight 2351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시아의 Fly Me to the Moon. 네. 야, 두 노래 연달아 들으니까 참 한쪽에서는 지금 날 좀 달로 데려가 달라고 막 이런 정말 대단한 낭만적인 로맨틱한 얘기하는데 그런데 달빛 아래서 싸울 수는 없죠 우리가. 네. 자, 5216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Heart의 연주 노래 These Dreams.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30킬 왔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0: 사법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7: 백수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제프 로터의 Thick as a Brick 라이브 버전입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My words better whisper, your deafness ain't shout.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0: 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아웃도어, 골프웨어 최고 90%. 목포 시민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3: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Sunday Special.매주 일요일 3, 4부 Sunday Special입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 록앤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명예의 전당 헌액자, 등재자, 또 록앤롤 홀 오브 페임 인덕티즈. 록앤롤 명예의 전당은 3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퍼포머 분야입니다. 자, 이제 아티스트 두 명 남았습니다. 네, 루터 반드로스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노미네이션 되자마자 이름이 올라갔죠. 1951년생. 자, 루터 반드로스의 1989년 싱글 차트 탑 10이 두어 Here and Now로 출발합니다.

0: 루터 밴드로스의 Here and Now 들었습니다. 1989년 히트곡. 록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루터 밴드로스. 자, 광고 뒤에는 머라이어 캐리하고 함께 부른 Endless Love. 94년에 아주 크게 히트했죠. 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요.

0: 전화.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알쏘! 좋다!
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4: 얼쑤 신난다!
5: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한 Endless Love 들었습니다. 루터 반드로스. 예. 뭐 R&B 소울 쪽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예, 아티스트죠. 예. 1951년생, 예, 200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빨리 떠나셨죠. 처음에는 백업 보컬리스트로 출발했다고 그래요. 뭐 로버타 플렉, 도니 해서웨이, 주디 콜린스, 샤카칸, 벳 미들러, 다이나 로스, 데이비 보우이, 베니 킹, 스티비 원더, 도나 서머 뭐 등등등 뭐 정말 많은 백업 보컬에 참여를 했고요. 1980년에 체인지라는 디스코 음악을 하는 그룹의 보컬리스트로 활동을 했고요. 1981년부터 솔로로 활동을 했습니다. 2023년에 롤링스톤즈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가수 200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포함이 됐고요. 그래미상을 8번 받았습니다. 2004년에 발표한 Dance with My Father로 그래미에서 Song of the Year를 수상을 했죠. 앨범은 2003년에 나왔군요. 자, 루터 반드로스 Dance with My Father.

네, 루터 반드 로스 댄스 윗 마이 파더 들었습니다. 자, 2026년 더 락앤드 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힙합 그룹입니다. 우탕 클랜. 1992년에 미국 뉴욕에서 결성이 됐고요. 93년에 데뷔 앨범을 냈습니다. 엔터 디 우탕 클랜이라는 앨범인데 힙합 명반 꼽을 때 거론되는 작품이에요. 무조건. 97년에 두 번째 앨범 우탕 포레버. 이 앨범은 앨범 차트 1위까지 올랐고요. 자, 94년 데뷔 앨범의 수록곡이죠. C-R-E-A-M. 네. Catch rules everything around me. 이게 미국에서만 400만 장 이상의 싱글 판매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에 발표한 Grab Pit. 예. 두 곡을 듣겠습니다. 먼저 C-R-E-A-M.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주말 동안 여름 같았는데요. 내일 역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30도, 광주 30도, 대구와 강릉이 32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거의 풀리면서 대체적으로 여유 있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밀리는 곳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또 양재에서 반포 구간 속도 떨어지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아직 차량이 많은데요. 북충주에서 충주 분기점으로 6km 구간에서 어렵고 이후로 감곡과 여주 분기점에서 각각 밀립니다. 세종 포천선 포천 방향으로 쌍용터널 안에는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최수연입니다.
4: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선데이 스페셜. 2026년 락앤홀 오브 페임에 이름이 올라간 아티스트들 음악을 쭉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빌보드에 선정한 The 100 Greatest Song Bridges of the 21st Century. 네. 21세기 가장 위대한 브릿지 파트입니다. 예. 이 브릿지가 뭔가에 대해서 틈틈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음악에 있어서 다리가 뭐예요? 메인 이제 후렴이 나올 거 아니에요. 훅이라고 보통 부르는 훅이 나오기 전에 그걸 이어주는 그런 멜로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노래는 정말 브릿지가 없이 그냥 훅만 나오는 노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전에 제대로 된 노래들 보면 다 후렴이 나오기 전에 뭔가 그걸 이어주기 위한 그런 멜로디가 쫙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브릿지라고 부릅니다. 아, 21세기 들어 점점 브릿지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그것도 예, 아주 매력적인 브릿지들이 있거든요. 자, 그 노래들을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위부터 갑니다. 40위 트윗 피처링 미스 엘리엇 Oops, Oh My 2002년 히트곡입니다.

2002년이 곡 Tweet featuring Miss Elliot Oops Oh My 들었습니다. 아, 이 브릿지가 예, 매력적인 이유까지 밝혀놨네 여기. 어. 팝의 역사에는 정신적 육체적 자아상을 다룬 클래식컬한 명곡들이 넘쳐나지만 Oops의 브릿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예, 말이 길어요. 예, 말이 긴 거 보니까 자기들도 뭐 그냥 써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아주 간단한 예, 해석이 제일 맞을 겁니다. 예, 브릿지 예, 아주 길게 써놨거든요. 빌보드에선 브릿지는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실 브릿지는 노래에서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오는 부분도 아니고 가장 기억에 남거나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노래방에서 부를 때도 마찬가지다. 가장 기억해내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하지만 브릿지는 대개 노래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러내고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감동을 전달한다. 무엇보다도 브릿지는 노래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다. 브릿지는 두 번째 후렴구가 끝난 뒤 마치 뒤늦게 날아든 커브볼처럼 등장하고 이후 대개 반복되지 않는다. 오. 그러면서 뭐 얘기도 했어요. 현대 팝음악에서는 브릿지는 계속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고. 자, 42가 Oops, Oh My, Tweets, featuring Miss Elliot. 39위는 백캠에서도 뭐 가끔 나간 곡이죠. 백캠 친구 피닉스의 리스토매니아.

2009년 작품. 얼터너티브 록 차트 히트곡이죠. 38위는 너무나 유명한 곡. Jay-Z featuring Alicia Keys. Empire State of Mind. 2009년 히트곡입니다. 자, 두 곡을 계속 듣겠습니다. 먼저 Phoenix, Listomania.

네. 21세기 가장 위대한 송 브리지스. 39위 피닉스의 리스토마니아. 38위 제이지 피처링 알리시아 키스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들었습니다. 자, 37위는 21 파일럿스의 2015년 작품 Tear in My Heart입니다.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9: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선데이 스페셜. 21세기 들어 가장 뛰어난 그레이티스트 송 브릿지스. 자, 36위는 어셔 You Remind Me. 2001년 싱글 차트 1위 곡이죠.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 좋은 노래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뭐 브릿지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쭉 들으시면 됩니다. 듣다 보면 아 이런 게 브릿지구나 하고 또 깨달으실 수도 있고요. 뭐 못 알아내도 괜찮습니다. 어셔 You Remind Me. 자, 이 음악 중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작품을 하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연기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사람과 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 자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법이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출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한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0: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1세대 로봇 공학자 권인소 교수는 UN 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글로벌 100대 AI 인재에 포함된 유일한 한국인입니다. 평생 과학과 수학을 접목시켜 실용적인 뭔가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해왔는데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현재의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이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방법을 추론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 실제로 행동까지 하는 피지컬 AI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로봇 연구자로서 그의 꿈은 확고합니다. 아내를 웃게 하는 것. 연구자로서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는 거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0: 5월 31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마이 유니버스였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우리나라 1세대 로봇 공학자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피지컬 AI 연구단장 권인소 교수님 이야기였습니다. 요새는 이제 로봇 공학이나 뭐 반도체 이런 쪽 학과들이 옛날 이제 의대 법대보다 훨씬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죠. 지금부터 몇 년 동안은 이제 좀 예측 범위 밖에서 미래가 펼쳐질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어떤 게 있을지 이런 분들이 함께 연구해 주시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요. 직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화가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남긴 그림 얘기 들어봅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함께하는 그림이 빛나는 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과 함께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NCT DREAM의 Hello Future 듣고 오셨어요. 7079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울산 사는 5학년 꼬맹입니다. 별밤 요즘 재밌어서 매일 듣고 있어요. 이나 언니 토크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대전에서 빵지 순례를 하고 집으로 이동 중인데 정말 힘드네요. 부엉이분들 다들 열심히 화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빵지 순례 요새 좀 들어본 단어입니다. 빵과 성지 순례를 합친 단어죠. 특히 대전

아무래도 그 빵의 성지가 있다 보니까 주변에 덩달아서 훌륭한 빵집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한 번씩은 들러보면서 먹어보는 게또 여행 그 루트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지역 상권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빵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전 여행이 꿈의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5859

살면서 한동안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색했는데 괜찮은 대화 주제 같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괜찮은 대화 주제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우리 어릴 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이 얘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저 얘기가 나올 거고 저 얘기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할 때마다 재밌으신가 봐요. 너무 행복해하시고 하면서 듣는 나도 재미있고 저는 좀 이제 너무 예측 가능한 범위의 얘기들이지만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하면서 즐거우시다라는 게 핵심이네요. 저도 5859님 덕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괜히 더 물어봐야겠다. 2855님 예전에 김이나의 반편지 들으면서 취업 준비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별밤 들으며 이직 공부 중이네요. 공부는 참 끝이 없나 봐요. 대학 시절 도서관 문 닫을 때 나왔던 조이의 안녕. 오랜만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세월은 빠르고 2855님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계시는군요. 이직 공부 중이시라 그럼 그때 기억 다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이의 안녕 함께 듣겠습니다.

조이의 안녕 이어서 잔나비의 포니 들으셨어요. 5612님이요. 남편하고 저녁에라도 같이 걷고 싶은데 통 운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산에 가자고 해도 싫다 하고 집에서 바둑이나 당구 게임하네요. 본인도 배 나오기 싫다고 하면서 운동은 절대 안 해요. 아, 속상해. 저도 남편 운동 하나 시키는 데까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체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더 이래요. 위기감이 없거든. 아, 난 그래도 버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거를 시작시키는 게 참 어려운데, 일단 산은 근데 저여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산책 근처에 뭐 걸어서 갈 괜찮은 곳 없나요? 뭐 카페가 됐든 맛집이든 뭐든 이렇게 좀 걸으면서 거기를 가는 게 목적인 척 하지만 오며 가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고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참 괜찮구나라는 경험을 좀 시켜주시다 보면은 그 움직임의 미학에 대해서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참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예. 가족들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건강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캠핑 사연이 연달아 왔어요. 민병규님. 저희 집 9살 딸 세연이는요. 여행이 끝날 때 아쉽거나 감동적이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경주로 캠핑 와 있는데 너무 아쉬운지 밥 먹으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네요. 이제 자려고 누워서 별밤 듣고 있는데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나, 그래도 보면서 부모님은 한 켠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고 막 떨어지기 싫고 그런 마음, 그럴 때마다 다음 여행 계획을 항상 세우세요. 마지막 날에는 다음 여행 계획 온 가족이 한번 세우는 걸로. 그럼 또 그날까지 기다리는 맛이 생길 거거든요. 1239님, 지금 혼자 캠핑 중

중학생인데 별밤 시그널 들으니까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중학생 때 충주 MBC 별밤에 엽서로 사연과 신청곡 참 많이 보냈어요. DJ가 학교 선생님 친구분이라 약간의 이점도 누렸죠. 지금도 사소함이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드니 그리움도 많이 늘어갑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떠오르고요. 제 애창곡이었던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청해봅니다. 라고, 캠핑이 사람 마음을 좀 촉촉하게 하나 봅니다. 아무튼, 엽서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셨던 분들, 항상 너무 오랜만에 별밤 듣는다 할 때, 나 그때 엽서 보냈었는데,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추억인지요. 세월이 흘러도 그때를 기억하면은 다들 마음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이면.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6월의 첫날인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과 광주가 30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짧게 밀립니다. 한남에서 서초 구간에서 지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7km 구간에서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쪽으로 정체 남아있습니다. 감곡과 여주 분기점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Love.
1: 앤마리의 2002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오란수님, 저는 평생 할 운동으로 수영을 택했어요. 반 100살 넘어서 시작했고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까지 가능합니다. 관절 생각하면 수영이죠. 와 진짜 근데 50살 넘어서 시작하셨는데 속도가 이렇게 빠르세요? 원래도 좀 운동신경이 있으셨던 걸까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수영은 일단 당분간은 포기했거든요. 가장 배우고 싶은 거였지만 그만큼 또 엄두가 안 나는 건데 제일 좋은 운동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러닝보다도 나이가 들면서는 특히나 관절에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겸 근력 운동. 아, 부럽습니다. 4406님, 어젯밤 갑작스럽게 6년 반의 장기 연애를 끝냈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혼자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그냥 최대한 덤덤하게 생각하려고 멍하니 앉아있다가 뭐라도 챙겨 먹으려고 일어났는데 1년에 두 번도 전화 안 하는 아빠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는 이미 취해 계셨는데 괜히 눈물이 쏟아져서 안 우는 척하느라 혼났네요. 부모님의 촉이 있는 걸까요? 제 나이 36,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나 봐요. 누구나 겪는 이별의 힘듦을 이겨내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는 이겨내는 방법은 진짜 뭐 특별한 방법 없이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믿어주십시오. 또 다 지나가긴 합니다. 근데 진짜 희한하네요. 아버지가 느끼셨을 거거든요. 우리 딸 목소리가 약간 흔들린다. 근데 진짜 촉이란 게 있는 건가? 좀 귀신같이 그렇게 1년에 두 번도 안 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빠가 그때 눈물 참으신 것도 너무 대단한데 그럴 때 전화 끊고라도 한번 팡팡 울어버리세요. 감정을 좀 솔직하게 좀 받아들이고 뱉어야 될 땐 뱉고 눈물이 나면은 좀 울기도 하고 그래야 좀 더 건강하게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6년 반이면은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박순정님, 문득 고등학생 시절 집에서 남동생과 별밤 들으며 공부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문세율 어머니 별밤이 저의 첫 라디오 입문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나님의 별밤을 듣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직 마음 많은 소녀라 이문세의 소녀 신청합니다. 순정님 저는 어떨까요? 저도 문세월 아버님 별밤 맨 첫 라디오는 아니지만 하지만 가장 마음을 오래 두고 진짜 부지런히 들었던 거는 이문세의 별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별밤을 하고 있는 게 스스로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함께 듣죠. 이문세의 소녀.

이문세의 소녀, 이어서 장재인의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들으셨고요. 1158님께서 대장부엉, 그동안 너무 바빠서 운동을 쉬었는데 다시 할지 말지 고민이에요. 저는 강제성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PT를 받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그래도 투자해야 얻는 게 있는 걸까요? 눈딱 감고 결제할까요? 돈 아까워서라도 하게? 많이들 예, 그렇게라도 하려고 PT를 결제를 합니다. 원래도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스스로와의 약속을 딱 만들어 놓고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게 아니면 PT는 그래도 트레이너가 옆에서 봐주는 게 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강제성 없이 못하지만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를 지나가면서부터는 안 하면은 못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일단 좀집 근처에 있는 데를 끊어야 계속해서 그 쿠폰을 다 쓰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면 아까워도 안 가기도 하는 게 PT거든요. 아, 다시 잘좀 탄력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4090님, 취미 삼아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 중인데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부지런하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껴요. 저는 제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그분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입꼭 다물게 됩니다. 이게 약간 타인과의 교류가 주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막 우는 소리하고 피곤하네 뭐네 징징거리다가 다른 사람들 일정 듣고 어머 나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그게 약간 비교의 순기능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이나 누님, 누굴 좋아하면 좋아하는 게꼭 티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저는 제가 봐도 허세가 좀 있는 편이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이 많아지는 바람에 헛소리도 자주 합니다. 좀 담담하고 침착하고 멋있게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요.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허세가 있어서라. 그래도 이게 딱 인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마음을 버리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다라는 욕구 자체를 좀 포기하세요. 아, 나는 이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조금 원래 나보다는 좀덜 멋있겠지? 덜 자연스러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차라리 이 마인드를 탑재하고 만나시면은 그게 약간 오히려 말수가 좀 적어지면서 좀 무게감 있어 보이기도 할수 있고요. 근데 최악인 경우가 이렇게 괜히 긴장해서 말 너무 많이 하다가 안 해도 될말 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냥 그 어떻게 보여야겠다라는 욕망 자체를 빨리 버리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멜로망스의 고백 듣고 올게요.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 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고요. 5222님께서 대장부엉, 저는 꼭 계절이 끝날 쯤에 예쁜 옷을 사서 별로 입지도 못하고 새 계절을 맞이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작년 여름 끝자락에 사둔 옷을 이제 마음껏 입을 차례입니다. 왠지 새 옷 꺼내는 기분이네요. 아, 저도 잘 이렇습니다. 그냥 이게 옷이라는 게 계절에 맞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잦으시다면은 유행을 좀 따르지 않아야지만 1년만 지났는데도 좀 입기 좀 머쓱해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도 새 옷 예쁘게 잘 입는 여름 맞이하시는군요. 2부 마무리하면서 퍼블릭의 허니 인 더 서머 듣고 3부에서 정우철 도슨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납,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야 하고요. 담배

0: 공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안전화.
1: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아스파라거스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정우철 도슨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우철입니다. 네.
0: 요새도 많이 바쁘십니까?
1: 요새도 또 정신이 없이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0: 전시 자체도 많고요.
1: 전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모든 전시.

0: 씨가 아니면은 도슨트님이 주최하는 것들이요?
1: 제가 하는 게 유독 잘 되지 않나.
0: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에?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되는 겁니까?
1: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세계로 가야죠.
0: 와 너무 멋져요. 별밤 떠날 각 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아닙니다. 별밤 꾸준히 해야죠 또.
0: 그럼요, 그럼요.
1: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러면은 26년도는 진짜 도슨트님은 계속 바쁘겠지만 무럭무럭 네. 더 자라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리고 심지어 도슨트님 책도 되게 잘 되고 있다면서요. 내가 사랑한 화가들.
1: 맞습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 이제 3세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3세로 오해하시는데 13세입니다.
0: 누가 3세로라고 합니까?
1: 이게 왜 그러냐면
0: 그런 적 없습니다.
1: 이 오해가 생기는 게 왜냐면 이게 한 번 이게 책이 네. 표지가 교체됐어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1판이 있고 네. 2판이 나눠져 있어요. 1판 10세. 2판 3세인데 이제 그 2판을 이제 3세로 다들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세를 찍으면서 이제
0: 아유, 저는 네. 저 3세라고 한 적 없습니다.
1: 아 그럼요. 네. 네네 그럼요. 네.
0: 잘 되고 있다. 네, 아, 이렇게.
1: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0: 예.
1: 아, 네. 뿌듯합니다.
0: 너무 다 잘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좀 뿌리고 가시죠.
1: 뭘 뿌리죠?
0: 지금 뭐 전시도 다 너무 잘 돼. 책도 네. 지금 13세야. 부엉이들에게 지금 잘 되는 얘기만 하셨는데
1: 그죠.
0: 뭐라도 좀 뿌리세요.
1: 뭘 뿌릴까요?
0: 뭐 현금이든 뭐.
1: 아 진짜요? 일단 뭐, 또 한번 초대권 이벤트 또 해야 되나요?
0: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번 주는 어떤 그림 얘기 들려주실지 오늘 준비해오신 주제 알려주시죠.
1: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퐁피두 센터 피카소와 브라크입니다.
0: 퐁피두 센터 피카소와 브라크.
1: 네.
0: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첫 번째 이야기 만나볼게요. 에스파의 Welcome to My World.

0: 에스파의 Welcome to My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시간에 소개하는 작품들은 우리 별밤 SNS에다가 올려놓고 찾아가서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오늘 소개할 작품은 아직 그 저작권 이슈가 살아
1: 네,
0: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따로 올리지는 못하겠지만요. 검색해서 꼭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퐁피두 센터 피카소와 브라크 첫 번째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첫 번째로 만날 작품은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이라는 작품인데, 일단은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는지 잠깐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0: 네.
1: 이제 우리나라의 퐁피두 센터가 입점을 했어요. 이제 뭐 전시 소개보다도 이게 왜 중요한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0: 네.
1: 이 프랑스 파리 3대 미술관이 있어요. 3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미술을 다루는 루브르, 그리고 이 시기순이거든요.
0: 네.
1: 근대 미술을 다루는 모네가 중심이 되는 오르쉐.
0: 네.
1: 그다음에 그럼 프랑스 파리에 현대 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이 어딘지를 의외로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퐁피두 센터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대표작이 피카소와 브라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퐁피두 센터가 이게 참전 우리나라가 와 이게 문화 강국이 됐구나라고 느꼈던 게 분관을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 입점을 했죠. 이제 6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파리 퐁피두 센터 본관이 그 현재 리모델링 때문에 휴관에 들어갔어요. 5년 정도 휴관을 하는데 그 5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0: 뭐야?
1: 이게 와 진짜 우리나라 문화가 확실히 강해졌구나.
0: 완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수없이 확인하고도 근데 알긴 아는데 이 정도라고 하면서 새삼 다시 놀라는 게 오히려 우리들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들어서 미술 전시 이런 소식들 중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 그러니까
1: 그래서
0: 아예 그러면 이게 생겨서 이게 영구적으로 있게 되는 건가요?
1: 일단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일단 몇년 기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몇년 기간 동안 전시의 리스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0: 와, 그렇겠지. 거기서 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거잖아.
1: 맞아요.
0: 큰일 났다, 큰일 났어.
1: 그래서 이제 6월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작가 두 명을 봐야 돼요. 다 가면은 첫 번째가 누가 뭐래도 피카소겠죠.
0: 그럼요.
1: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피카소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저작권 이슈 때문에
0: 곁들여져 있어.
1: 그러니까 저작권 이슈 때문에 이렇게 곁들여서만
0: 네.
1: 하고서 제대로 한 적이 없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일단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최대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작품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사실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가 26살 때 그린 작품이에요. 네. 근데 얼굴을 보면 어떠세요? 딱 봤을 때.
0: 저는 일단 고주망태 느낌이 좀 나고요. 코에 좀 붉은색으로 강조된 게 있어갖고, 그리고 그림체가 약간 그 조석 작가, 마음의 소리, 그 느낌이 좀 납니다.
1: 근데 그거 아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피카소도 그렇고, 모디리아니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 그 웹툰 작가 분들의 화풍이 요 시기에 약간
0: 맞아.
1: 그림에서 많이 나와요.
0: 그죠? 그 느낌이 나요.
1: 되게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자, 보면 좀 뭔가 이상하죠? 사실 뭐 약간 코나 눈도 제대로 된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게 약간 가면 쓴것 같은 얼굴이에요.
0: 그런 각시탈 느낌도 좀 나고 하회탈
1: 그게 왜
0: 같고.
1: 그러냐면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사람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영향을 받았지만 아프리카 부족, 그
0: 아.
1: 원시 미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린
0: 그러네.
1: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피카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입체주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입체주의가 처음 탄생하기 전에 실험을 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잠깐 입체주의를 설명하면 영어로 하면 큐비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이 작가들은 모네든 마네든 아무리 혁신적인 걸 해도 결국에 깰수 없었던 게 뭐냐? 그게 하나의 시점이었던 거예요.
0: 맞아.
1: 단 하나의 시점. 아무리 뭐 고갱이랑 마티스 아무리 다, 뭐 색을 여러 개

0: 것도 시점이 하나인 건 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실점이 있어야 원근법이 생기거든요. 근데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그걸 깨서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시점을 넣으면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귀가 삐뚤고 코가 삐뚤고 그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만

0: 세잔의 사과.
1: 그렇죠.
0: 그죠? 그래서 피카소가 평생 동안 이 자존감 있었던 피카소가 평생 동안 했던 말이 내 아버지는 세잔이다. 나중에 얼마나 존경했냐면 그 세잔의 그림에서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세잔이 평생 주제로 그렸던 그 산, 생트 비투아르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성을 구입해서 자신이 이제 세잔이 그렸던 산을 샀다고 자랑할 정도였어요. 자, 근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그 피카소의 최고의 대작이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아비뇽의 여인들.
1: 네네.
0: 그죠? 그 작품을 준비하면서 연습했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래서 이 얼굴이 아비뇽의 여인들을 보면 나와요. 연습했던 거다. 그래서 그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리기 전에 약 70점이 넘는 습작을 그렸대요. 연습한 작품들을. 그래서 그때 피카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아프리카 부족 가면을 이용해서 이제 연습하고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작품이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보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입체주의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이렇게 곁들여서 했던 피카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자 피카소는 어떤 사람이야? 일단 1973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91세인가 93세까지 살았거든요. 네. 90세가 넘게 살았고 뭐 막 대단했다라고 해야지만 얼마나 많은 유산을 남겼냐.
1: 네.
0: 자, 참 오늘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이런 유산을 찾진 않으니까 되게 네. 재밌었어요. 사망한 이후에 유언장을 안 남겼대요. 그래서 이후에 유산을 기록한 그 리스트를 완성하는데 7년 걸렸대요.
1: 오.
0: 유산 정리하는 데만 7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사망하고 프랑스 법원이 감정인을 세워서 유산을 정리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치가 1970년대겠죠. 70년대 가치로 1억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네. 70년대. 그죠? 이거를 지금 뭐 현재 인플레이션 다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화로 1조에서 한 2조 정도 된대요.
1: 이게 예술가가 축적할 수 있는 부의 규모라고는 쉽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0: 이런 경우는 없죠.
1: 없죠.
0: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부자다 잘 벌었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까지 남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작품가만 해당되고요. 남긴 작품들만 워낙에 또 다작했으니까 네. 뭐 남길 때 미술품 말고도 성도 남겼어요.
1: 그러니까.
0: 성 두 채, 뭐 집 세 채. 그리고 금괴도 남겼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 끝까지 아무지게 잘했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뭐 전체 유산 따지면 어마어마할 거고 상속인들이 이제 여러 명이었나 봐요. 그때 이후에 수십 년에 걸쳐서 미술품 판매만 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막내딸이 있어요. 막내딸. 막내딸 자산만 현재 6억 달러.
1: 얼마죠?
0: 6억 달러면 지금 뭐 하면 뭐 진짜 한 7천억 되겠죠? 7천억, 8천억 되지 않을까요?
1: 난리 났네. 네.
0: 근데 이제 그럼 피카소의 어릴 때부터 우리 또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려드릴게요.
1: 네.
0: 아 재밌더라고요. 1881년생이에요. 근데 스페인 출신이거든요. 다들 프랑스 출신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출신과 활동 지역을 나눠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피카소는 스페인 출신 프랑스 화가라고 하는데 원래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피카소가 울지를 않았대. 숨도 안 쉬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산을 했던 아이였대 피카소가. 그런데 저도 이게 안 믿겨서 몇 번을 찾아봤는데 그때 삼촌이 의사였대요. 살바도르란 사람이. 그때 시가를 피면서 한번 깊이 빤 다음에 이 사산된 피카소 얼굴에 내뿜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자지러지게 기침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 항상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피카소를 살렸다. 시가 연기로.
1: 야.
0: 피카소는 평생 줄담배 폈거든요.
1: 네. 그래서
0: 이 사람이 누가 담배 끊으라고 하면 뭐라고 했냐면 내 첫 호흡이 담배였기 때문에 와. 잘 끊을 수가 없다.
1: 약간 반박할 수가 없네. 게다가 장수하셨잖아요.
0: 장수했죠. 90대 넘게 살았으니까.
1: 뭘 할 수가 없네. 네.
0: 그리고 이 탄생부터 범상치가 않은데 어릴 때 이제 아이가 크잖아요. 네. 처음 뱉은 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1: 뭐 엄마?
0: 그죠. 보통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피카소가 처음 첫 마디가 스페인어로 피스 피스였대요. 근데 이게 스페인어로 연필을 뜻하는 라피스를 얘기한 거래요.
1: 아 이거 약간 너무 본인의 이게, 약간 박혁거의 느낌으로 이게, 설화를 좀 지어내는 거 아닙니까?
0: 그런데 실제로 나와 있어요 책에.
1: 아 그래요?
0: 이게 연필을 처음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근데 요즘에 분석한 거 보니까

0: 그러니까 재밌는 분석이 그 어릴 때 ADHD였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1: 많이들 있죠. 네, 예술가들.
0: 맞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선생님 말 너무 안 들어가지고 또 수업 시간 내내 그림만 그렸대요. 그래서 독방에 이렇게 가둬놓는 그 벌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했대요. 혼자 그림 그릴 수 있어가지고.
1: 오히려 좋아.
0: 피카소 뭐라 그랬냐면 독방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한때 피카소의 입체주의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것만 보고서 의외로 많았어요. 피카소 그림 잘 그리는 거 맞냐. 이제는 뭐 많이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게 엄청난 오해라는 걸 일단 짚고 가야죠. 피카소의 진짜 실력을 알고 싶으면 뒤로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10대 걸 봐야 돼요.
1: 그치.
0: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저작권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미술관 현장에 가서 직접 찍어오면 되거든요. 제가 그 피카소 미술관에서 파리 그 10대 그림 찍어온 게 있는데 그거 올릴 수 있을 거예요.
1: 오, 그거 좀 주고 가세요.
0: 그거 올리면 되겠다.
1: 네, 네.
0: 10대 때 진짜 피카소가 그린 초상화가 있거든요.
1: 네.
0: 제가 그거 보고 기겁했거든요.
1: 그 기가 막히죠.
0: 네, 그거는 제가 찍어온 거기 때문에 올려도 돼요.
1: 예, 예,
0: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화로 정리가 돼요. 피카소의 아버지가 아마추어 화가였어요. 그리고 미술 이렇게 선생님이기도 했고 그런데 피카소가 14살 때 아버지가 아들이 그림 그리고 뒤에서 보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뒤로 붓을 놨어요.
1: 어머머머.
0: 얘보다 더 잘 그릴 자신이 없다.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는 그림을 포기하고 어린 피카소를 훈련시켰대요. 근데 그 훈련이 좀 가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1: 근데 옛날 천재들은 은근히 되게 약간 스카이캐슬식이에요. 모차르트, 베토벤도 그랬어요.
0: 아, 그래요?
1: 너무 극성, 그 아버지들. 거의 뭐 밥 안 먹이면서 막 연습시키고.
0: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피카소 책 보다가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던 게 그 비둘기의 그 구조를 알아야 된다면서 그 10대 피카소한테 그 비둘기 해체시켰다는 얘기가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뼈대나 이런 걸 알아야 된다고 저희가 거의 학대 수준으로 그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나중에 피카소가 얘기하죠. 나는 뭐 12살 때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렸다. 그래서 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 걸렸다.
1: 이야, 멋있다.
0: 그렇죠? 그리고 14살 때 바르셀로나 미술학교 입학시험 보거든요. 근데 다른 지원자들은 보통 그 과제를 입학시험을 보는데 뭐 그림을 그리겠죠. 한 달 정도 준비한대요. 근데 피카소 하루 만에 끝냈대요. 하루 만에 끝내서 그래서 나중에 입학 후에 바로 월반까지 시키면서 거의 뭐 지금으로 치면 수능 문제 그냥 바로 쭉 받자마자 풀어낸 거죠. 근데 이런 피카소가 막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제가 피카소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입체주의 얘기하고 입체주의를 보잖아요.
1: 네.
0: 이런 피카소도 사실은 계속 스타일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고 뭐 입체주의부터 장밋빛 시대, 청색 시대, 신고전주의 시대 계속 바뀌거든요. 90몇 세 동안 계속 도전하다가 입체주의 하나 뜬 거예요.
1: 와.
0: 이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1: 그러네.
0: 네. 뭐 입체주의 갑자기 뚝딱 나와가지고 입체주의로 대세가 됐다 이게 아니라 90몇 세 동안 계속 하다하다 다 안 되다가 입체주의 하나 걸린 거예요.
1: 그 몇 살에서야 걸린 거죠?
0: 이게 지금 정확한 나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1: 나이 좀 들 만큼 들고 나서요?
0: 근데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입체주의 이후에도 다양한 사조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다 안 된 거죠.
1: 됐어.
0: 저 여기서 깨닫는 게 역시 계속하는 게 답이다.
1: 맞아.
0: 근데 그 피카소가 입체주의 직전에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뭐냐면 청색 시대. 이건 좀 알고 봐야 돼요. 청색 시대가 뭐냐. 말 그대로 물감을 청색을 쓰는 거예요.
1: 네.
0: 그게 왜 나왔냐면 피카소도 어릴 때 힘들었다. 파리에 건너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가장 친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어요. 카사에마스라는 정말 힘든 모든 그 일생을 다 보냈던 어린 시절을. 근데 이 카사에마스가 파리에 둘이 올라와가지고 의지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카사에마스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짝사랑한 여성이 있었는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짝사랑한 여자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참 우리 옛날에 그 90년대 뮤직비디오 보면은 사랑도 목숨 걸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뮤직비디오 보잖아요. 이때는 참 진짜 대단했던 게 어이가 없던 게 거절을 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카페에 사람들 모아놓고 연설한 다음에 총으로 그 여성을 쏴버렸어요. 카사에마스가 피카소 친구가 쏘고서 근데 빗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0: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피카소가 그 친구를 잃고서 너무나 충격에 빠져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을 청색으로 칠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그 피카소가 그때 막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에 분석한 거 보면은 카사에마스가 짝사랑했던 여성과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1: 그럴 법해.
0: 그러면서 피카소의 모든 그림이 청색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 청색 시대로 들어가면서 거지, 뭐 이제 맹인, 고아들, 힘든 사람들 막 그리는 거예요. 네. 그 청색 시대를 지나고 아프리카 가면을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세잔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체주의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입체주의가 없었다면 피카소도 없었다.
1: 그렇구나.
0: 네. 그래서 이 그 입체주의의 서막을 알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오늘 만난 그림인 거예요.
1: 아, 이게 그 시작이었군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카소의 시작.
0: 이게 없었으면 이제 아비뇽 여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피카소의 그 입체주의 탄생을 알려면 이 작품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 좋습니다. 그 거대한 하나의 사조의 시작을 포문을 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흉상, 그리고 이 작가인 파블로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노래 하나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퀸의 I Want to Break Free.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0: 한국 유일의 쌀귤이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귤이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정우철 도슨트와 그림이 빛나는 밤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퐁피두 센터 피카소와 브라크입니다. 자, 이번엔 브라크 얘기겠네요.
2: 네, 이번에는 브라크의 레스타크의 고가교입니다.
1: 이게 저는 가끔 초기에는 브라크 그림을 보면 피카소랑 헷갈렸었거든요. 그게 누가 먼저, 그 브라크가 피카소한테 영향을 받은 건가요?
2: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1: 또 예리해버리고 말았군요, 제가.
2: 근데 진짜 예리했어요.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나중에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그림에는, 그러니까 사인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 정말 둘이 구분이 안 될 시기에는 서로 사인을 안 했대요.
1: 뭐야, 그럼 우리 사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2: 그래서 실제로 사인이 없는 그림들이 있어요.
1: 아, 진짜 왜들 그래. 그 거장들은 참 하여간에.
2: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지점에 가면 평론가들도 구분을 못한대요. 똑같아져가지고.
1: 와, 그 내가 그냥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네.
2: 근데 저도 구분 못해요. 어떤 시기에 가면은. 네. 둘이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어서 입체주를 개발한 거예요.
1: 어머, 둘이 그렇게 서로 영향을 막 줬구나.
2: 그래서 브라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브라크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2: 마담 피카소예요.
1: 피카소 부인.
2: 아, 실제로.
1: 뭔지 알겠네. 완전 커플이었구나.
2: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피카소가 이렇게 막 계속 시도하다가 입체주의 하나 걸렸다고 했잖아요. 네. 피카소는 참 뭘 잘했냐면 마케팅을 잘해요.
1: 아, 약간 또 천재 중에 또 그 이성까지 탑재한 천재들 있잖아요.
2: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 입체주의를, 이게 미술 사책을 보면은, 먼저 이 말을 나오게 한 게 브라크였대요.
1: 큐비즘을?
2: 브라크 때문에 나온 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 피카소가 만든 줄 안다. 사실 브라크가 원조였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이 브라크의 또 초기작이죠. 1908년작 그림 보면은, 아까 비슷해 입체주의의 그 시작을 알리는 거죠. 프랑스 남부의 레스타크 마을에 집들과 기차, 고가교, 다리가 보이는 풍경인데, 이상하죠. 딱 봐도 처음 보면은. 이제 원근법이 안 느껴지잖아요. 네. 저 멀리 있는 다리가 앞에 있는 것 같고, 저 앞에 있는 건 또 이렇게 작아 보이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다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처럼 평면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래 그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시점을 찍혀야 되고, 원근법 덕분에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래서 공간감을 만들거든요. 근데 브라크의 그림에는 이 원근법을 일부러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잘 보면 이 모든 것을 삼각형, 사각형, 반원 같은 이 기하학 도형으로 쪼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브라크의 선배도 어떻게 보면 세잔인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딱 이 시기에 브라크가 피카소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1: 네.
2: 근데 브라크가 이걸 그리기 전에 뭘 봤냐면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충격받아서 이 피카소의 실험에 같이 참여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비뇽의 여인들이 공개되기 전에 이제 브라크의 그림이 먼저 더 알려지면서 입체주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브라크는 어떤 사람이냐. 1882년생인데 네. 파리에서 태어났죠. 피카소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피카소보다 9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이 브라크 집안이 대대로 페인트공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도 페인트공이었고 할아버지도 페인트공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 일터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페인트, 이런 물감 같은 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뭐 재료와 질감, 그런 감각 이런 걸 익혔고.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브라크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느 집에 딱 장식일을 했대요. 했는데 그 집이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귀스타프 까유보트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인상파 그림도 접했던 거죠. 까유보트

0: 그의 그림을 보고서 약간 그 예술가로서 눈을 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브라크는 어릴 때부터 피카소와는 좀 다른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키가 되게 작아요. 여기 사람 잘
1: 네.
0: 모르시는데 피카소 키가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1: 한 160대.
0: 제가 알기로 150대예요. 굉장히 작았대요.
1: 왜소하셨구나.
0: 그런데 이 브라크는 키도 크고 그리고 의외로 취미가 복싱이었대요.
1: 와, 보통 화가들 쪽에 잘 없는데.
0: 네, 복싱, 뭐 사이클링, 축구, 운동형 인간이었다더라고요. 그래서
1: 이야.
0: 사실 어른이 된 뒤에도요, 거의 뭐 프로 운동선수 같은 체격이었다. 그런데 성격은 착했던 것 같아요. 피카소 안 때린 거 보면은.
1: 내가 맞을 짓을 좀 했나?
0: 그러니까 아니 작품도 이렇게 자꾸 막 이제 더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좀 억울했을 거예요 브라크는. 근데 또 예술가는 예술가요. 그막 몸이 이렇게 근육질인데 그림 아니면 플루트 연주했대요. 그래서
1: 어머머머머.
0: 밤만 되면은 피카소와 브라크가 집에 만나가지고 피카소 기타 치고 브라크 플루트 연주하면서 하루 종일
1: 귀엽다.
0: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입체주의란 말이 언제 나왔냐? 자 브라크가 이 그림을 출품했어요. 1908년에 이 그림을 출품했어요. 살롱도톤이라는 전시 출품했거든요. 근데 그이 전시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다 거절을 한 거예요. 이거 그림이 아니다.
1: 꼭 위대한 사조 탄생할 때 비평가들이나 예술가들이 흑역사를 만들어.
0: 근데 의외로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은 그래도 받아줬을 것 같은데
1: 네.
0: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요 시기에
1: 모르죠.
0: 마티스예요.
1: 아이고, 저런. 아, 그 사람이 또 조롱을 했구만.
0: 마티스가 뭐라고 하냐면, 근데 확실히 거장은 거장인 게 그냥 조롱한 건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했대요. 옆에 있는 비평가 루이 복셀에게 저걸 보니까 조그만 입방채들의 집합 같다.
1: 그럼 조론이 아닌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이게 약간 비아냥이었대요. 그러니까 막 좋은 뜻은 또 아니었대요.
1: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마티스 본 저의를 본인 피셜이 아니면 믿을 수 없죠.
0: 그쵸? 그럴 수 있죠.
1: 네. 아무튼 뭐 흘러나온 얘기로는 뭐 조금 비아냥이었다.
0: 그 마티스의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던 비평가가 글을 썼는데 그 조그만 입방채 같다는 말을
1: 큐빈.
0: 이 루이 복셀이 비평가가 큐비즘이라고 처음 말을 쓴 거예요.
1: 근데 항상 사조 이름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탄생한 것 같아요. 그
0: 대부분
1: 인상주의도
0: 그죠.
1: 그렇잖아요.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데.
0: 맞아요. 그리고
1: 예.
0: 사람들 이 시기 보면은 그 비꼬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우리가 다들 다 삐뚤어져 있고, 하여간.
0: 그리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조가 생기려면 그 전에 없었던 걸 그려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없었던 게 생기면 조롱을 하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 아니, 근데 그래,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조롱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대한 사조를 남겨줬어. 근데 왜 그거 레슨을 얻지 못하는 거죠?
0: 그러니까.
1: 비평가들?
0: 근데 또 몰라요. 지금 현대미술에도 누가 또 조롱하는 게 있을 수도
1: 있을
0: 있어요.
1: 거야.
0: 저게 뭐야 하지만 또 이제 사조가 될
1: 그럼요,
0: 수도 있죠.
1: 그럼요.
0: 항상 똑같아요. 항상. 자, 그래서 사실 이 큐비즘이란 말이 마티스가 처음 했던 말에 가깝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약간 사람들이 조롱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브라크가 마티스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브라크가 원래 야수파 쪽이었어요.
1: 야수파.
0: 야수파. 그래서 색채를 강렬하게 쓴 쪽이었는데 피카소와 붙어 다니면서 갑자기 입체파 쪽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니까 마티스가 이게 좀 이렇게 자기 제자였는데 기분 상해했단 말이 있어요.
1: 아니, 무슨 건달 조직도 아니고, 좀 새로운 거를 계속 시도할 수 있는데, 너 이제 더 이상 넌 야수파야 일원이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건가?
0: 그래서 이때는 조금 뭐 둘이서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럼 이제 그 피카소와 브라크가 언제 만나냐? 이제 어디서 만나냐?
1: 네.
0: 이 시인이었던 기욤 아폴리네르가 있어요. 이 아폴리네르가 또 마르크 샤가라고도 친구였거든요. 어느 날이 브라크를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면서 피카소의 스튜디오로 데려간 거예요. 그때 피카소가 지내던 곳 이름이 좀 재밌어요. 바또 라부아르라 불렀거든요. 근데 바또 라부아르 검색해보면 좋은 게 번역하면 세탁선이에요. 근데 그 세탁선이 왜 세탁선이냐? 당시에는 파리 센강에 세탁선이 떠다녔거든요. 세탁배가. 근데 이 건물이 그 세탁배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탁배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이제 개성이 넘치지만 학구판 아닌데 반항하는 애들이 여기서 많이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술가 공동체 건물인 거예요. 여기서 딱 만났는데 그때 피카소가 거기서 그리고 있던 작품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아비뇽의 여인들인 거예요.
1: 네네.
0: 근데 그 아비뇽의 여인들을 브라크가 본 거죠. 너무 큰 충격에 빠져요. 이게 뭐냐. 참고로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은 게 피카소가 아비뇽의 여인들 그렸잖아요.
1: 네.
0: 그려놓고 사실은 못 꺼냈어요.

0: 그래서 약간 이게 앞뒤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성을 했는데 피카소조차
1: 아, 본인도 좀
0: 아비뇽의 여인들을 그려놓고서는
1: 긴가민가 했구나.
0: 세상에 꺼내는 게 두려웠대요.
1: 그치. 와,
0: 너무 충격적인 그림이라. 그래서 사실은 아비뇽의 여인들은 그린 시기가 좀 이르지만 공개된 시기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해놓고 가장 최측근 화가들만 초대해서 한 명만 보여줬대요. 근데 이제 브라크가 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그림이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이었냐면 그 전에 마티스도 이걸 봤대요. 쓱 불러서 마티스 보여준 거예요. 근데 마티스가 뭐라 그랬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피카소가 이 작품 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1: 라고 했다고요?
0: 라고 얘기도 했고.
1: 이 정도면 마티스가 그냥 악플러네요. 마티스 인성 이거.
0: 사실 마티스가 성격이 좋긴 좋거든요.
1: 아니 뭐가 좀 막말을 이렇게 하는데 오해예요. 이때 조슨트님도.
0: 그 피카소의 아비뇽 여인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입체주의의 탄생을 좀 처음에는 꺼려했던 것 같아요.
1: 아무리 꺼려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막말을 할 필요는 그쵸. 있어요? 마티스 인성 도슨트님이 다시 파헤쳐 주십시오.
0: 아, 마티스,
1: 선 넘었어.
0: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좀 세네요.
1: 인성전 한번 해야겠네.
0: 근데 브라크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 그림은 마치 누군가가 기름을 마시고 불을 내뿜는 것 같다.
1: 브라크도요?
0: 라고 해서
1: 아, 뭐 그건 뭐.
0: 근데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다 못 받아들였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근데 브라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집에 갔더니 그 그림 생각밖에 안 났대요.
1: 이야.
0: 그러니까 머리 박혀버린 거야.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서 1908년부터 이 그림 그렸던 1914년까지 실제 기록을 보면 매일 만나서 매일 밤마다 새로운 시도를 했대요. 입체주의를 둘이 만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아까 이 대장봉이 얘기했었는데 네. 이 시기에 요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네. 두 사람 그림이 점점 닮아지더니 나중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같아진 거예요.
1: 이야.
0: 완전히 똑같아진 거죠.
1: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0: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랬어요. 브라크가 다른 누군가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서명할 필요가 없다. 한동안 사인을 안 했었어.
1: 아, 너무해 그건 좀.
0: 그리고 이후에 뭘 하냐. 네. 이제 서로 작업이 똑같아졌잖아요.
1: 네.
0: 그때 또 하나 두 사람이 또 개발한 게 뭐냐. 네. 종이를 잘라서 캔버스에 붙이는 꼴라주.
1: 꼴라주.
0: 그걸 정확히는 파피에 꼴레라고 하거든요.
1: 네.
0: 종이를 붙인다는 뜻에. 그래서 그것도 이 둘이 요 7년간 붙어있으면서 처음 개발했던 거죠. 여러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그 7년 동안의 만남이 사실은 이 미술사에서 현대미술의 탄생에 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입체주의 해놓고 1914년에 왜 헤어지냐면 세계대전 때문에. 결국에 이 피카소는 스페인 국적이라 징집이 안 됐거든요.
1: 네.
0: 근데 브라크는 프랑스 국적이어서 바로 징집됐어요. 그리고 이 만남이 깨지고 이 브라크는 전선에 이제 참전을 했다가 부상을 크게 다쳐가지고
1: 아이고.
0: 한동안 작품 활동을 못해요. 그리고 요양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은 약간 이제 찢어지게 되죠.
1: 저런.
0: 그래서 브라크는 거의 평생 요 입체주의 같은 스타일을 계속 고수했고 피카소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스타일이 변화가 되면서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만든 게 그 미술사의 현대미술을 탄생시킨 입체주의였다.
1: 굉장합니다. 네. 야, 진짜 이 미술사에 있어서는 거의 어떤 혜성이 떨어진 것 같은
0: 네.
1: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레스타크의 고가교, 그리고 큐비즘의 알고 보니 정말 오리지널 창시자였던 조르주 브라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오아시스의 에퀴어스.

0: 오아시스의 에퀴에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퐁피두 센터 피카소와 브라크를 주제로 피카소의 여인의 흉상 그리고 브라크의 레스타크의 고가교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은 큐비즘이라고 그냥 뭐 거대한 하나의 사조를 알고 있는 것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화가의 뭐 개인적인 얘기도 들으니까 훨씬 더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알고는 있었지만
1: 그렇죠.
0: 가까운 기분이 듭니다.
1: 네.
0: 자, 부엉이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림이나 화가 있으면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혹은 별밤 홈페이지 일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오늘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2주 뒤에 또 뵐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도슨트님 보내드리고 저는 다시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깐이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7: 피로해 보기 좋은 아스파라거스. 나른한 봄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카레 어떠세요? 봄의 카레

0: 샤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동물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반려견을 6시간 이상 혼자 두지 못하게 합니다. 개에겐 무리 생활을 하던 본능이 남아있어 혼자 오래 있으면 불안감을 느껴서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개와 함께 출근하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이 밥 먹고 자는 걸 넘어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는 일인가 봅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마사회와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5월 31일 일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2335님이 책 읽으려고 카페 왔다가 거의 별밤만 듣고 집에 가요. 생각해보니 일하거나 친구와 수다 떨기 위해 카페에 온 적은 있어도 목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낸 건 처음이네요. 생각 정리도 하고 나름 계획도 세우고 텅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꽉 찬 느낌이었어요. 야,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텅 비었었기 때문에 꽉 채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어떤 주말의 풍경이 이런 모습이라면 정말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찬의 바이닐 스토어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한선아입니다. 작품을 하면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연기할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사람과 한 현장에서 호흡을 맞추는 것 자체가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건강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법이죠.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어떤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0: 이 캠페인은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4: 목포 신안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 출동.
5: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1: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스포항 고향배 오늘 방송 3줄 요약 1. 오마이걸 멤버들에게 반말도 허락하지 않았던 FM 효정 2. 희귀식물로 식테크하다가 실패한 효정 3. 1일 1빵하는 효정 코리안 바이브 느껴지는 빵 좋아해

0: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오마이걸 효정의 내일 만나면 좋아한다 말해줘 였습니다. 자, 스포왕 고영배 237회차 에피소드 함께 하실 분은요. 아, 이분의 별명 인간 비타민, 인비, 그 다음에 맑음이. 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 분입니다. 제가 때로는 아, 뭐랄까 장난처럼 아, 좀 기가 빨린다. 만나고 나면 집에 가서 푹 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에너지가 좋으시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솔로로 컴백한 오마이걸 효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금 그 MBC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 들어오시면 효정 씨도 보실 수 있어요.
1: 맞습니다. 제가 또 아이돌이거든요.
0: 아이고 세상에 얼굴 너무 작아요. 다 가리네 마이크가. 이따가
1: 아,
0: 노래 나갈 때 마이크 좀 낮춰드려야겠다.
1: 아니에요.
0: 다 가려 다 가려. 자, 우리 효정 씨가 네. 사실 그 K본부에서 DJ를 지금 그 볼륨 네. 하고 계셔서 그 오랜만에 오셨나요?
1: 여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0: 그죠?
1: 네.
0: 좀 이렇게 적진에.

0: 터벅터벅.
1: 어, 서로 뭐 동료라고 볼 수 있죠.
0: 예예. 예. 네. 겁도 없이 오셨어요. 근데 웃긴 건 저도 그쪽으로
1: 왔다 갔다
0: 맨날 감. 네. 자주 가요 저도.
1: 거의 근데 라디오는 네. 저희가 서로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그럼.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힘을 줘야 됩니다.
0: 제가 효정씨 네. 라디오는 벌써 몇 번 가가지고
1: 네네 한 세 번 네. 나오셨어요.
0: 맞아요.
1: 네.
0: 어, 지금 DJ 하신 지 얼마나 대충 얼마 된지 기억나세요?
1: 지금 1년 6개월을 달리고 있습니다.
0: 벌써 됐구나. 네. 좀 요즘에 어떠세요? DJ 하면서?
1: DJ 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또 노래 나오니까 또 챌린지 부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많은데 한 번 나왔던 게스트분들도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해주시겠다고 막 그런 일들도 생기고
0: 인연이 생긴다.
1: 네. 그리고 제가 좀 티라서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없었었는데 좀 라디오 하면서 약간 깊이감이 좀 생기고 있어요. 공감의 깊이감?
0: 네. 아, 그런 말을 스스로 내가 깊이가 생겼다.
1: 아니 뭐랄까 제가 대화를 할 때 좀 제 말을 더 많이 하고 아, 나 빨리 말하고 싶어. 내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에. 이제 들어주는 걸 학습을 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달라짐을 느껴요.
0: 아 실제로 내가 좀 스스로 변했다고 느끼시나 보다.
1: 완전요. 전 원래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에. 근데 이제 DJ를 하다 보면은 말이 올라오다가도 약간은 멈춰서 들어주고 좀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을 갖다 보면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0: 아 좋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DJ를 하시고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이게 첫 싱글 앨범 퍼플 노트.
1: 맞아요.
0: 요거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1: 어 퍼플 노트는 제 고등학교 시절 밴드부 이름에서
0: 그렇다면서요?
1: 네, 착안한 앨범 이름인데요. 제가 솔로 앨범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의 가장 좀 밝았던 나의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지라고 좀 떠올리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퍼플노트 밴드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에너지와 힘, 열정을 좀 지금 청춘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앨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인데 네. 내용이 너무 좋으면 네. 이제 저는 병이 있어요. 외웠다.
1: 외웠다. 네. 아, 제가 이걸 외웠다. 아유, 오늘 처음 얘기해봤어요.
0: 프리스타일이요?
1: 프리스타일.
0: 와, 역시 다르다. 연차가 느껴진다.
1: 그럼 이제 좀 근데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말
0: 옛날에는
1: 외우잖아.
0: 옛날에는 이게 뭐 미디움 템포.
1: 그렇죠.
0: 뭐 무슨 메시지를 담은
1: 뭐 신디 사운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0: 그래서 그거를 네. 주문했을 때 저희 방송은 보통 이제 그룹이어도 한 분씩 나오시니까 네. 그걸 원래 제 담당이 아니어서
1: 못한다고
0: 막 적은 거 끊으시는 분도 계시고
1: 그쵸, 그쵸.
0: 막 엄청 긴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럴 단계는 아득히 넘었군요.
1: 아득히 넘었죠. 아,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좀 부족하고 못하는 모습도 너무 매력적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데뷔했을 때 진짜 혼났어요. 막 이거 막 못하면은 와가지고 어떻게 곡 소개를 못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 너가 얘를 가리켜라. 막 이렇게 혼나고 이러니까 이제 말을 잘하는 애들도 막 못하게
0: 그래, 그러니까
1: 되는
0: 더 긴장되는 거예요.
1: 거야. 맞아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니까.
0: 근데 막 네. 이러면 안 되잖아. 미디움 템포인데 아주 신나는 노래라고 그러면 아니잖아.
1: 그렇죠. 그거 혼나야죠.
0: 그거 혼나야지.
1: 그거는 이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이제 불러서 진짜 혼내야죠.
0: 신디사이저가 안 나오는데 대충 신스 사운드라고 하면 안 되잖아.
1: 그렇죠. 불러서 네. 혼내야죠.
0: 그거 혼나는 거지만
1: 그게 뭔지 아니 혹시?
0: 그러니까.
1: 네, 정확히.
0: 긴장해서 좀 버벅거리는 거는 요즘에는 매력이다.
1: 그렇죠.
0: 네. 근데 너무 확실하게 고등학교 때 밴드부 이름이 퍼플노트였고 그럼 그때 밴드부 하실 때는 포지션이?
1: 보컬이었습니다.
0: 아, 그러면 그때 그 밴드부 멤버들하고 혹시 아직도 알고 지내신다거나?
1: 있죠, 있죠.
0: 아 진짜?
1: 네.
0: 그러면 이 앨범은 이번에 작업할 때 앨범 제목을 퍼플 노트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1: 제가 노래 나오기 한 3주 전쯤에 제가 그 밴드부에서 제일 친했던 피아노 건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나 사실 이런 이런 앨범이 나와. 앨범 이름이 퍼플노트고 그때의 시간들이 나 너무 좋아서 그때의 기억으로 밴드 사운드의 곡을 만들었어. 나오면 꼭 들어줘 이렇게 하면서 먼저 보내줬어요. 사실 노래를. 그 친구가 진짜로 장문의 톡이 왔어요. 너무 나한테 찬란했던 시절을 노래해줘서 고맙다고. 나오고 나서도 바로 또 문자가 왔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언제든지

0: 이 창고에 있는 피아노를 꺼낼 준비가 돼 있다며 피아노 필요하면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1: 집이 좀 사나 본데 창고에 피아노가 들어갈 정도면은 야 이게 여유 평수가 야
0: 그건 아닌데
1: 아니에요?
0: 네 친구가
1: 아니라고 하세요. 에, 그건, 잘 살면 좋잖아요.
0: 잘 살면 좋은데 그 정도는 아니다.
1: 근데 지금 안 치고 있지만
0: 네.
1: 원하면 같이 끈에서 연주하고 싶을 정도로 뭔가 맞아요. 그때 기억이 올라왔구나.
0: 맞아요. 그래서
1: 아름답네.
0: 너무 좋았어요.
1: 저는 너무 속세 찌들었나 봐요. 저는 뭘 상상했냐면 야 허락도 없이 이름을 갖다 쓰면 어떡해. 그런 친구 없었어요?
0: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저희 고등학교의 밴드부가 그대로 또 퍼플노트예요.
1: 그대로 하고 있구나.
0: 네, 퍼플노트가 지금까지도 퍼플노트거든요. 계속 내려온 거죠. 거기에서 후배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별그램으로 DM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우성구 후배 베이스 치는 누굽니다. 선배님 덕분에 퍼플노트에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문자 왔다.
1: 그분은 아나운서예요? 말투가 왜?
0: 제 상상 속의 말투가 약간 이랬어요.
1: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0: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번 같이 노래해요. 네, 약간 이런 식으로 DM 왔더라고요.
1: 읽었을 때 효정 씨 머릿속에 들려오는
0: 네.
1: 음성은
0: 네.
1: 그런 이미지였다.
0: 그런 이미지.
1: 같이 뭔가 하고 그래 너무 재밌겠다.
0: 그래서 지금 네. 학교에 살짝 그 오더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촬영이 가능한지.
1: 지금 얘기가 잘 되면은
0: 네 같이 또 촬영할 수도 있을 것
1: 좋겠네.
0: 같아요.
1: 네, 그것도 기대를 해보면서 네. 그 두 곡이 들어있죠.
0: 네,
1: 나의 작은 청춘에게 Look Around 이렇게 네. 두 개 다 효정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0: 네,
1: 첫 싱글에 이제 작사 작곡도 이렇게 함께한 그 느낌 네.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저희 멤버 승희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너무 멋있더라. 크레딧에 언니 이름이 두 곡 다 빵빵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멋있더라 하면서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만약에 제가 노래를 혼자서 내게 된다면 꼭 참여를 하고 싶었어요. 제 그런 마인드라든지 제 생각들을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좀 온 것 같아서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1: 멋있어요. 그러면 나의 작은 청춘에게 랑 Look Around 이 두 곡을 작업할 때
0: 네.
1: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0: 고민했던 부분 사실 솔로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음악 형태를 해야 할까가 가장 고민됐었어요.
1: 장르 그 자체.
0: 장르 그 자체. 왜냐하면 저는 사실 발라드를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기도 했었고 발라드를 부르는 제 목소리나 그런 스타일을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진 마인드나 그런 생각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에너지 있는 편이라서 또 밴드곡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느낌을 해야 할까라는 그 틀을 잡는데 처음에 살짝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어쨌든 저를 너무 표현하고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나를 먼저 드러내는 걸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밴드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꿈을 이뤘을 때 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꿈을
1: 그렇지,
0: 이뤄가는
1: 그렇지.
0: 과정 중에 네, 하나니까 네. 근데 그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미래의 저를 믿고 꿈을 꿨던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왠지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수는 없다. 더 열심히 하면 되지.
1: 근데 그런 느낌이죠. 그런 사람이 되죠.
0: 예, 그렇게 그렇죠.
1: 진짜 믿어야지 돼.
0: 믿어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더 하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이 정도 하면 되잖아요. 전 그렇게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좀 다시 되새기고 싶었고 지금 이 시기에 다시 그런 에너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반짝반짝하네.
0: 반짝반짝.
1: 반짝반짝해요. 이야기 내용도 그렇고
0: 그래요?
1: 실제로 눈빛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반짝반짝하네.
0: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1: 그리고 그 선택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이렇게 영상들 올려주시는 거에 실제로 교복을 입고
0: 네.
1: 그 잔디밭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고등학생 같아. 너무 동안해.
0: 저희 친언니는 네. 33살에 왜 교복 입고 왜 그러냐고 진짜 징그럽다고 전화와가지고 진짜 효성아 그래서 많이 그 블러를 많이 넣었더라 영상이. 영상이 되게 사실 그 느낌이 제가 원하는 느낌이 되게 뽀얀 느낌을 전 추구해가지고 그걸 한 건데 언니는 진짜 너가 그 느낌이 안 나서 뽀얀 거를 많이 넣었더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0: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1: 제가 전혀 공격을 안 해도 알아서.
0: 알아서.
1: 예, 기쁨과 슬픔을 다 담아주시네요. 예,
0: 저희 가족들은 공격을 잘해요.
1: 어쨌거나 그런 청량한 음악. 네. 나의 작은 청춘에게. 요 노래가 타이틀곡인데 바로 요 노래. 저도 챌린지 참여하느라고 들어보고 불러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0: 아유, 더 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0: 약간은
1: 좋은 뜻일까?
0: 좋은 뜻. 아, 아. 저는 진짜 막걸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생각나잖아요. 막걸리 맨날 생각나잖아요. 아, 진짜 아, 탄산감 착.
1: 막걸리도 탄산감이 있죠.
0: 근데 달달해요 또. 근데 약간 녹진해요.
1: 아, 그게 제버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0: 그렇죠.
1: 아, 이럴 수가 있나? 바로 그 노래 한번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0: 효정의 나의 작은 청춘에게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1: 감사합니다.
0: 전해주고 싶어 할 때 속이 뚫려.
1: 진짜요? 네. 그 싶어 할 때 자꾸 그 음이 나가가지고 좀 힘들어요, 제가.
0: 너무 높아요.
1: 맞아요. 네.
0: 그 이 노래를 이렇게 내실 때 또 궁금했던 네. 게 오마이걸로서 너무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야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팀으로도 데뷔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면
1: 네.
0: 솔로로도 또 그냥 데뷔하는 느낌으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이 없었을지 궁금해요.
1: 부담이 전혀 없었어요.
0: 전혀 없어?
1: 네.
0: 어, 진짜요? 네. 왜?
1: 오마이걸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또 있고 효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감이 좀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0: 네. 뭔가 이거의 성과에 얽매인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시는군요.
1: 이게 성과라는 게 제가 막 달리고 뛰고 막 이런다고 그만큼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만큼 노력할 거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의미를 두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죠.
0: 네.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열심히 할 뿐.
1: 네.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그 성과를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습생 월말평가 보면 무조건 1등

0: 하고 싶고 1등을 해야 뭔가 너무 기분 좋고 안정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면 데뷔하고 나서는 그 성과라는 게 사실 그때그때 되게 다르잖아요. 뭐 언제는 이 팀이 되게 이렇게 반짝할 때가 있고 언제는 우리 팀이 사랑을 많이 받았을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거에 약간 조금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1: 변했어요. 네. 그 오마이걸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 그 팀 활동을 하면서도 나 자신의 이 솔로 앨범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의 방향성이 됐든 뭐가 됐든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0: 완전요.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오마이걸일 때 저의 모습을 사랑해주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1: 그치 그치 그치.
0: 밝고 약간 단단한 리더? 뭔가 그런 이미지가 저는 딱
1: 표정하면
0: 있었던 것 같아요.
1: 하죠.
0: 그래서 그 부분이 나구나를 저는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완전 인지한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는 나랑 팬분들이 봐주시는 나랑 같은 부분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살려서 노래하고 싶다. 약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뭔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오는 괴리를 에너지 삼아 나 사실은 이래요.
0: 맞아요.
1: 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유정 씨는 그게 내가 생각해도 같구나.
0: 완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예인 분들 너무 다양한 스타일이 계시겠지만 이제 집에서나 이제 방송에서나 완전 다르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 진짜 거의 똑같거든요. 99%?
1: 아 진짜?
0: 네, 그냥 저 자체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더 쉬웠던 것 같아요.
1: 네. 좋네. 네,
0: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 괴리가 있을 때 힘들다는 사람은 있어도 저는 집에서랑 활동할 때랑 똑같아서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쵸? 잘 없잖아요.
0: 어때요, 영배님은요?
1: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이게 좀 촌스럽게 마이크 켜면 막 요즘 많이 내려온 거예요.
0: 맞아요.
1: 이게 많이 자연스러워진 거고 카메라 앞에 서거나 공연을 하거나 하면 너무 텐션이 올라가고 끝나면 뚝 떨어지고 그래서 그 왜 생방송 같은 것도 아까 효정 씨 얘기처럼 끝나고 나면 그 텐션이 안 떨어진다고.
0: 그쵸.
1: 나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이게 왜 내 몸이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집에 가면 이상하게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오고.
0: 아 진짜 이상하게 잠이 안 오기는
1: 잠이 안 와. 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거였더라고요. 저도 저는 좀 갭이 있는 편이에요. 오히려 평소에 더 조금 캄한 느낌이랄까.
0: 좀 더 약간 조용한 네, 느낌이
1: 오히려
0: 있으시고.
1: 좀 그런 편입니다. 그게 같다니까 오히려 또 멋있네요.
0: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방향은 정해져 있었구만.
0: 그런 것 같아요.
1: 팀에서의 연결된 방향이.
0: 네.
1: 멤버분들도 항상 또 10년이 넘게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선을 잘 지켜서 화목하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네. 지금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네.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해요.
0: 일단 뭐 멤버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이제 많죠. 아무래도 저희는 뭐 공연도 아직은 하고 있고 다른 멤버들이랑도 연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얘기는 저만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선을 지켜서 화목하다.
1: 아, 나 빼고 다 선을 안 지킨다?
0: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그런 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로서도 있고 인간으로서 어디를 가든 저는 약간 그게 딱 있는 것 같거든요.
1: 그래.
0: 네.
1: 멤버들이 한 번이라도 실수로 반말하면 너!
0: 왜 반말해? 약간
1: 반말해!
0: 이렇게
1: 이러면서 막 이런 거?
0: 약간 어렸을 땐 그랬죠. 지금은 반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이제 하는데 한 데뷔하고 한 3, 4년째 때까지는
1: 실제로 그랬어요?
0: 네, 실제로 반말하면 근데 우리 반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언니잖아. 약간 이런
1: 나 농담이었는데 진짜였어?
0: 내 반말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1: 안 돼 이러고
0: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오늘 놀면 안 돼요? 안 되지.
1: 안 돼. 연습해야 돼.
0: 연습해야지.
1: 어디 내가 숟가락도 안 들어서 숟가락 들고 밥 먹어 이러면서
0: 막 그런 거 아닌데 막
1: 내 밑으로 다 짜장 이러면서
0: 막 밥집 가면은 막 물 따르고 막 휴지 놓고 이런 거 숟가락 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1: 그것도
0: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애들을 봐요. 애들 막 딴짓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근데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막내가 막 지금 그래서 저희 막내가 어딜 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물 따릅니다.
1: 이야 여기 장난 아니네. 오마이걸 장난 아니네.
0: 제가 조금
1: 군대네 군대.
0: 제가 좀 많이 좀 옛날에 대학교 때 너무 그걸 많이 당해서 그런지 좀 멤버들이랑 처음에 그 관계성을 좀 이렇게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년 이제 지나니까

0: 지금은 이제 좀 많이 풀렸지만 아, 초반에는 확실히 그런 게 있었죠.
1: 그런 면이 있었군요. 근데 아마 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아예 없는 것보다 필요했던 영역도 분명히 있었을
0: 그렇죠.
1: 거야. 그것 때문에 또 잘 되고 오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막 무섭게 안 생겨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쁜 말을 하는데 무서워 보이지는 않았다고는 하더라고요.
1: 멤버들도 진심을 아니까 네. 좀 따랐을 거고
0: 그렇죠.
1: 그게 진짜 별로인 사람이 자꾸 그런 것만 요구하면 분명히 봉기가 일어나요.
0: 그렇죠.
1: 끌어내리자. 효정을 타도하자.
0: 그럴 수
1: 일어납니다. 근데 네. 그게 안 그랬다는 것만 해도 좋은 리더니까.
0: 아, 애들이 착해요.
1: 그러니까.
0: 애들 진짜 착하죠. 아, 솔직히 나였으면 왜요? 이거 이렇게만 해야 돼요?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지금 멤버들 비하하신 것 같아요. 누가 그래? 내가 아는 오마이걸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는데.
0: 우리 애들은 알겠어요. 막 이런 스타일.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네. 저희가 이제 다음날 뮤직비디오 촬영이었는데 안무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20번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20번은 해야 뭔가 만족스럽게 무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애들아 20번 하고 퇴근하자. 이제 이랬는데 저희가 샵이 한 그때 새벽 3시였나? 그랬는데 저희가 그때 이미 12시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 근데
1: 20번 해야 돼?
0: 20번을 해야 돼. 나는 20번을 하자 그랬어요.
1: 3분씩이어도 네. 1시간이에요.
0: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멤버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쭈뼛쭈뼛 나한테 이렇게 오더니 언니 혹시 10번만 하면 안 돼?
1: 그래서 뭐라 했어요?
0: 안 되지. 너 10번 하고 안 틀릴 수 있어? 20번 해야지 안 틀리지. 내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 뭐래요?
0: 안 틀릴 수 있는데.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진짜 틀릴걸? 내가 이제 이러면서 20번 해야 돼. 막 이제 이렇게 한 거죠.
1: 그래서 결국 20번 했어?
0: 그래서 그때 20번 했던 것 같아요.
1: 깎아주지 한 16번.
0: 안 깎아줬어.
1: 16번 정도라도.
0: 그래서 그때 애들이 막 쭈뼛쭈뼛 와서 얘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착해가지고 애들이 또.
1: 되게 옛날이야.
0: 되게 옛날이야. 데뷔 때. 때.
1: 그런 과거가 있는 오마이걸이 네. 10년이 벌써 넘었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0: 네.
1: 이야기를 또 나눠보죠. Look Around 이 노래가 또 같이 수록된 곡이잖아요. 이 노래도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0: 이 노래는 현재 효정이가 현재 효정이한테 해주는 이야기거든요. 약간 설명을 하자면 제가 너무 열정 있게 달려오고 막 꿈을 이루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보니까 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을 좀 많이 못 둘러본 것 같아서 그런 소중함을 잃지 말고 잘 살아가자 그런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1: 아 주변을 좀 돌아보자.
0: 네.
1: Look Around 듣고 올게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반짝반짝한 스포왕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야, 이거 사실 이제 잠깐 게스트가 DJ 역할을 해주시는 순서인데.
2: 아, 네.
3: 타 DJ가

0: 해줘버리셨네. 오늘은 오마이걸 효정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네. 효정씨의 과거 기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오마이걸 효정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 적는 중 이루어진 소원도 많아. 이게 15년도에 10년도 된 기사예요. 네. 이때 버킷리스트를 적고 계시다. 오, 거기에 네. 적었던 버킷리스트가 요거래요. 멤버들과 녹음하기, 팬들이 오마이걸 알아보기, 드림 콘서트 무대 서기. 와. 기억나세요?
1: 기억나요. 저는 데뷔 전에 버킷리스트를 항상 다이어리 맨 첫 장에 한 20, 30개 정도 적어놨었어요.
0: 매년?
1: 매년. 매년 적어놨었고. 데뷔하고 한 6년 차 때까지는 썼던 것 같아요.
0: 지금도 손으로 다이어리 쓰세요?
1: 지금은 약간 일정 정리 정도는 이렇게 씁니다.
0: 네. 그래서 거의 이루어졌나요? 버킷리스트들?
1: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실 거의 다 이룬 것 같아요.
0: 이야! 하긴 다 이뤘지 뭐.
1: 사실 네, 다 이뤘어요. 감사하게도. 네.
0: 이러면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다음 버킷리스트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와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내가.
1: 네.
0: 지금 버킷리스트를 또 새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1: 저는 지금은 오히려 버킷리스트를 뭔가 이렇게 적어내고 꿈을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오늘의 하루나 이번 달 뭔가 이 잠깐의 시간에 더 집중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오늘 하루, 이번 주 좀 열심히 살아가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표현하자. 약간 요거에 좀 더 중점이 지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0: 어렸을 때 좀 멀리 보며 달렸다면 네. 지금은 당장 바로 앞에 시간과 주변의 사람들이 룩 어라운드네요.
1: 네. 그래서 좀 그게 딱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작춘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작은 청춘에게랑 룩 어라운드가 딱 과거의 저와 미래의 저랑 딱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0: 그래도 큰 목표 같은 거 남아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뤘어요 진짜?
1: 그렇게 엄청 큰 목표를 많이 안 적었나 봐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가수로서 할 수 있는 꿈에 대한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그냥 음악방송 나가기 그냥 약간 이런 정도?
0: 그런 느낌.
1: 네. 뭐 드레스 입어보기 이런 거 있죠. 그냥 진짜 연예인이 되면 할 수 있는 상상력에 되게 단순한 상상으로만 적었던
0: 그리고
1: 것 같아요.
0: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을 때 체크할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했네.
1: 그렇죠.
0: 드레스 입기.
1: 맞아요.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만.
0: 잘했네.
1: 라디오 디데이 대회가 있었어요.
0: 그것도 됐네.
1: 그게 됐어요. 그건 최근에 이룬 거죠.
0: 대박. 네. 저는 그래미 상타기.
1: 근데 이렇게 있어요. 멋지고 큰 꿈을 못 꿔본 것 같아요.
0: 근데 제가 저도 마찬가지로 데뷔할 때 그렇게 생각했던 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진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생각한 거랑 네. 이건 아니겠지랑 내가 나눠놨더라고. 같이 다 뭉뚱그려 이렇게 목표를 정해놨지만 네. 나름 나도 모르게 카테고리를 해놓은 거예요.
1: 이건, 가능한 선이 있고
0: 이건 허황된 거. 그래서 그걸 눈치채고 아니 이것도 진짜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오히려.
1: 우와.
0: 그래서 저는 기타도 네. 남이 사인된 기타는 안 써요.
1: 오.
0: 왜 기타의 좋은 모델들은 네. 막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 모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절대 안 사. 거기 들고 나갈 수가 없잖아.
1: 네.
0: 거기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
1: 그쵸.
0: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서 산 건 아니니까 안 사. 이 정도로. 그래서 이 얘기하면 모두가 다 비웃거든요. 제 친구들은.
1: 근데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0: 저는 약간 얘기 들으면서 둘 다 말이 되고 둘 다 가치가 있는데 반대다 지금.
1: 네.
0: 그리고 시기에 따라 그래야 할 시기가 있고 이래야 할 시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은 큰 꿈을 꾸는 동력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어서 거꾸로 허황된 꿈을 막 꾸고 싶어서 막
1: 웡돈역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0: 네. 네. 나도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DJ인데?
1: 좋은데요?
0: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오마이걸 효정 최근 플랜테리어에 빠져 있어. 21년도.
1: 5년 전이네요.
0: 5년 전에 플랜테리어 네. 빠졌던 거 기억나시나요?
1: 완벽하게 빠져 있었죠.
0: 과거형인데?
1: 지금은 빠져나왔어요.
0: 그때 좀 식물 키우고 이런 거가 재밌으셨나 보다.
1: 그때 제 두 번째 자취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되게 아기자기하게 좁은 빌라였는데

0: 어떻게 좀 꾸미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SNS에서 이렇게 플랜테리어라고 식물로 이제 인테리어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1: 그때가 한참 뜨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때? 그죠?
0: 네. 희귀 식물, 그리고 되게 막 반짝반짝하는 막 인맥을 가진 애들. 어, 어. 막 그리고 색깔이 되게 뚜렷하거나 막 핑크 색깔이나 막 이런 식물들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1: 키우기 어려울 텐데.
0: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사러 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걔네들 너무 비싼 거예요.
1: 그 희귀한 건 비싸요.
0: 희귀한 식물이 입한장에 100만 원 막 이래요.
1: 막 그 싼 식물도 네. 그거의 희귀 버전은 비싸고 막
0: 그렇죠,
1: 그래.
0: 그렇죠. 맞아요. 오. 몬스테라가 오. 그냥은 뭐 5천 원이면 삽니다.
1: 하얀 거.
0: 네, 그렇죠.
1: 이빨이 하얀 거.
0: 하얀 거는 한 장에 이제 100만 원까지 올랐을 때가 있었죠.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1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한 장에.
1: 네, 난 초록색이 더 이쁘던데.
0: 아니에요. 실제로 보잖아요.
1: 아니, 내 눈에 이쁜데 왜 아니라 그래요.
0: 실제로 보면 되게 신기하고 이쁘다니까요.
1: 그래 그래.
0: 그래서 그때 당시 그 희귀 식물에 좀 많이 이제 집중돼 있어서 막 줄 서고 새벽에 막 그런 거 사고 막 식테크 막 이런 거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1: 실패했다?
0: 네.
1: 이제 지금은 안 키운다는 말씀이시죠?
0: 지금은 한 5개 정도만 집에 살아 있어. 그때는 50개 정도 있었어.
1: 진짜 근데 그게 네. 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최근에 그 이사하면서 처음으로 두 개를 사봤는데 제일 키우기 쉽다는 것만 샀거든요.
0: 네.
1: 몬스테라 하나 여인천 하나
0: 아, 그렇죠.
1: 보신 거.
0: 네.
1: 근데 그러면서 조금 알아보니까 비싸고 좋고 막 예쁘고 이걸 떠나서 각각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더만.
0: 아 그렇죠. 종류에 따라서 뭐 물을 많이 먹는 애들이 있고
1: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애가
0: 안 되는 있고. 애가 있고.
1: 햇볕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너무 햇볕 아래 있으면 안 되는 애가 있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안 되겠던데 너무 어렵던데.
0: 그래서 제가 막 조명등 설치하고 막 조명등에 네, 놔야 되는 애들은 조명등에 놓고 그리고 막 가습기 맨날 돌려가지고 제가 제 목 관리한다고도 가습기를 안 키는데 플랜테리어 애들 키우려고 막 가습기를 맨날 틀어놨었죠. 거실에.
1: 근데 해보니 내가 소질이 있던가요?
0: 없더라고요. 애들이 애들이
1: 너무 잘 죽죠.
0: 애들이 너무 미안해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저 진짜.
1: 아이고.
0: 그렇게 반짝반짝한 애들이 주인을 잘못 만나 가지고.
1: 근데 그렇게 많이 그 실패를 한대요. 다 실제로.
0: 네, 맞아요.
1: 어렵다고 하더라고.
0: 맞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친구들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1: 노래 하나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효정 씨한테 추천곡을 부탁드렸는데 박지윤의 유후를 골라오셨어요.
0: 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제가 요즘에 이제 밴드곡에 빠져 있어서 밴드곡을 막 듣다가 박지윤 선배님 노래를 워낙 다 좋아해요. 근데 이 노래를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제 그 알고리즘처럼
1: 떴구나.
0: 이렇게 돌아서 뜬 거예요. 듣자마자 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싱그럽고 이 노래를 리메이크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고 그 멜로디 라인 자체가 되게 신선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추천곡으로 뽑아봤습니다.
1: 박지윤의 유후 듣고 올게요.

0: 박지윤의 유후 듣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코너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신 이야기랑 진지한 이야기.
1: 네.
0: 최고죠?
1: 좋습니다. 네.
0: 진지 드신 이야기입니다.
1: 네.
0: 효정 씨가 팬들 사이에서 소문난 빵순이라고.
1: 맞습니다.
0: 빵을 좋아하세요?
1: 빵을 좋아해요.
0: 지금도?
1: 지금도. 1일 1빵 무조건 하고요.
0: 그 정도로?
1: 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빵을 그렇게 많이 드셨고 저를 낳자마자 피자를 드셨대요.
0: 모태빵이네.
1: 그렇죠. 모태빵순입니다.
0: 그 왜 요즘에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막 대전에 가신다는 분도 있고.
1: 아, 그렇죠.
0: 그리고 막 뭐 제가 아는 곳은 망원동.
1: 네.
0: 막 빵 투어.
1: 네, 네.
0: 빵 지수리 이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해보셨어요?
1: 줄 서는 거는 많이 해봤고. 저는 제가 근데 좋아하는 빵집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만 이제 공략하는 스타일이고.
0: 아.
1: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맛있다 그러면 조금 사주면은 먹어보고 너무 맛있으면 또 한 번 가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0: 신규 유입이 활발한 편은 아니군요.
1: 아닙니다.
0: 이미 내 안에 빵집이 너무 많구나.
1: 제가 스타일이 은근 약간 고집스러워요. 제가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거든요. 좋아하는 것만 되게 좋아하고 좀 약간 이렇게 새로운 거에 대한 약간 의심이 좀 있어서 빠져들기까지 조금 걸리는
0: 좀 장벽이 좀 있군요.
1: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장벽이 높은 효정 씨가 픽한 그 빵집에서 그러면 각 빵집마다 여기에서 뭐 이게 있어요?
1: 있죠.
0: 어떤 빵이 제일 좋아해요?
1: 아, 그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0: 요즘에 그러면 좀 제일 즐겨 먹는 거?
1: 요즘에 제일 즐겨 먹는 거는 홍대 근처에 있는 빵집인데 모닝빵이에요 그냥. 근데 모닝빵은 그냥 되게 부드럽기만 하고 우유에 버터 막 이런 맛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약간 겉에 치즈가 한 겹 살짝 약간 이렇게 토치로 이렇게 지졌는지 약간 치즈, 체다 치즈 맛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딸기잼에 발라먹으면 그렇게 환상궁합일 수가 없다.
0: 약간 겉에가 마이야르가 있구나.
1: 살짝 있어요.
0: 그리고 치즈의 맛이 나면서 거기에 단맛으로 딸기잼 살짝 발라서 먹으면
1: 맞아요.
0: 그럼 딸기잼 발라먹으라는 거는 그 제과점에서 추천하는 스타일이 아니면 효정씨 방식?
1: 제가 그냥 발라먹었습니다. 저는 딸기잼, 땅콩잼 막 잼들을 너무 다 좋아해요. 케찹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거 듬뿍듬뿍 발라먹고 땅콩버터도 어렸을 때 그냥 숟가락으로 그냥 심심할 때 맨날 퍼먹었어요.
0: 그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입이 사막되잖아요. 갑자기 수분 쫙 빨아들여가지고.
1: 그렇죠. 크런치한 거. 그거를 맨날 숟가락으로 저는 그냥 퍼먹었어요. 꿀 퍼먹듯이.
0: 근데 살이 어떻게 안 찌지?
1: 찌긴 쪄요.
0: 그러고 뺀다?
1: 운동도 열심히 하고.

0: 하더라고. 네.
1: 그러면 빵이 지금 최애를 고르는 건 쉽지 않다고 하니까.
0: 쉽지 않네요.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재료 때려 들어간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냥 플레인 빵을 좋아하세요?
0: 아, 이것도 약간 종류가 어려운데.
1: 아, 이것도 어려워?
0: 이것도 어려운데 식사빵을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식사빵이라면 뭐가
0: 식사빵이라면
1: 들어있는
0: 거? 식사빵이라면 뭐
1: 만모스빵. 그게 식사빵이에요?
0: 약간 완두 막 앙금도 많이 들어가 있고.
1: 아.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헤비한 거죠. 되게 헤비한 거죠. 근데 그런 빵을 좋아해요. 그 피자 빵, 소시지 빵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1: 저는 빵을 안 좋아하거든요.
0: 왜 그러세요?
1: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도 약간 근본주의자예요. 나는 또 그런 거 안 좋아해요.
0: 단팥빵?
1: 아, 싫어. 어? 안 든 게 좋아.
0: 그럼 뭐 치아바타?
1: 그냥 소금빵, 치아바타. 아... 난 또 약간 이런 게 좋더라고요. 슴슴한 거.
0: 슴슴한 거에 뭐 안 발라 드세요?
1: 아메리카노에.
0: 그냥?
1: 그냥 이렇게 뭐 씹을수록.
0: 약간... 유럽 바이브시네요.
1: 나 약간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은가 봐. 이약 물고 안 발라요.
0: 저 완전 코리안 바이브. 저는 진짜 완전 그냥 피자 빵만.
1: 양념 묻어 있고 막 이런 거.
0: 아, 그 피망 막 싹 많이 들어간 거 막 이런 거.
1: 피망까지 완벽한 피자 빵.
0: 완벽한 피자 빵.
1: 아, 네. 그러면 소세지 큰 거 들어가 있는 핫도그?
0: 아우 미치죠. 꽈배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1: 왜냐면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건 안 쳐주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0: 있어요. 네. 저희 멤버 미미가 식사빵을 안 좋아해요.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미미도 유명한 디저트 완전 좋아하는 빵순이거든요. 근데 미미는 케이크, 뭐 약간 쿠키.
1: 또 아예 분야가 다르네.
0: 아우 완전 달라요. 그래서 미미한테 미미야 여기 빵 너무 맛있어. 야 여기 생크림 단팥빵 먹어봐. 먹어요. 언니 근데 조금 약간 심심한데 들단대요 막 이래.
1: 들단대요
0: 언니 이래. 야 얼마나 도달해야 되나. 언니 이게 먹자마자 목이 그냥 냉다랑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만 미미 먹거든요.
1: 거긴 또 끝으로 가 계시네.
0: 진짜 너무 단 걸 좋아해서 미미는.
1: 아예 디저트구나.
0: 네, 그래서 미미랑 저랑은 약간 빵 결은 안 맞습니다.
1: 식사빵을 좋아한다.
0: 네.
1: 그러면 토스트.
0: 아우 좋죠.
1: 그것도 괜찮고.
0: 아우 괜찮죠.
1: 빵 쪽에는 변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열려 계시네.
0: 열려 있습니다. 소스가 들어간 빵들 좋아해요. 토스트 소스 싹 바르잖아요.
1: 그러니까.
0: 좋아 좋아요.
1: 이제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0: 갑자기.
1: 효정 씨는 이번 나의 작은 청춘에게 가사처럼 아무리 힘든 일이 찾아와도 밝고 긍정적으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후가 온 거야.
0: 네.
1: 너무 힘들어.
0: 네.
1: 막 어떤 식으로건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아니면 사람에게나 일적으로나 안 좋은 일이 빡 찾아온 거야.
0: 네.
1: 그래서 이거는 저는 괜찮던데요라고 하긴 이미 한번 멘탈이 한번 흔들렸어.
0: 네.
1: 그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0: 멘탈이 흔들린 적이 있기는 있죠. 저는 그때 그냥 밖에 나가서 뛰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1: 뛰면서 울어?
0: 뛰면서 울었어요.
1: 이렇게 눈물.
0: 네, 그냥 눈물 이렇게.
1: 이렇게
0: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극복.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나 몇 시간을 조금 빠르게 뿜어내고 그리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잊어버리고 열심히 다른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1: 근데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까지는 할 수 있어.
0: 네.
1: 근데 그렇게 운동 빡 하고 오케이 뭐 울어버렸어. 근데 다음날 진짜 반짝 생각이 안 나는 거는 내 의지가 아니잖아.
0: 그렇죠. 생각날 수 있죠.
1: 생각나면?
0: 뭐 어떡해요.
1: 그냥 나면 나는 대로.
0: 생각이 나긴 나지만 이걸로 괴로워해봤자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에 더 집중하자. 약간 그러니까 조금 이럴 때 티적인 면모가 제가 좀 나와요. 저도 F력이 조금 있는 티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멘탈적으로 흔들렸을 때가 제가 너무 긍정적인 편인데 사실 긍정적인 거를 원하지 않는 주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얘기를 막 같이 할 때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만약에 이끌어요. 근데 이 친구는 아니면 또는 어떠한 가족들은 이런 방향보다는 조금은 쉬고 싶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그치.
0: 근데 저는 무조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막 우리 막 긍정적으로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약간의 고민이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1: 내가 긍정적인 것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었구나.
0: 네. 네. 긍정적인 게 좋은 건 줄만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게 누군가한테는 그게 더 힘든.
1: 너무 무턱대고 앞으로만 가자라고 하면 내 주변 사람은 힘들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0: 요즘에는 그런 부분도 나의 그런 부분도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무작정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힘듦도 조금 지켜보고 나랑도 대화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오고 있나? 라는 생각도 요즘 합니다.
1: 이미 또 그런 경험과 고민을 하셨었네요.
0: 조금은 했습니다.
1: 좋습니다. 이번에 추천곡을 하나 더 들어볼 텐데 윤마치의 초록이라는 노래를 골라주셨네요.
0: 네.
1: 골라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0: 워낙 뭐 너무너무 사랑 많이 받는 곡이지만 제가 이제 봄부터 쭉 듣고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아지고 너무 이제 초록초록한 나뭇잎들 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더라고요. 목소리 톤에서 오는 행복감도 있고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떨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1: 좋습니다. 윤마치의 초록 듣고 올게요.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0: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스포한걸비 오늘은 오마이걸 효정씨와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시그니처 질문.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2: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네. 아마 밝고 에너지 있는 할머니가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시종일관.
2: 네.
1: 우린 초지일관으로.
2: 좋습니다.
1: 쭉 간다.
2: 뭐 산악회 회장님 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1: 좀 약간 그런 감투 괜찮아요.
2: 감투.
1: 저는 쏘쏘 나쁘지 않아요.
2: 네, 뭐, 뭐.
1: 네, 괜찮아요. 약간 산악회 회장 주변에서 하라 하면 한다?
2: 하죠. 여러분 이번 산은 북한산입니다. 갈까요?
1: 말투는 왜 그렇게
2: 단체장 찍을게요.
1: 편견이야 편견. 아
2: 그래요?
1: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2: 저희 외할머니가 산악회 회장님이시거든요. 세상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항상 어머머머. 산을 타시는데
1: 건강하시네.
2: 정정하십니다.
1: 와, 네. 그렇게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할머니가 되겠다.
2: 네.
1: 내가 만약에 음악 아이돌을 안 했으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직업을 했을까?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나이가 이대로 먹으면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2: 지금으로서는 이 연예계 쪽에서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직업이 아예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일을 했을 것 같아요.
1: 잘 어울려.
2: 네, 선생님 했을
1: 완전 잘 가르칠 것 같아요.
2: 뭔가 이제 걸그룹 K-POP 댄스, K-POP 보컬 이런 거 그런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그런 생각을 또 해보신 적이 있군요.
2: 저 약간 양성 해보고 싶다는 생각 좀 해요.
1: 후배 인재 양성.
2: 네.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포왕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2: 그냥 선배님이랑 도란도란 약간 얘기 나누는 느낌이었고 이렇게 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을 얘기하니까 너무 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1: 저희도 그런 직접 진짜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너무 좋았고
2: 감사합니다.
1: 계속해서 또 자기 이야기들이 계속 앞으로도 나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네.
1: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한번 같이 작업도 하고
2: 네.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왕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 오늘 또 카메라도 찍고 있으니까 직접 보고 인사를 좀 해주세요.
2: 오늘 스포왕 고영배 오마이걸 효정을 사랑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노래 나의 작은 청춘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먼저 우리 효정씨 보내드리고 저는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하면 스포에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2: 네.
1: 하나 둘 셋 스포에서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스포왕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2: 아이고, 오늘 편의점에 사람이 많네. 하긴 또 이런 날에 싹 요 정도 날씨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한잔 하기 딱 좋지. 야, 나도 이거 내일 스케줄만 아니면 한 잔 딱 마시면 좋은데 아쉬운 대로 노날콜이라도 먹어. 한 캔만 딱 할까? 어? 야, 유진아 너 잘 왔다. 맥주 하나 마실래? 그래, 딱 한 잔만. 아, 시원하다. 아우, 좋아. 그나저나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일 끝나고 술 사달라고 하면 어떠냐고? 아, 네가 회사일 때문에 힘든데 선배한테 좀 술 얻어 마시면서 이렇게 털어놓고 싶어? 근데 이게 선배 입장에서 부담스럽냐고? 아, 이거 되게 너무 사바사인데? 너무 사바사인데?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가 평소 어떤 후배인지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일단 유진아, 일로 와봐. 너는 뭐가 좋을까 고민도 있고 선배랑 술도 한잔 마시고 싶고 하니까 라면. 컵라면 줄게. 컵라면 나중에 선배랑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이거 먹어. 야, 근데 보나마나 우리 유진이는 선배들이 좋아하는 후배일 테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어? 근데 무슨 고민이길래 그렇지? 가볍게 이렇게 그래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데려갔더니 막 인생 전반을 털어놓고 막 너무 딥한 문제 이러면 또 곤란할 수도 있는데. 이야, 무슨 고민이 있길래 그럴까. 아무튼 내 생각엔 저 맥주 한잔 사주세요 이렇게 던지고 선배의 반응을 보면 되지 않을까? 어? 맥주? 이러면서 막 절대 빌드업을 안 시킨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는 걸 수도 있고 선배도 너를 평소 호감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나 뭐 잘 맞으면 좀 이렇게 쓱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너가 그렇게까지 푸시하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보니 진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알겠지? 화이팅이야. 고민 잘 해결하고. 야, 동글이. 아, 동글이. 어라.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콧볼 축소 수술했어. 야, 잘 됐네. 뭐?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자꾸 너한테 코가 예쁘다고 부모님 닮은 거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수술한 거 솔직하게 말해야 되냐고. 일단 일로 와봐. 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더우니까 이거 먹고. 글쎄, 그거를 너가 자꾸 이제 상대방이 부모님 닮았냐고 물어보니까 나중에 부모님 뵀을 때 뭐야 왜 코가 달라 이럴까봐 네가 좀 신경이 쓰이는 건가? 굳이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말을 하나? 근데 만약에 네가 진짜 그걸 물어볼 때마다 아니 그게 부모님을 닮았다기보다 하면서 막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면 말해도 상관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얼굴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이랑 코 모양이 다르잖아 막 이런 사람은 없지 않나 요즘에? 그리고 진짜 결혼할 거 아니면 뭐 부모님 볼 일이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겠지? 야, 심재민, 너는 요즘에 어때? 뭐? 올해 역마살이 낀 것 같다고? 아, 돈만 모이면 해외여행 다녀가지고 지금 돈이 없어. 올해 해외를 두 번이나 갔는데 또 돈 모으면 태국 가고 싶다고. 아,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되냐고. 대단한데? 올해 두 번이나 갔어. 근데 지금 5월인데 이제 지금 뭐야? 5월 말일인데 그러면

5개월 동안 두 번을 갔다 온 거야. 재민이 좀 버나 본데? 재민이, 야, 좀 올해 좀 일이 잘 되나 보다. 야, 근데 또 돈이 생기면 태국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보니까 가서 이렇게 좋았거나 가본 경험이 좀 많거나 이 맛을 아는 사람이 계속 가더라고. 재민이도 이제 뭐랄까 여행자의 어떤 그거에 들어갔네. 여행자가 되었어 재민이가. 그 어려워하고 잘 못 가는 사람은 계속 못 가고 여행도 다니는 사람이 계속 가더라고. 심지어 태국은 또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태국만 계속 가는 사람들도 나 많이 봤어. 근데 태국 안에서 뭐 치앙마이도 가고 파타야도 가고 방콕도 가고 하면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러다 이제 한 달 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또 막 디지털 노마드라고 막 몇 달 거기서 일하면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 너튜브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거 올리면서 살기도 하고. 재민이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내가 근데 재민이 뭐 안 사줬나? 아우 미안, 네가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내가. 재민이는 음료수 시원한 거, 시원한 음료수 사줄 테니까 이거 마셔. 알겠지? 여행 잘 다녀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여행 갈 때 가더라도 또 비상금도 모아두고 해야 되는 거 알지? 화이팅이야. 잘 갔다 와. 그 후기도 보내줘. 안녕.

붐팔라 르세라핌의 노래 스팡 편의점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스팡 편의점 오신 분들 첫 번째 분 그 힘든 일 있어가지고 회사 선배한테 술 한잔 하자고 하고 싶은데 이게 선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이냐. 그러면서 작가님이 선배 고영배에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제 그 우리 제작진이 후배는 아니지만 제 후배는 아니지만 저보다 이제 동생들이고 해서 맥주 한잔 마셔 하면 난 너무 좋지. 너무 좋고 막 시간이 없어도 잡아서라도 마시고 싶지.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먼저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이제 보통은 제가 먼저 이제 회식을 하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셋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늘 대화하면서 일하다가 대화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에 대해 궁금하고 호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렇지만 이제 내가 싫어해. 내가 작가님을 싫어해 평소에. 막 뭐 말만 하면 막 너무 싫어. 짜증나. 막 듣기 싫어. 근데 영배님 저희 맥주 한잔해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지.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알 수 없. 상대방의 마음을 모른다는 게 문제라서 이건 사실 답이 없어요. 선배가 보통 좋아하냐 싫어하냐라고 묻는다면 진짜 사람 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너무 싫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공통의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중간 영역, 훨씬 더 넓은 영역이겠죠? 몰라, 이 사람 잘 모르고 그리고 딱히 좋아하지도 딱히 싫어하지도 않는 영역. 어떤 날은 호감이고 어떤 날은 비호감이야. 이럴 수 있잖아. 평소 되게 뭐 인사도 열심히 하고 뭐 되게 괜찮은 후배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좀 말을 버르장머리 없이 했어. 그런 걸 내가 한번 봤어. 쟤 별론가? 근데 다음날 보니 또 괜찮아. 그 다음날 보니 왜 저렇게 하지? 뭐 요 정도 오락가락 좀 호감도 비호감도 아닌 중간지대의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 맥주 한잔해요 하면 궁금한데 잘 됐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평소 좋아하는 사람이면 너무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면 싫어요. 5대5에서 중간지대가 맛있어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정답은 5입니다. 한번 저질러보세요. 평소 싫어하지만 않는다면 같이 맥주를 마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딥한 토크. 나 그게 걱정이야. 저 선배는 왠지 그 고민을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고민 다 털어놓을까봐 그게 고민입니다. 라이트한 대화. 두 번째 분은 성형수술 하셨는데 남친이 예쁘다고 그리고 막 자꾸 부모님 얘기하고 칭찬하고 해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지 고민한다. 이거는 근데 콕 집어서 자꾸 그렇게 어느 부위를 얘기하면 티가 나서 그런가? 진실을 알고 싶어서 자꾸 긁는 건가? 실밥이 좀 이렇게 뭐 남았 아니 그 실밥 자국이 뭐 남았다든지 그게 좀 티가 나서 코가 너무 예쁘다 아니면 뭐 그 한 부위를 자꾸 언급한다는 그렇게 느껴서 내가 지금 프레셔를 받는 건가? 근데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얘기하는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말해 제발 약간 그런 거일까봐 야, 옷 이거 새로 샀어. 너무 예쁘다. 근데 정말 그냥 예뻐서 말했을 뿐인데 택을 막 목 뒤로 들어서 보여주면서 그래? 아, 이거 되게 이거 그렇게 세일해서 얼마야? 이거 어디 거야까지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 괜히 칭찬받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한테 묻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있어도 된다. 누가 사람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마지막 분. 돈만 모으면 해외여행 간다고 하신 분.

올해 역마살 낀 것 같다 하셨는데 작가님이 스포왕도 이런 적이 있나요? 자꾸 어디론가 멀리 나가고 싶은 적?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로망. 그 미국에 가서 LA 다저스 구장 구경하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 당장 보내준다 하면 아 너무 비싸지 않을까? 너무 시간 많이 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애들 많이 커서 아내하고 유럽여행 해보고 싶은 정도? 근데 그것도 잔잔하고 먼 로망으로 남아있는 거지 훌쩍 떠나고만 싶다 막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어쨌거나 태국, 저도 태국은 좋아해요. 갈 때마다 좋았고 마지막에 가족들하고 갔을 때 너무 좋았어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뷰티풀 메모리로 남아있습니다. 잘 다녀오시기를 바래요. 스포항 편의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즘 근황이나 고민거리 적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둔 스포항 관련된 이야기들 저희 찾아가지고 그냥 읽어드리는 서치왕 공부 시간입니다. 닉네임 용이 드래곤 리 님께서 아 스포항 하기 전에 운동 끝내고 방 청소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네. 이래서 계획은 하등 쓸모없음 이라고 어딘가에서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 스포항 듣기 전에 싹 이거 좀 운동하고 청소 딱 하려 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계획이 있죠. 저도 작업실 갈 때 진짜 심지어 너무 가기 싫었어. 애들하고 막 집에서 놀고 막 좋았어. 근데 해야 될 게 딱 있어가지고 하, 가자 끙끙 앓다가 출발을 해. 출발하면서 차에서 하, 내가 진짜 맘먹고 나왔으니까 이거랑 저거랑 바로 도착하자마자 보내주고 이거 딱딱딱 해가지고 필요한 거 해가지고 딱 도착하자마자 쇼폼 30분 때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괴감이 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페퍼톤스의 노래 듣고 올게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Ready, get, set, go.

페퍼톤스의 레디 겟세코 듣고 왔고요. 이어서 신하님들 보내주신 사연 보겠습니다. 이하로님, 저는 지난 10일에 퇴사를 했어요. 신기한 건 관리자 직급에 있던 기간에는 쭉 MBTI가 T였는데 퇴사하자마자 F로 바뀌었고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성격이 더 유들유들해졌대요. 이런 저에게 앞으로 또 어떤 미래와 변화가 생길까요? 그러게,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옆에서 너 요즘에 왜 이렇게 뭐 기분 안 좋아? 그러면 그때는 짜증나. 왜 자꾸 나보고 기분 안 좋냐 그래. 나 기분 똑같은데. 근데 나중에 보면 계속 열받아 있었어. 나는 알게 모르게. 그게 또 이제 MBTI가 T였다가 관리자 직급에 있을 때 계속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열심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어딘가에 들어가서 또 T가 되시지 않을까요? 하로님은 그런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어쨌거나 더 좋은 회사, 연봉도 훨씬 많이 주고 칼퇴하는 그런 회사로 가시기를 바랄게요. 링링님, 스포왕, 저 지난주부터 학교 축제 열심히 즐겼더니 온몸이 아파요. 크크크. 아, 연예인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놀고 나니까 이제야 대학생 된 것 같아요. 크크. 그러게, 실감 나겠다. 학교 축제 딱 즐기고 나면 아, 나 이제 진짜 대학생 같다. 막상 처음에 대학교 가면 이렇게 실감 안 나는 사람 많거든요. 학식 갔을 때 약간 실감 나고, MT 갔을 때 조금 실감 나고, 또 축제하면 실감 나고 그러죠. 1121번님, 요즘 너무 피곤해서 얼마 전에 종로 간 김에 약국에 들러서 비타민이랑 영양제 사왔어요. 스포왕도 비타민 잘 챙겨 먹어요? 확실히 한 해 한 해 다르네요. 누나신가요? 저보다 혹시? 오, 형이신가요? 종로에서 약국에 갔다. 좀 예전에 종로에 가면 이렇게 약이 싸게 팔고 뭐 이런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 그래서 여기 가서 사셨다는 말씀이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게, 나도 그런 거 챙겨 먹어야 되는데 맨날 까먹고 안 먹어요. 문희님, 진짜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요즘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 시기 동안에만, 그 시절 동안에만 이렇게 친하게 되고 그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어지는 그런 거 있지, 왜 없겠어요. 심지어 계속 친하게 지내도 뭔가 환경이 바뀌고 누군 결혼하고 애 낳고 누구 하는 일이 많이 바뀌면 만나고 있어도 멀어지는 느낌 들기도 하잖아요. 있을 수 있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를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4: 예상하신 대로 소란 피처링 미연이 함께한 세레모니라는 곡입니다. 드디어 나왔죠? 사실은 이게 지난 수요일에 나오고 저는 그 기간에 일본에 있었어요. 그 촬영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어요. 직접 이렇게 소개할 일이 그 사이에 몇 번 있었을지. 어제 공연장에서 페스티벌 현장에서 아마 첫 라이브를 했을 거고 그러고 다음날입니다만 그리고 아마 감사하게도 많이 들어주고 계시겠죠? 어썸시티클럽이라는 팀의 노래를 제가

괜히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노래 되게 소란같지 않냐며 작곡가 브라더스라는 친구가 우와 너무 좋다라고 몇 년 전부터 즐겨 듣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리메이크까지 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미연 씨가 너무 감사하게도 피처링을 너무 정말 선뜻 해주셔가지고 아름답게 완성이 된 그런 곡입니다. 아마도 혹시 못 들어보셨더라도 누구나 딱 들어보시면 한 번에 오 노래 좋다 하실 만한 그런 곡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소란 피처링 미안 세레모니.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이윤정님입니다. 남자친구랑 누가 더 운전 잘하는지 싸우다가 다음 주 카트 경기장 가서 랩타임으로 승부 보기로 했어요. 어머, 진짜? 우리 커플 좀 웃기죠. 승부욕이 둘 다 장난 아니라 일이 커졌네요. 카트 타기 전에 엔돌핀 돌게 속도감 넘치는 노래 들려주세요. 크크. 이야, 이게 이제 하다 하다 정말 예상 못한 사연이 왔네요. 대단하십니다, 윤정님. 실제로 두 분 다 운전을 좀 잘하시는 모양이네. 승부 결과도 꼭 보내주세요. 이윤정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요, 이 분위기 F1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지금 띄워드릴게요.

오늘은 남자친구랑 레이싱 대결한다고 하신 분을 위한 플리였습니다. 아, 카트 타기 전에 엔돌핀 도는 노래 틀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세 곡을 들려드렸어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NCT 127의 질주 투 베리스, 세븐틴의 손오공이었습니다. 사연 주신 이윤정님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야, 카트 그거 아마 그냥 애기들 장난감 같은 거 말고 되게 크고 막 소리 꽤 큰 거 그거겠지. 속도 세게 나는 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물론 본 적은 많아요. 이제 놀러 가면 요즘에는 그 리조트나 이런 데 한켠에 그런 거 있는 데도 있고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곳에 그런 거 있는 데 많아서 보면 이게 좀 가신다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뭐 하지만 전혀 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저는 그냥 시끄러워서 근처에도 안 가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 그 옆에 그쪽 옆으로 가면 보통 키즈 카페가 있어요. 그 이제 트램폴린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애들하고 보통 놀게 마련인데 다르네요. 스포왕도 안 해본 거 이런 승부욕 때문에 내기 같은 거 가끔 하는지. 제가 그런 게 잘 없어요. 내기 욕심이나 승부욕, 오히려 승부를 회피하는 편에 가깝달까? 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얼마나 서로 운전에 프라이드가 있길래 이걸로 내기까지 하시나. 어쨌거나 명승부 펼치시고 승부에 깨끗이 승복하는 페어플레이 정신 잘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에 뭐 하실 건지 여러분의 계획 미리 스포해주세요. 사연에 맞는 플리와 커피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어우, 좋은 노래 또 오늘 선곡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이 나오네요. 루시의 조깅.

루시의 조깅 듣고 왔습니다. 1939님이요. 이제 6월이구나. 6월만 지나면 2016 상반기도 끝이구나. 나는 또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아, 이거 그냥 문학이네, 이거. 시를 한 편 보내주셨네. 제목 6월. 지은이 1939. 이제 6월이구나. 6월만 지나면 2016 상반기도 끝이구나. 나는 또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 시에서 자유로운 사람 지금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근데 저는 한 게 많아서 가수로서 제가 좀 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론 그 안에 네가 계획한 것처럼 목표한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모든 걸 다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떳떳하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하반기도 그렇게 해봐야 할 텐데, 그죠?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저 진짜 대충 보낸 반년, 1년 진짜 많아요. 제 개인적인 기준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 1939님도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저도 6월 이제 상반기 남은 한 달이잖아요. 마지막 한 달 잘하면 똑같아.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숙제는, 어차피 과제는, 어차피 역사는 마지막 마감 전날 이루어집니다. 상반기는 6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 잘 보내고 하반기 한번 일 한번 냅시다. 우리 다 같이. 오케이? 7788번님 6월부터 다시 시작!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좀 놀래긴 했어요. 제가 시작해놓고 두 갈씩으로 시작해놓고 뭘 시작할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조금 놀래긴 했지만 오케이! 뭐든 열심히 해. 그냥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 소파에 눕는 것도 제일 편하게 누우란 말이야. 대충 눕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우리 한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5월의 마지막 날. 만약에 30일이면 헷갈리기라도 하지. 어? 이번 달이 내일도 있나? 깔끔하게 31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내일은 6월 1일 월요일. 우리 한번 멋지게 6월을 같이 시작해서 보내다가 다음 주에 또 함께 만나죠. 끝곡으로 다음 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피프티피프티의 SOS. 혼자 있고 싶구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 아워 스페셜 M. 매직 아워 스페셜 M.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김신의 음반 가게.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마일스 사운드 트랙입니다.

0: 마일스 어헤드, 마일스 데이비스의 연주였습니다. 1957년 곡이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2015년 돈 치드리 주연을 맡고 직접 연출까지 한 영화 마일스. 영화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1970년대 말, 75년에서 한 80년 정도, 5년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이야기가 하나, 또 하나는 첫 번째 아내 프랜시스 데이비스와의 이야기가 담긴 1953년부터 1965년 사이 정도의 이야기, 그렇게 두 개의 시점을 오가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사운드 트랙에는 대체로 시간 순서대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곡을 발표한 그 시간 순서대로 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7년 마일스 어헤드로 첫 번째 트랙을 넣었고 그 뒤에 발표된 곡들이 이제 차례로 나올 겁니다. 매주 일요일 밤은 음악 특집이죠. 매직아워 스페셜 M이라고 해서 뮤직의 약자고요. 그 중에 김신의 음반가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앨범 전체를 가능하면 다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2015년 영화 마일스 사운드 트랙 들려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0: 사운드트랙에는 영화 속에 마일스 데이비스의 대사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이런 사운드트랙을 들으면 마치 영화를 살짝 좀 엿보는 느낌이 좀 들죠. 첫 번째 대사 트랙은 그 유명한 말입니다. It takes a long time to can play like yourself. 자기 자신처럼 연주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야라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그 유명한 말에 이어서 So What? 이라는 명곡, 그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한 곡, 1959년에 발표된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대사 트랙과 음악 두곡 이어서 사운드 트랙에서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 들으실 대사는 이봐, 당신 말이 너무 많아, 그냥 레코드나 틀어 라고 하는, 실제로 마일스 데이비스가 라디오 DJ에게 뭔 그렇게 말이 많아, 그냥 음악이나 틀어 라고 얘기하는 그 대사를 들려드리고요. 갑자기 움찔하네요. 저도 말을 더 줄여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두 곡을 이번에는 사운드 트랙을 위해서 조금 축약한 버전으로 실려있는 두곡 들려드릴게요. 솔레아 그리고 세븐 스텝스 투 헤븐.
1: Listen, you talk too goddamn much, man. Time capsule. Time capsule's for old shit, dead shit. Okay, and I missed on kind of blue.
2: Missed? But Mr. Davis, I think people would say it's a masterpiece. How exactly did you miss?
1: Hey, this ain't an interview, okay? Man, you tape this, I'll kill you. You got it?
2: Yes, sir.
1: Good.
2: Yes, sir. I didn't mean to upset you, Mr. Davis. I'm sorry if I said it.
1: Now, don't forget it, man. Listen, play me some of that Sketches of Spain. Solia.

0: 매직아웃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2015년 영화 마일스 사운드 트랙 듣고 있고요. 두 곡이었죠. 솔리아 오리지널은 12분이 넘는데 여기서는 조금 축약해서 앨범에 실려 있고요. 세븐 스텝스 투 헤븐 역시 6분이 넘는 곡인데 조금 줄여서 사운드 트랙에 실려 있습니다. 이 곡들은 꼭 오리지널로 찾아서 들어보세요. 특히 이 솔리아 혹은 솔레아라고 하는 이 곡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짧은 대사에 이어서 곡 두 곡을 이어드릴게요. 영화 속의 중요한 캐릭터가요. 이완 맥그리거가 연기하는 롤링스톤의 기자예요. 이 기자가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를 만나면서 뭔가 이야기를 좀 끌고 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마일스 데이비스를 찾아온 기자에게 내 얘기를 그렇게 유치하게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써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 이어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두 곡입니다. 1968년 곡 네페르티티 그리고 이어서 1969년 곡이죠. 프롤롱브랭 네, 갈색 말벌이라는 뜻의 프랑스어 제목. 이 곡은 오리지널입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듣겠습니다.
1: If you're gonna tell a story, come with some attitude, man. Don't, you know, don't be all corny with this shit.

마일스 데이비스의 두 곡이었습니다. 네페르티티 그리고 프롤롱브랭이라고 하는 갈색 말벌이라는 곡까지 이어들었습니다. 이거 망했는데요. 이게 사운드트랙 앨범에 곡이 워낙 많이 담겨 있어서 아, 할 수 없이 몇 곡은 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듀란 테이크 6 에디트. 이게 정식 발매 버전이 아니라 녹음 스튜디오에서 그야말로 테이크 6 버전이에요. 드랑이란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1975년 앨범에 실려있는 프렐류드 파트 2 이렇게 두 곡. 그 앞에는 내 음악을 가지려면 돈 많아야 될 텐데 라고 음반사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짧은 대사 한 줄이 붙어 있어요.

0: 이게 마일스 데이비스의 좀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두 곡이거든요. 이제 일렉트릭 사운드를 접목한 새로운 재즈의 세계를 열어가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시기를 이 두 곡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듀란 그리고 프렐류드 파트 2.
1: You own my music? You must be a rich man. How much money you got on you?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가게. 오늘은 2015년 돈치들 주연 돈치들 연출의 영화 마일스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외에도 로버트 글래스퍼의 곡이 또 섞여있는 사운드 트랙이에요.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만으로 한 시간 해봤고요. 마지막 곡은 백시트 베티. 이게 영화 속에 묘사되어 있는 그 공백기 이후에 복귀해서 발표한 곡이죠. 이 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Go Ahead John, Black Satin 이런 곡들은 들려드릴 시간이 없네요. 이번 주에 좀 간간히 이 마일스의 음악들로 좀 채워보겠습니다. 좋은 곡들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스타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아, 씨씨. 네, 사실 제가 데뷔 이후에 상하이에는 처음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굉장히 떨리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저를 위해 많이 응원해 주실 건가요? 개워디엔 장션! 아우, 씨씨씨씨. 아, 지금 피어량. 네. 네, 여러분, MBC 아이돌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은 다 아시죠? 네, 아이돌 라디오 온 에어 인 상하이는 아이돌 라디오 최초로 해외에서 열리는 특집 공개 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날에 제가 MC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이너서클, 우리 인서 여러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도 이 공개 방송을

0: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열기로 이 공연장을 가득 채우기 위해 함성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까요? 따자 라이코 구자! 아니야! 따자 라이코 구자! 하오 하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열기를 이어받아서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 텐데요. 위너의 승훈 씨, 진우 씨, 어서 오세요.
1: 欢迎大家来到 아이돌 라디오 on air in 上海.
0: 네, 두 분이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돌라 특집 공개 방송의 첫 주인공이신데요.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고 오늘 진심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자, 그러면 우선 이곳을 찾아주신 우리 인싸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大家好，我是李星星。好久不见。 好，好久不见。大家好，我是金奇尼。네,
0: 우리 위너 선배님들이 상하이 인싸분들을 만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3: 应该我是两年前。我是十年。十年。十年前应该。
0: 아, 굉장히 예,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되셨는데 또 오랜만에 찾아오신 만큼 소감도 궁금해요. 어떠세요?
2: 이젠 긴장了,我是 긴장. 但是很高兴见到你们.
0: 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또 긴장도 되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사실 오늘 두 분의 의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어떤 착장인지 네, 진우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제가요?
0: 네네네.
3: 일단 오늘 저희는 한 20년, 10년인가요? 15년으로 할까요? 15년 전의 모습입니다.
2: 한창?
0: 아니에요. 지금 충분히 고등학생 같으세요.
4: 네.
3: 학생 같죠, 저희?
2: 我是, 네. 我们是 高中生, 샤프, 찬다오마? 好,谢谢.
0: 好,好,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오늘 컨셉에 맞게 제대로 놀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두 분에게 큰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 같이 하고 싶은 것들도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오늘 아돌라에서 진짜 알차게 채워봤으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요. 두 분도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2: 준비하오.
0: 하오. 준비하오!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코너 소개할게요. 우리끼리 Q&A. 네, 이번 시간은 인싸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두 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가 대신해서 물어보는 코너인데요. 저도 잠시 여기 있는 인싸 분들과 함께 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친구처럼 반말로 진행이 되는데 준비됐지? 자, 첫 번째 질문이야. 아, 승훈, 진우, TMI, 근황이 궁금하다고. 아주 사소한 TMI도 좋고 엄청난 스포도 좋으니까 그동안 우리 승훈이랑 진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소개해줘. 먼저 그럼 승훈이부터.
2: 아, 워먼 최근 很 忙. 我, 아, 这次周, 아, 上了三次汉语课. 我是今天，然后我有的综艺节目，Crazy Tour，在韩国，你看了吗？谢谢，我很忙。哇，六六六六六六六六，哎，哇，네
0: 굉장합니다. 네, 자 이제 진우 씨는요?
3: 저는 TMI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한번 올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상해를 올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오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승윤이가 팬사인회인가? 이제 그때 왔었는데 이제 따라와서 제가 이제 왕홍 메이크업을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해서 못 왔었어요.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2: 반말로 해주세요.
3: 아.

0: 아쉬워.
1: 네, 나중에는 진짜 우리 진우 씨가 왕홍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시죠? 네, 저 또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반말 모드였고요. 반말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더 친해진 것 같죠?
0: 벌써 끝났어요?
1: 아니요, 근데 조금만 더 해볼게.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굉장히 우리 인서분들이 좋아할 질문인데 우리 상하이 인서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언제 가장 보고 싶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 자, 이번에는 진우부터.
0: 나는 중국어 수업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중국어 수업을 할 때
2: 칭위에 헌 누리 쉐시마
0: 류?
2: 누리 쉐시마 열심히 하냐고요.
0: 아, 열심히 하자고? 네. 짜요?
2: 짜요?
1: 짜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승훈이는?
2: 我想你们 甜甜 에브리데이.
1: 아, 진짜 매일매일 보고 싶었고. 자, 이렇게 다들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또 우리 두 분이 배우고 싶은 중국어가 있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과연 세 번째 질문은 어떤 건지 한번 봐볼까? 자, 일단 지금 두 분이 중국어를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오늘 여기 상하이 인서 분들과 함께 배우고 싶은 중국어를 찾아와 봤다고 해. 자, 과연 그럼 승훈이부터 우리 상하이 인서분들과 배우고 싶은 중국어가 뭔지 봐볼까? 아, 난 너 없인 안 돼. 넌 내 거야. 나 안아. 이 말을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 자, 그럼 요거를 중국어로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상하이 인서분들이 라오실이야, 라오실. 자, 승훈 씨에게 닿을 수 있도록 화면 보면서 크게 외쳐줄 수 있어? 자, 2, 2, 3. 자, 이제 여러분이 알려준 이 표현을 승훈 씨가 직접 들려줘야겠죠?
2: 不能没你是我的保金我 保金我.
1: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자,
3: 준비? 이거 보고 여기 보고 해도 돼요?
1: 아, 그럼.
3: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여기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럼.
1: 자, 그러면은 읽어주고 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인서분들을 바라봐줘. 자, 2, 2, 3.
2: 我不能没有你，你是我的保金我.
1: 굉장히 수준급으로 너무 잘해줬어. 자, 이제는 승훈이에 이어서 진우가 배우고 싶은 중국어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보자. 화면 띄워 주세요. 야, 꽤 긴데. 이 말을 중국어로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라오실이 알려줘야 돼요. 자, 2, 2, 3.
0: 최대니, 예, 이거 해줘요. 예. 아,
1: 최대니를 해주세요.
0: 니즈다오 최什么吗? 최대니. 이겁니다. 아,
4: 就是这样.
1: 자, 너무 잘해주셨는데.
0: 아, 그리고 제가 뭐지? 이거를 이거 배우고 나서 하나 더 배워왔어요. 예, 하나 더 하고 싶거든요.
1: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부터 연습을 해오신 건가요?
0: 世界上有三种辣微辣中辣我想你辣. 아, 부끄럽네.
1: 와,
4: 很害羞.
1: 와, 아니 근데 이런 말을 또 언제 준비하셨어요?
0: 수업하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1: 야, 정말 우리 상하이 인서분들을 위해서 오늘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해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0: 이게 흔히 그냥 플러팅이라는 그냥 그런 느낌? 아. 네, 그냥 해봤습니다.
4: 네.
1: 어떻게 여러분들 이 플러팅에 감동하셨나요?
0: 하오,
1: 하오. 네, 야, 저도 나중에 꼭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여주세요.

0: 중국 드라마 대사 연기학인데 사실 이게 인싸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한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중국 드라마 명대사를 연기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시나요? 자, 먼저 우리 승훈 씨가 이가인 지명의 명대사를 연기해 주실 건데요. 그 전에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1: 我是医生，不用你给我科普。你是个牙医，你生病了还得别人治。那你做我的医生？医生我不行，不过你嘛，我还是了解的。这是心病，别想得太。心病心药医，你就是我的心药。哦，이
0: 달콤한 명대사를 승훈 씨가 직접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2: 还没准备了。 你就是我的新娘，新娘，你就是我的新娘，你就是我的新娘，你也我的新娘。
0: 야, 이렇게 또 승훈 씨가 달달한 명대사와 또 옆에 진우 씨까지 함께 달리면서 하니까 느낌이 좋네요.
3: 那我们声讯为大家演绎的这个台词，然后旁边还有秦宇陪着他一起跑步，是不是非常有感觉呀？
0: 네, 여러분 어떻게 명대사 어땠어요?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진우 씨가 준비한 연기를 보실 차례인데요. 진우 씨는 난홍의 명대사를 연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보시죠.
1: 我还是只喜欢你.
0: 네, 아, 이 달콤한 대사를 진우 씨가 직접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나요?
4: 好好.
0: 자, 좋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4: 这么多年，我还是最喜欢你。
0: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5: 아, 근데 진우 할 때만 BGM 틀어줘가지고.
6: 아, 근데 틀어줬어요.
5: 아, 저거 틀어줬어요?
6: 아, 틀어줬어요.
0: 네, 틀어주긴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어 명대사까지 준비해온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재밌으신가요? 재밌다면 소리 질러, 젠지아오샹! 하오하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저희 두 분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잠깐의 외모 체크 타임을 가지고 올 텐데요. 기대되시나요?
3: 네.
0: 네, 그럼 두 분은 예쁜 모습으로 잠시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따 봬요.

0: 아돌라 F4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확실히 발표할 게 있다. 오늘부터 2학년 B반 돌랑이는 이 던디의 여자친구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바이다.
1: 에디는 그 결정에 이의 있는데요?
2: 나도 시켜줘.
3: 돌랑이 명예소방관.

0: 아니야.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1: 자,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아, 두 분이 지금 귀엽게 의상을 바꿔 입고 오셨는데 이번엔 체육복입니다. 네, 사실 체육복인 만큼 몸 쓰는 게임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세요. 자, 좋습니다. 일단 몸풀기 게임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코너는 두 사람의 커스텀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끼리 커스텀 코너인데요. 사실 여러분, 체육대회 하면은 바로 팀 유니폼이 생각나잖아요. 지금부터 제한시간 3분 동안 음악이 나올 텐데요. 그동안 두 분은 멋진 리폼 실력으로 자유롭게 셔츠를 커스텀해서 나만의 팀 유니폼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아까 이제 뭐 프레임부터 초상화까지 했었을 때 승훈 씨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거든요.
2: 我一定会赢.
3: 이길 거야.
1: 이길 거야. 예. 자, 진우 씨, 이번 유니폼 커스터마이징은 질 수 없다.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절대 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1: 자, 이렇게 두 분의 각오까지 들어봤고요.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 네. 시작. 자, 승윤 씨는 벌써부터 일단 브로치를 달고 있고요. 잠깐만, 진우 씨는 벌써 지금 가위로 유니폼을 자르고 있어요.
4: 와, 우리 지민이
1: 자, 지금 굉장히 상반되는 지금 커스터마이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승훈 씨 유니폼에는 지금 아이돌 라디오와 리너가 같이 많이 붙어 있고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진우 씨는 등에 로고를 새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네, 굉장히 두 분 다 바삐바삐 움직이고 계신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진우 씨가 네, 유니폼에 사이드면도 트고 네, 자르고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또 스타일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은 1분 20초가 남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방해 공작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다행히 방해 공작이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1분.
4: 자,
1: 1분 안에 팀 유니폼의 커스터마이징을 완성해야 합니다.
4: 자,
1: 50초 남았어요. 50초. 자, 40초 남았고요. 자, 두 분 다 바삐바삐 움직이고 계십니다. 아, 자, 지금 승훈 씨도 뒤에 또 아까 프레임과 같은 왕쥐, 예, 왕자를 새기고 있고요.
4: 자,
1: 진우 씨는 귀여운 포인트로 지금 또 브로치를 들어갔습니다. 자, 30초, 30초. 자, 이제 15초. 자, 10초가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0초가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진우 씨 아직 뭐 조금 하실 게 남으셨나요? 충분한가요?
2: 충분합니다.
1: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팀 유니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2: 아, 입어야 돼요?
1: 자, 자, 입으실 텐데 입기 전에 본인이 만든 유니폼이다를 위해 사인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유니폼에 두 분의 스타일이 다른 유니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2: 진우 옷은

0: 입을 수 있는 거예요?
1: 자, 자 일단 입을 수는 있는지 의문이
0: 이거 패션이,
1: 생긴데
0: 패션 맞아요?
1: 아, 자 좋습니다.
2: 패션好.
1: 자 지금 진우 씨가 거지옷 같기도 하고라고. 오 근데 예 요즘 또 유행하는 크롭 느낌이 좀 나요. 아 좋아요. 자 목도리, 어 스카프까지.
0: 오 자, 좋아.
1: 좋습니다.
0: 좋아.
1: 자 이제 두 분 다 유니폼을 착용까지 해주셨는데 어떤 컨셉의 유니폼으로 만드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승우 씨부터.
0: 이거는 저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황제의 옷입니다. 아하. 아 왕스.
1: 왕스. 자 왕스 유니폼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진우 씨의 유니폼 예, 부탁드릴게요.
3: 저는 딱히 뭘 정해놓고 하진 않았습니다.
1: 네.
3: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예.
0: 그런 것 같아요.
3: 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예.
1: 자 정말 진우 씨의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본 유니폼인데요.
0: 오늘 자, 여기서 정말... 지는 사람이 내일 공항 패션으로. 공항 패션 어때요?
3: 아 그럴래요?
0: 지는 사람이.
3: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공항 패션.
1: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공항 패션 전에 두 분 나란히 서서 유니폼을 자랑하며 이쁜 사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二, 三. 자, 한 번 더. 이, 二, 三. 자, 좋습니다. 자, 이게 또 근데 그러면은 우리 그 전에 간단하게 승훈 씨 유니폼이 더 이쁘다 소리 질러 주세요.
2: 觉得盛旭的衣服更好看的可以尖叫.
1: 아니다. 진우 씨 유니폼이 더 이쁘다. 소리 질러 주세요.
2: 觉得晴雨更好的.
1: 네, 좋습니다. 아, 막상 막하의 대결로 커스터마이징이 완성됐고요. 네, 이쁘게 완성한 팁북은 또 불편할 수 있으니 잠시 벗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몸풀기의 시간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몸을 쓰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끼리 체육대회!
2: 属于我们的运动会!
1: 네, 자, 이 우리끼리 체육대회는요 굉장히 다양한 게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게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임 보여주세요. 아, 자, 아돌라짐이라는 제목이 딱 봐도 굉장히 운동에 관련이 된 프로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운동 자신 있으신가요?
3: 여우 자신.
1: 여우 자신, 네.
2: 여신식.
1: 자,
0: 메이어.
1: 메이어. 아, 자 이번 게임은 네 진우 씨가 조금 더 자신이 있고요. 자, 아돌라 짐은 화면에 있는 다섯 개의 선택지 중에서 각각 한 개씩을 골라서 그 선택지에 쓰인 시간 내 동작을 완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승훈 씨가 화면을 보시고 1번부터 5번 중 하나를 골라 주세요.
0: 오. 오!
1: 팔벌려뛰기 10초 동안 15개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3: 쓰지.
1: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초식에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승훈 씨는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쓰, 우, 류, 치, 빠.
0: 아!
1: 아쉽게 8개로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우 씨 선택 시간입니다.
0: 워헌레이.
1: 자, 진우 씨 골라주세요.
3: 이.
1: 이. 1번 공개해주세요.
2: 我看 1호.
1: 아! 스쿼트 30초 동안 20개 이상. 자, 요거를 30초 동안 20개 이상. 자신 있으신가요?
3: 네, 자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진우 씨의 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2, 2, 3, 4, 5, 6, 7, 8, 9, 10, 12, 12, 13, 15,
3: 快点快点
1: 자자 10초밖에 안 남았어. 10초
3: 10초
2: 10秒了.

0: 실패 실패.
1: 자 20개 채워야 돼. 20개.
2: 자 대마
3: 29.
1: 2 1 아
0: 실패. 하지 않았어? 아이 됐잖아. 각도가 안 좋았어요.
1: 네
0: 각도가
1: 어? 20개 넘었어요? 저 20개 넘었다고. 자 어떻게 진우씨 성공했나요?
2: 진우씨 성공了吗?
0: 성공了.
1: 자 진우씨, 자 이렇게 해서 진우씨 도전 성공!
2: 네. 진우씨 도전
4: 성공了.
1: 자 진우씨는 메달 수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4: 谢谢.
0: 우리 팬들이 마음이 넓다.
3: 我们粉丝朋友们的心胸非常的宽广哦.
1: 자 굉장히 마음씨 넓고 착한 인싸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우리 인싸 분들과 정말 다양한 게임과 다양한 코너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이제 어느덧 우리 인싸 분들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 저도 너무 아쉬운데요. 네, 오늘 두 분은 어떠셨는지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0: 今天很有意思, 然后开心. 你也开心吗?
5: 我也幸福.幸福.幸福.
1: 네, 자, 두 분 다 굉장히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인서분들께 뭐 다음에 다시 또 오겠다는 약속이나 뭐 이런 또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우씨부터.
0: 下次 위너 이치 见吧.
1: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우씨도요.
4: 위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3: 请多多喜欢我们 위너.
1: 네 좋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위너 선배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저희 승우님과 진우 씨가 다시 상하이에 오면 여러분들도 와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또 이제 위너 멤버분들 다 같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큰 응원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도 인서분들 다 오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이 날을 추억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준비해본 시간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토그래퍼분 올라와 주세요. 자, 이쁜 포즈로 여러분. 자, 2, 2, 3.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위너분들과 이너서클 여러분들만 자 이쁘게 2, 2, 3. 한 번 더 2, 2, 3.
6: 안녕하세요. 오빠들 드디어 전국에 왔습니다.
7: 오빠님요 드디어 팀과 훈이와 상하이 왔어요. 진아 씨가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 자주 불러볼게요. 영원히 응원해요.
8: Really really really really 형들의 안녕, 저 진진이에요. 저희 누나가 인너 서클이라서 저 위너 노래 너무 좋아해요.
9: 저 오빠 진 오빠 안녕. 위너 저한테 벌써 10년인데요 근데 이번에서 상하이에 만난 것도 신기하네요.
10: 오빠 상하이에서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위너를 좋아한 7년 정말 행복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11: 2015년开始喜欢你们到现在已经是第十年了. 我也从一个青涩的高中生变成了无聊的大人，托你们的福，认识了同为粉丝的老公，还拥有了一个可爱的宝宝。
12: 时隔很久，终于又在上海见面了。
13: 진짜 오늘 많이 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요.
12: 希望你们在上海可以玩得开心，玩得尽兴，以后也要多来中国哦。
14: 안녕하세요. 제가 진지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부터 위너를 좋아해온 팬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우리 곧 상하이에서 만나요.
15: 진호 오빠, 성공 오빠, 很高兴可以和你们在上海见面。
16: 진호 오빠, 안녕. 很高兴这一次有机会可以在上海见面，希望以后也要多多来中国哦。
17: 안녕, 欢迎 진호훈이来到上海。
18: 让我们一起在上海创造专属我们的美好回忆吧。
9: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상하이에서 있는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세요.
19: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맛있는 오빠들 곁에 있을게요.
20: 感谢你们一直以来的陪伴。
21: 사랑해,
22: love you.
23: 사랑해,
24: love you.
21: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
22: 안녕.
23: 우리 사랑해.
1: 아, 자 이렇게 감동적인 인사.

0: 여러분들의 영상 편지 깜짝 선물까지 만나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승우 씨?
1: 굉장히 감동了, 진위.
2: 진우 씨 너무 감동하셨다고요.
0: 자, 진우 씨부터 네, 부탁드릴게요.
3: 일단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동했습니다.
0: 네, 승우 씨는 어떻게? 네.
4: 저는 진우가 10년 만에 왔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는 매년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 我希望以后我们每年都能来这里哦。
0: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2: 네, 掌声.
0: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너 선배님들과 우리 인싸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오늘 MC로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두 분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이돌 라디오 특집 방송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차일드 장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씨 만져, 바이바이.
4: 이쯤에서 저희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2: 我们有一份给大家准备的礼物哦。
4: 진우가 여러분들 위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3: 편지. 제가 편지를 먼저 읽어볼까요?
4: 여러분 안 울면 아시죠? 노래가.
2: 大家不要哭哦。
3: 好久不见，夏夏。 잘 지냈습니까?
2: 大家过得好吗?
3: 제가 직접 가서 인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많이 설레네요. 일정이 밀렸을 때 좀 불안했는데 확정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멀리서도 항상 응원해주고 생각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위너가 다 같이 가면 모두가 더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네요. 빨리 다 같이 와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가서 행복한 추억 만들어봐요.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4: 제슐로마 노래해주세요.
2: 请给我放音乐.
4: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고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났던 게 벌써 2년 전이라니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과 메시지들은 하나하나 저에게 잘 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렇게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만남이 지나면 또 잠시 떨어져 있어야겠지만 우리가 나눈 이 온기를 기억하며 다음 또 만남이 있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아낍니다. 우리 조만간 또 웃으며 만나요. 谢谢. 이렇게 편지로 저의 마음을 전해봤는데요. 정말 여전히 그 10년, 진우 씨는 이제 10년 만에 왔는데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셔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非常 감사해.
3: 네, 오랜만에 왔는데 정말 저희도 보내기 싫거든요. 네. 네, 진짜 시간이 여러분들 보내드릴 시간이어서 아쉽지만은 네, 다음에 또 저희가 꼭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2: 时隔很久来到这里，真的不想跟大家分别，但是现在要到了跟大家道别的时间了。虽然很舍不得，但是我们下次还会再见面的，所以下次请等着我们吧。 널 만나기 전까진 마냥 웃고
4: 잊고 있던 어릴 적 내 사진 오는구나 내게도 결말까지 예 콜라 아 몇 분이 울고 계셔서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2: 有几位粉丝在哭，那我们现在就到这里喽，拜拜。
3: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네.
2: 今天非常的幸福。
3: 또 봐요.
2: 我们要再见面了。
3: 너무 감사해요. 谢谢。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이너를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change.

0: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1: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2: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다들 기분 좋게 달력 한 장 착 넘기셨나요? 많은 직장인들이 달력을 넘기는 그 짧은 순간에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을 무사히 버텨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을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동시에 찾아오기 때문인데요. 물론 때론 그 책임감이 마음을 짓누를 때도 있겠지만 6월은? 네, 그렇죠. 눈 돌리는 곳마다 초록빛이 거침없이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뿜뿜한 계절이잖아요. 그런 만큼 기왕 버텨야 하는 한 달이라면 나는 책임감 때문에 지쳐가고 있는 게 아니라 책임감 덕분에 짱짱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살짝 비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라도 우리 정신승리 해보자고요. 2월 1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6월 1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페퍼톤스의 라이더스였습니다. 아니 여러분 글쎄 벌써 6월이에요. 올해는 유독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5달이 흘렀어요. 이제 곧 있으면 1년의 반이 지나가네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5월까지 여러분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래도 올 봄은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고요. 또 6월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장마가 얼마나 올지, 그냥 무사히 지나갈지, 얼마나 또 더워질지 그게 슬슬 조금씩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부디 이번에는 피해가 많지 않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새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자,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강다은 아나운서가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 쏙쏙 골라와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보도 챙겨가시고요.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7460번님입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청주까지 출장 갑니다. 어제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새벽에 아내랑 아기가 자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나중에 집에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가야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가족. 아 그럼요. 안 싸우는 부부, 안 싸우는 가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사소한 일로 다툰 거니까 금세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주에 뭐가 유명하죠?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맛난 걸로 한번 쓱 사가시면은 금방 아내분도 마음이 풀릴 것 같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세요. 5773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의성에 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호출로 가요. 오랜만에 아침을 달리니 기분도 상쾌하고 좋네요. 어머니 기다리셔요. 곧 갑니다. 하셨는데요.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 거죠? 시어머니께서 왜 호출을 하셨을까요? 굉장히 일찍 가셨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따끈한 밥 한 끼 같이 하시고요.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태성님, 새벽 등산 중입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윤산을 오르고 있고요. 곧 해발 318m 정상이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요. 오, 윤산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근데 318m면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아침 딱 산책 겸해서 오르기 좋아 보이는데요. 부디 날씨까지 화창해서 아주 그 전경이 잘 보였으면 좋겠네요. 잘 다녀오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217번님, 저는 서울에서 대구로 출장 가고 있습니다. 브랜딩 회사를 하는데 로컬 브랜드 만드는 일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강의하러 가는 길입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더니 피곤하네요. 신청곡은 모노의 넌 언제나입니다. 어우, 4시 반에 일어나셨으면 피곤할 만하네요. 출장을 왠지 자주 가실 것 같은데요. 특히 로컬 브랜딩 이런 강의 하시려면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 이런 거 알리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에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람찬 마음을 갖고 출장 잘 다녀오세요. 그럼 신청하신 노래 같이 드릴게요. 모노의 넌 언제나예요.

모노의 넌 언제나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우아현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사무실 나가고 있네요.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저는 파파야의 스마일 스마일 신청합니다. 이 노래처럼 힘들지만 웃어야겠죠 하셨는데요. 아, 너무 힘들면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웃을 일이 있으면 더 크게 웃으면 좋죠. 오늘은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파의 스마일 스마일까지 듣고 오셨어요.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460번님, 1217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4655번님은요. 영디, 이번 주에 친오빠 결혼식이 있는데 저 뭐 입고 갈까요? 너무 꾸며도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안 꾸며도 이상할 것 같고 그 중간을 찾기가 참 힘드네요. 그래서인지 혼주라 한복을 입으면 된다는 엄마가 부럽기도 합니다. 저 옷 좀 골라주세요 하셨는데요. 이 마음 뭔지 알죠? 저도 비슷하게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아, 이래서 교복이 편하구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교복은 그냥 주어진 거 입기만 하면 되니까 별다른 고민을 안 해도 됐는데 딱히 패션에 관심이 없었던 저로서는 대학생활 시작하자마자 너무나 큰 방황과 혼란과 고통을 겪었어요. 아, 결혼식 복장 어렵죠. 특히 저도 사회를 볼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입어야 하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글쎄요. 그럴 땐 그냥 원피스가 최고죠. 원피스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슬랙스에 블라우스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친오빠 결혼식 축하드리고요. 잘 다녀오세요. 정주선님. 아침마다 영디와 함께 출근을 준비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얼마 전 아내 전선미의 51번째 생일이었어요. 저 아이를 다 키우기까지 육아휴직 한 번 없이 일과 살림을 열심히 해낸 고마운 아내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군대와 직장으로 멀리 가 있어 둘이서 조촐하게 축하하게 되었네요. 자기야, 요즘 팔 아파하는데 집안일은 이제 나한테 맡겨.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살자. 사랑해. 아내가 좋아하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선미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저도 동생들이 다 어느 정도 크니까 부모님들끼리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이 놀러 다니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주선님도 이제 아내분과 함께 더 알콩달콩한 시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하니까 더 특별한 날, 특별한 저녁 함께하는 거 어떠신가요? 그리고 집안일 이제 하겠다는 그 약속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제 아내분께서 이거 사연 녹음해두고 집안일 해주기로 하지 않았나? 이럴 때가 한 번씩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럼 청하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이승관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듣고 오시죠.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6월의 첫날이지만 날씨는 이미 한여름이죠.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 오늘도 한낮에 서울과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가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하늘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오늘도 자외선 지수는 높이 오르니까 낮 동안은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고요. 반면 태풍 장미가 일본으로 향하면서 습한 공기가 유입되겠고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에는 밤부터 내릴 텐데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 쏟아지는 곳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3: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 아침 반장 뉴스. 반장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2: 네, 벌써 6월이 시작됐고 오늘 마침 오프닝에서 저희가 직장인들은 달력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지난달 우리 무사히 버텼다 이런 안도감이랑 새로운 한 달을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얘기했거든요.
4: 네.
2: 어떠세요?
4: 저도 약간 매달 월별 계획을 항상 세우는 편이라.
2: 오, 정말요?
4: 어떻게 하면 시간이 빨리 가냐면 그 달에 해야 될 걸 딱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2: 네.
4: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또 좀 알차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2: 이번 주 목표는 이번 뭐예요? 아, 이번 달 목표는 뭐예요?
4: 6월의 목표는 또 제 생일이니까. 제 생일을 알차게 보내자.
2: 네, 본인을 사랑하는 마음. 네, 러브유셉 좋아요.
4: 원래 생일은 한 달 동안 보내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생일 주간이 앞뒤로. 아니고 월간이네요. 아니,
4: 생일 월간. 제가 6월 또 16일 중앙이에요. 또 앞뒤로 좀 만끽해줘야죠. 네. 그런 느낌. 아,
2: 6월은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럼 5월은요? 네. 5월은 계획
4: 뭐였어요? 5월에 그냥 뭐 봄을 즐기자.
2: 뭐예요?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은 저도 하고 저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4: 월간 계획이에요. 이것도 직장인들은 행복도 계획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0: 저는 또 현실에 치이기 쉽거든요.
1: 아, 이런 소소한 행복, 소소한 목표는 있어야지 또
0: 그렇죠. 살아가죠.
1: 네, 살아가는 거니까요.
0: 네, 요즘 날도 좋으니까요. 나들이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1: 네. 자, 지금부터 다 나눠서 전해주는 반짝 뉴스 시작해 보시죠.
0: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사진 찍을 때 이거 조심하세요. 용디는 사진 찍을 때 뭐 포즈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시그니처 포즈.
1: 아, 저는 사진 자체를 잘 안 찍어가지고.
0: 진짜요?
1: 네.
0: 그럼 만약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1: 셀카는 정말 웬만하면 잘 안 찍고요. 어디 놀러 갔을 때 누가 사진 찍어주는 거는 찍긴 하는데 저는 사진 찍는 게 너무 어려워요.
0: MG샷 안 찍어요? MG샷? 항공샷 그럼... 모르세요?
1: 알죠. 근데 그런 걸 어려워해요.
0: 여러분들, 이 빵그레 여러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항공샷이라고 정수리만 보이게 사진
1: 맞아요.
0: 찍는 게 요즘 엄청 핫해요.
1: 여러분. 근데 그거 핫한 지 좀 됐는데요?
0: 아니, 저희 또 이제 부장님 빵그레 분들 오늘 꼭 식사 자리에서 MG 직원들한테 한번 우리 이 국밥 먹기 전에 MG샷으로 한번 인증샷 남겨볼까 이런 거 이렇게 좀 말씀하시라고요.
1: 네.
0: 아 근데 사실 제가 하려는 말은 조금 무서운 말입니다. 최근에 보안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V포즈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 이게 왜죠?
0: 그게 왜 싶으시죠? 네. 요즘 이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이 워낙 좋아진 데다가 AI 기술까지 무섭게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속에 손가락 지문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1: 말도 안 돼.
0: 막 그냥 손 펼치면서 인사하는 반가 포즈 이럴 때 지문 5개 그냥 다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 너무 무서운데요?
0: 실제로 중국의 한 금융 전문가가 방송에서 직접 시연을 해보였는데 유명인의 셀카 사진만 갖고 지문을 복원해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1: 이럴 수가.
0: 이 전문가 말로는 손가락이 카메라 정면을 향하고 있고 1.5m 이내 거리에서 찍힌 사진이라면 지문 정보를 꽤 선명하게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그 말처럼 방송에서 AI 기술로 흐릿한 저해상도 사진을 보정하니까 진짜 이 지문 능선까지 또렷하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1: 네.
0: 뭐 물론 조명이나 초점, 거리 같은 조건들이 딱딱 맞아야 해서 당장 누구나 도용당할 정도로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 지문이라는 게 평생 변하지 않는 생체 정보잖아요. 그만큼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만약에 나는 뭐 V를 안 하면 아니면 뭐 하이파이브 포즈를 안 하면 사진을 못 찍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등이 보이게 뒤집어서 뭔가 포즈를 취하시거나 카메라랑 거리를 좀 두고 찍는 게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는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사실 손이 허전해서 뭐라도 해보려니까 V를 하는
0: 맞아요,
1: 것도
0: 맞아요.
1: 있고 무의식적으로 사진 찍을 땐 V라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습관처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 무섭네요. 그럼 지문 말고도 일상사진 찍으면서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또 있을까요?
0: 이게 여기서는 좀 놀라실 것 같은데
1: 네.
0: SNS에 사실 요즘 사진 올릴 때 엄청 고해상도로 선명한 사진들 많이 올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눈이 너무 선명하게 나온 고화질 근접사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홍채 정보가 노출되면 홍채 인식 보안이 뚫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1: 그냥 사진 안 찍을게요. 앞으로도 안 찍을게요.
0: 네, 약간 그 뿌옇게 찍으세요. 옛날 감성으로. 그리고 또 직장인분들 사원증 무게 걸고 인증샷 많이 찍으시잖아요. 이 사원증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 사본 같은 건 회사의 해킹이나 신분 도용에 악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가리고 찍으시는 게 좋겠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제일 놓치기 쉬운 거. 바로 사진 파일 속에 숨겨진 메타 데이터입니다.
1: 메타 데이터.
0: 네, 우리가 찍은 사진 파일 안에는 날짜는 물론이고요. 이 찍은 장소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1: 맞아요.
0: 이 원본 사진을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그대로 올리면 누군가가 그 사진을 내려받아서 우리 집 위치를 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태그 추가 기능을 꺼두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1: 이것까지는 생각 못했네요.
0: 그러니까요.
1: 설마 내 사진 한 장으로 뭐가 생기겠어?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그 아니란 생각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0: 그쵸,
1: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여러분 홍채 정보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다 뚫리는 거예요. 보안.
1: 사진 안 찍을게요. 안 되겠다. 안 찍을래요.
0: 이런 핑계로
1: 네.
0: 저희 같은 사진을 잘 못 찍는 사람들은 위안을 네. 삼는 거죠.
1: 맞아요. 특히 요즘 뭐 그냥 길 지나가다가 뒤에 간판이 보이거나 뭐 도로명 이런 거 보이면 이 사람 여기 지금 있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0: AI 챗봇이 엄청 그냥 정확하게 잘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항상 사진 올릴 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볼게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오시죠.

0: 에이핑크의 노노노 듣고 오셨습니다. 새아침 반짝 뉴스, 우린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 이겁니다.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이것만 알고 계세요.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2026년 6월만 손꼽아 기다린 분들 참 많으시죠. 이번 달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합니다.
0: 와우.
1: 너무 기대돼요. 이번 월드컵은 사상 최초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하는데요. 6월 11일에 화려하게 막을 올려서 7월 19일까지 한 달이 넘는 대장정이 펼쳐집니다. 오. 그래서 월드컵을 즐기기 전에 미리 좀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 제가 짚어드리려고 해요.
0: 네, 보통 한일 월드컵처럼 명칭에 나라 이름이 붙잖아요. 근데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겠다 싶긴 하네요.
1: 네, 보통 한두 나라 같이 하면은 이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나라가 세 곳이잖아요.
0: 네.
1: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이렇게 좀 부르게. 야, 우리 오늘 저녁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월드컵 4강전 봐야 되는데 이러기에는 좀 숨이 차고 길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모여있는 대륙 이름인 북미와 중미를 합쳐서 깔끔하게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권역 명칭을 쓰기로 한 겁니다.
0: 듣고 보니까 확실히 북중미가 착착 붙긴 하네요.
1: 그렇죠.
0: 익숙하기

0: 또 하고요. 앞서 세개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건 사상 처음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세 나라까지 다 합쳐서 열게 되는 거죠?
1: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대회 규모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월드컵부터 본선 진출국이 32개 나라에서 48개 나라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기 수도 원래는 64경기였는데 이번에는 104경기가 치러지는 거죠. 이 방대한 경기를 한 나라에서 다 감당하려면 사실 경기장이며 숙소며 훈련시설까지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세 나라가 사이좋게 나눠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요즘 피파가 돈을 많이 들여서 새 경기장을 짓기보다는 이미 잘 갖춰진 시설을 활용하는 걸 선호한다고 해요. 근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대형 경기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네요.
0: 네, 그럼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제대로 즐기려면 미리 알고 있을 좋은 정보들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있죠?
1: 네, 일단 지금부터 몇 가지 짚어드릴 텐데 첫 번째. 참가국이 늘어나면서 경기 방식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무려 48개 나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4개 팀씩 총 12개조로 나뉘는데 팀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조별리그 끝나고 바로 16강으로 가기에는 좀 인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번에는 32강 토너먼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 단계를 더 통과해야 하는 만큼 선수들의 체력 관리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북중미의 좀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하이드레이션이 수분 보충이라는 뜻이잖아요. 하프타임 휴식 시간 외에도 전반 후반 약 22분이 지난 시점에 3분간 휴식 시간을 부여해서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휴식을 좀 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시간이 감독에게는 꿀 같은 작전 타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경기 흐름을 바꾸는 변수가 될 수도
0: 네,
1: 있겠죠.
0: 잘 활용해야겠네요.
1: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뭉클한 소식인데 이번 대회가 우리 손흥민 선수의 라스트 댄스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축구에서 라스트 댄스는 전설적인 선수의 마지막 무대를 의미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이 92년생인 손흥민 선수에게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우리에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0: 맞아요. 활약 잘 해줬으면
1: 네, 써니
0: 좋겠네요.
1: 화이팅! 마지막으로 축구장에서 초대형 콘서트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하면 당대 최고 스타들이 꾸미는 하프타임 쇼가 상징이잖아요. 이번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팝의 전설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공동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설 예정인데요. 월드컵 결승전 무대에서는 방탄소년단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0: 진짜
1: 진짜.
0: 신기하네요. 믿기질 않아요.
1: 그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0: 네.
1: BTS?
0: 그러니까 마돈나,
1: 자랑스럽습니다.
0: 샤키라랑 같이 무대를 하는 방탄소년단.
1: 뿌듯합니다.
0: 뿌듯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언제 어떤 나라랑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체코와 함께 조별리그 A조에 속해 있고요.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아크론 스타디움에서 체코와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0: 네, 우리나라는 멕시코랑 같은 조여서 조별리그 세 경기를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력적인 면에선 선수들이 부담이 덜할 것 같기도
1: 맞아요,
0: 해요. 네,
1: 맞아요.
0: 고산지대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청하실 시청자분들 미리미리 경기 시간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1: 오전
0: 같습니다.
1: 11시니까 점심시간 다 이래.
0: 밥 먹으면서.
1: 네, 밥 먹으면서 하면
0: 다 같이
1: 되겠네요.
0: 응원하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볼게요.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에서 북중미의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서 처음으로 이것이 도입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 전후반 각각 22분 시점에 선수들이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3분가량의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말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2번 하이볼 브레이크, 3번 하이톤 브레이크, 4번 하이힐 브레이크. 다시 한번 보기 알려드릴게요. 브레이크인 건 다 똑같아요. 1번 하이드레이션, 아 길어요 말이. 2번 하이볼 브레이크, 3번 하이톤 브레이크, 4번 하이힐 브레이크.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

0: 무료입니다.
1: 힌트 주세요.
0: 아, 제가 머리가 길었어요. 예, 목이 긴 동물, 막 기린도 떠오르고, 막. 여러분, 저는 키가 길죠. 막 팔다리도 길어요. 여러분, 기나긴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2: 기나긴 하루. 악당이.
0: 하루가 길면 좋으니까요. 알차게 쓰시라는 의미에서. 네, 네, 길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왔습니다.
1: 네. 노래 듣고 와서 우린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다음 아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네,
1: 이 노래 듣고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국이 부르고 카타르 가수 파하드 알 쿠바이시가 피처링으로 참여한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공식 주제가죠. 드리머스 함께 하시죠.

0: 하하드 알쿠바이 씨가 피처링한 정국의 드리머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야죠. 축구 경기 전 후반 각각 22분 시점에 부여하는 3분가량의 휴식 시간. 정답은 1번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였습니다. 네, 원래도 축구 경기에선 그라운드 온도가 섭씨 32도 이상일 때 심판 재량에 따라서 1분 동안 수분 보충하는 시간을 주는 쿨링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의 경우에는 기온이나 환경이랑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 무조건적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쿨링 브레이크랑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 휴식 시간도 쿨링 브레이크는 1분인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는 3분이어서 감독 코치가 선수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작전 지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에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3: 싹 한 번에.
4: 티 어실 원스야.
3: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곳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3: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조영신님.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마음이 자꾸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니 말입니다. 그래도 내일은 좀 더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길까 고민하다가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예약해봐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보라는 가사처럼 저도 하늘 한번 보고 또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 해주셨네요. 맞아요. 왜 우리는 기쁘기만 하질 않을까요? 왜 속상한 일도 생기고 화가 나는 일도 생기고 짜증이 나는 일도 생길까요? 근데 또 한편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맑기만 하면은 그 맑은 날이 고맙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늘도 이렇게 맑으니까 와 오늘 이렇게 날씨가 좋네 우리가 더 감탄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봄과 가을이 있으니까 여름과 겨울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는 당연한 어느 이치 하나가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맑은 날이 가득하기를 항상 바라고 하긴 하죠. 그래도 맑은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조영신님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오늘 힘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농어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해남만의 스타일과 트렌디함이 더해져 농어업 레벨업. 스마트한 첨단 기술로 더 똑똑해지고 더 젊어지는 해남. 친환경 농어업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활력 넘치며 해남의 눈부신 풍경과 역사, 문화로 더 매력있고 더 즐거운 농어촌 수도 해남. 모두가 행복한 우리 농어업의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기는 농어촌 수도 해남입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휴가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 달력이 한 장 넘어갔죠. 날씨도 부쩍 더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했던 제 목소리 이 텐션 그리우셨어요? 그리우셨어요? 왜 아무 소리가 없어? 그리웠다면 소리 질러!

아, 저도 텐션 너무 오버 텐션 됐네요. 죄송합니다. 모두 반겨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프닝부터 쏟아지는 여러분들의 문자 보니까 휴가가 끝난 아쉬움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싹 날아가고요. 기분 좋은 설레임만 가득합니다. 자, 그동안의 이야기는요. 여행 후 짐을 풀듯이 천천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놀러 간 건 아니고 이랬지만 아침이 좀 여유로웠다. 근데 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다 들었어. 자, 그러면 에너지 완충하고 돌아온 테디와 함께 6월의 첫 페이지 힘차게 열어보자고요.

0: 6월입니다 벌써. 6월 1일 월요일.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첫 곡 테이의 모놀로그 띄워드렸어요. 아, 이제 돌아온 게 확 이제 체감이 됩니다. 저도 반겨주셔서 감사하고. 윤가화님이, 와 역시 이 텐션 그리웠어요. 크크크크. 테디가 있으니까 아침이 더 활기찬 느낌. 진짜요? 저도 다 들었는데 텐션 나쁘지 않던데요. 아, 좀 떨어지면 제가 투덜투덜 하려고 그랬거든. 너무 감사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진짜 감사함으로 잘 매듭이 졌습니다. 아, 너무 그간 또 스페셜 DJ를 맡아줬던 아, 우리 식구들 볼 때마다 제가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928번님이 오프닝부터 들으려고 오늘 출근 15분이나 빨리 해봅니다. 흐흐흐흐. 환영해요 테디 하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침에 진짜 그런 기분 알죠 여러분? 휴가 끝나고 이제 출근할 때 그 기분. 한 거짓말 아니고 한 3배는 와 진짜 일어나기 싫더라고. 이거는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아 시작이다 이제 다시.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저는 이제 운전을 매니저가 해주니까 우리 매니저도 오랜만에 또 일주일간 휴가였겠죠. 아침에 또 딱 나와서 기다리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다시 시작이다. 예,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오니까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게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규 유행사무총장님이 휴가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김기혁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휩쓴 것들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기혁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습니다. 말머리에 어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 모집 중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증빙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6: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5: 아하.
7: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0: 10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0: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0: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0: 이카운트.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0: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7시 10분 31초 2초 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4: 네, 테디 보고 싶었습니다.
3: 오, 오랜만이에요.
4: 네, 테디 맘이 제 맘. 저도 오늘 진짜 일어나기 힘들던데 예, 막상 나오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네. 이제 달력도 6월로 넘어왔고 날씨가 안 더울 이유가 없다는 듯이 더 더워질 것 같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 동해안에서는 때이른 열대야가 벌써 관측됐다고 하죠. 현재 기온 이미 20도 안팎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고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다만 태풍 장미가 일본을 향하면서 남부지방은 습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집중호우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이 쏟아지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3: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태희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범.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만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 들으시고요.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긴장감 올려봐야죠. 신의 영역 선착순 1등부터 뽑아볼게요.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문제 나갈 거거든요. 귀 쫑긋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은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끝난 거예요? 오. 여러분들 알겠어요? 지금 오답인데 그럴싸한 오답이 많이 오고 있어. 야, 정답 나왔습니다. 미니에서 나왔어요. 신의 영역은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 미니로 김은주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예. 와, 이거 오답 많이 나올 뻔해. 그죠? 이 오답 마음에 든다. 자, 굿모닝 FM 선착순 1등만 선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운 영역도 10개요. 선착순 아니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에게 선물 더 드릴 거예요. 정답송 끝까지 들려드릴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메리카노 준비하고 있을게요. 오늘의 정답송의 주인공은 2NE1이었습니다. 2NE1의 노래 듣고 올게요.

감... 아, 내가 노래할 뻔했네.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어요. 오늘 정답 발표합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2NE1의 컴백컴 였습니다. 근데 이게 둥둥둥둥 이렇게 나오니까 아 오답이 많이 왔는데 그럴싸해요. 진짜 제일 많은 오답이 1495번님처럼 정답 백만송이 장미 심수봉 그러니까요. 그럴싸해. 1515번님은 에? 이게 뭐예요? 링딩동? 박지만님은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오싹했다는 분들도 많고. 자,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끝내고 컴백 컴을 한 거잖아요. 굿모닝 FM DJ 자리를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낸 게 제가 몰랐는데 2025년 2월 달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1년 3개월 만에 제가 휴가를 낸 거예요. 1년 넘게 만에 내서. 그러니까 저희 이번 휴가는 뭐 계획이 있어서 낸 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안 내면은 그냥 2년 그냥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예, 휴가를 냈고 좀 여유 있는 하루하루가 됐다. 어디 특별한데 여행은 못 떠났어요. 다 일이 일과가 있어서. 그리고 집에서 이제 청취자로 굿모닝 FM과 함께했다. 요 정도가 여유였습니다. 그 정도면 딱 좋은 휴가였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왔으니까 굿모닝 FM 가족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이제 딱 붙어서 있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답자 발표합니다. 김성정 선정님이 정답 컴백홈. 테디 역시 집이 최고죠? 저도 테디가 있는 굿모닝 FM이 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최고. 7225님이 정답 컴백홈이요. 출근하는 중인데 벌써 컴백홈 하고 싶어요. 유유. 다 그런 건가? 하지만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밖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놀든지 일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집에 들어올 때 뿌듯하고 예, 뭔가 더 쉬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밖에서 대충하고 들어오면 안 돼요.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매일 아침 7시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am I? 뻔뻔뻔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

끝에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습니다. 이로써 파리 생제르맹은 2년 연속 챔스 우승을 차지했고요. 우리 이강인 선수 비롯 이번 결승전 경기 뛰지 못했지만요. 세계적인 무대에서 멋진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으로서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우승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할게요. 하셨어요. 와, 아스널도 20년 만에 사실 결승에 올라와가지고 치열하게 잘 싸웠거든요. 근데 최종 우승은 파리 생제르맹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리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슈가. 우리 이강인 선수가 결승 무대를 뛰지 못했던 거 좀 아쉽죠. 올 시즌 무려 39경기 출전해가지고 4골 5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팀의 우승을 이끄는데 큰 역할을 일단 톡톡히 해낸 거 저희가 봤습니다. 시즌 내내 멋진 활약을 보여준 우리 이강인 선수와 축하드려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아, 모든 선수들 멋졌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연 보내준 3888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보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에픽하이 파리스.

0: 약 2만 명이 모였다는데요. 시민들이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상점을 파손하고 차량에 불을 질렀대요. 그 결과 파리에서만 600여 명이 체포가 되었다는데요. 아니 축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유유.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도 전혀 이러지 않았는데 유유. 2002 월드컵 때 우리는 축제였죠. 우리는 기뻐서 하는 행동들이라 뭐 이해나 용서가 됐는데 이렇게 폭력으로 하는 범죄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아유. 아이고 참 속상하다. 예. 9709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시민 의식도. 3977번님이 어제 서울숲에서 개꿀잠 대회 열린 거 봄.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말 그대로 꿀잠을 자는 대회인데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서 1등 팀을 뽑았다고 해요. 반려견들이 잘 잘 수 있을까 싶었는데 견주 옆에서 쿨쿨 잘 자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유유 하셨어요. 아 너무 귀여워. 사진들이 이제 검색하면 좀 나오는데 아 너무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이런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늘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3977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9909번님 하지원 누나 음악 중심 나온 거 봄? 옙 외능 26학번 지원이요에서 조회수 120만회를 넘기면 음악방송에 출연하겠다 공약을 걸었었는데요. 결국 120만회를 넘기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2003년에 발표한 노래 홈런을 불렀는데요. 노래며 춤이며 대박이었어요. 이 누나 과거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이게 쇼츠에 뜨길래 이분 누구지? 신인인가? 신인은 하지원인가? 했는데 내가 아는 화지원이 맞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멋져 멋져. 예전에 왁스 누나 그 얼굴 공개 안 됐을 때 하지원 배우가 왁스 노래를 불렀던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는데 역시는 역시네요. 레전드 찍고 가셨습니다. 9909번님 부침 요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아니 10대들 20대 초 이렇게 나오는 음악방송인데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 관리하자. 간식 받으신 분들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올게요.
1: 써봤슈?
2: 뭐요?
1: 경농 하늘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2: 확실한 거요?
1: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아래.
2: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아래 미탁재.
1: 효과 좋은 하늘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3: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4: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3: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5: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3: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시원하게.
0: 아.
6: 아니 근데 다 듣고 계셨죠?
0: 다 듣고 있었죠.
6: 아침에 안 자고.
0: 뭐 처음부터는 아닌데 눈이 떠지더라고요.
6: 아, 그래요? 그럴 거면 나와라 라고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0: 아니거든요.
6: 네, 푹시라고 누워서 참았습니다.
0: 듣는 거랑 다르거든요.
6: 네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6: 일찍부터 많이 밀리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동작대교 부근에 고장차 서 있는데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도 일산 쪽 구리 시계에서 동작대교까지도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반대강 동쪽으로 두 길 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입니다.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에픽하이 파리스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709번님이 이거 나오네. 프랑스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때문에 폭력 사태 일어난 거 봄. 파리 생제르맹의 우승 후 샹젤리제 거리에

고속도로 중에서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에서 월곶 안산 부근 지체고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는 전시간 사고 여파로 밀려 있고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도 지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도 문학에서 남동, 신천에서 안현, 또 석수 일대로 총 15km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오랜만이에요.
1: 아, 진짜 드디어 제가 또 편안하게 웃고리기 시작하네요.
0: 아, 우리 자영 리포터 고생 많았어요. 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1: 아, 아닙니다.
0: 그래도 그나마 좀 어때요? 좀 잘 맞는 스페셜 DJ. 지금 기억나는 스페셜 DJ 있다면?
1: 역시 기억나는 건 허한나 DJ.
0: 아, 나 너무 떨었어.
1: 아, 첫날은 네. 진짜 저를 거의 쳐다보지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0: 아, 너무 떨어해가지고 나도 듣게 되더라고 자꾸. 아, 안나야 너 때문에 하루는 나 휴가 아니었다 거의.
1: 듣고 계시죠?
0: 예, 아, 자영 리포터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아닙니다.
0: 아, 우리 하던 대로 편안하게 네. 달려볼까요? 오늘의 깨알 뉴스 시작할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테디, 지난 주말에 정말 덥지 않았나요?
0: 너무 더웠어.
1: 진짜 더웠죠.
0: 한여름, 한여름.
1: 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까지 나타났다고 어머, 합니다.
0: 어머, 낮에만 더운 게 아니라 밤에 진짜 땀이 줄줄 나더라고.
1: 맞아요. 이 열대야는 밤사이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토요일 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9일이나 빠른 기록이라고 해요. 아침 기온도 심상치 않았는데요. 어제 경북 울릉군은 아침 최저 기온 25.8도를 기록하면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88년 만에 가장 더운 5월 아침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수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 수요일까지요. 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면 외출할 때 건강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은 야외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기상청 폭염특보체계에 폭염중대경보가 새롭게 도입이 됩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예상될 때 발령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야외 작업과 비닐 온실내 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열대야로 인해 수면 부족이 발생할 경우 다음날 작업 강도나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0: 맞아요. 농사일 뿐만이 아니고 건설 현장 등등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온열 질환 이거 그냥 무시하면 큰일 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지피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공원 같은 곳 이제 가보면 벤치에 앉아가지고 비둘기한테 먹이 주시는 나 홀로 집에 비둘기 아줌마가 좀 있던데.
1: 맞아요. 예. 맞아요. 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비둘기는 원래 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인데요. 사람이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면서 도심 내 개체수가 크게 늘었고요. 그 과정에서 분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 또 서울숲을 포함한 38곳을 집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0: 예.
1: 그동안은 제도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의 계도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번 달부터는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0: 과태료 얼마나 돼요?
1: 1회 적발 시 20만 원이고요. 2회 적발 시 50만 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특정 동물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람과 야생동물이 서로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편 최근에는 큰 불이익까마귀도 이 시민들의 먹이 제공과 음식물 쓰레기 관리 미흡으로 도심 출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5월에서 7월까지는 큰부리 까마귀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시기라서 어미 까마귀의 공격성이 강해지는데요. 까마귀가 가까이 있다면 절대 먹이를 주지 마시고요. 접촉 피하시길 바랄게요.
0: 예, 야생동물 아끼는 마음은 뭐 훌륭하죠. 근데 먹이를 주는 것 이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도움이 되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었는데요. 아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에 일반 담배 흡연율은 줄고 있는 반면 전자담배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1: 일반 담배보다 덜 뭐 해롭다, 뭐 냄새가 좀 덜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전자담배로 바꾸는 분들은 꽤 많습니다.
0: 맞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 사용률이 두드러졌는데요. 일반 담배는 주로 4, 50대의 흡연율이 높은 반면에 전자담배는 2,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권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20대 비율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이 늘었고요.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2, 30대를 중심으로 사용률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1: 근데 이게 체크해봐야 될 게 전자담배라고 해서 건강에 뭐 해가 안 되는 아니잖아요.
0: 아니죠. 이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서 냄새가 적고 연기가 덜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라고 여겨지기 쉬운데요. 전자담배 사용자가 흡입하는 에어로졸은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니코틴 등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의 대체제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기보다는 완전한 금연을 목표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 예,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서 전자담배 사용하시는 분들도 뭐 목표는 완전한 금연이신 분들 많죠? 예, 도전 꼭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0: 네, 8234번님이 요즘 날씨 너무 더워서 아침 5시 반에 등산 나온답니다. 일찍 나와야 그나마 덜 더워요. 다들 더위 먹지 말자고요.
1: 제가 이제 아침 휴가를 하면서 오후에 스케줄이 있으니까 새벽에 골프 치러 한번 가봤거든요. 아, 너무 춥더라고요. 추워.
0: 땀을 내셔야죠.
1: 근데 뭐 후반에는 쪄서 이제 나와서. 좋더라고요. 0618번님이 저희 부모님도 하우스 작물 재배하시는데 소금 사탕 드시면서 일하세요. 유유. 폭염 경보 잘 들으시라고 해야겠어요.
0: 네, 꼭이요.
1: 잘하고 계시네요.
0: 네. 이유성님은 남대문 시장에 비둘기 진짜 많은데 가끔 먹이 주시는 분들 있어요. 유유. 다들 주지 마세요. 유유유.
1: 책임 없는 쾌락 그만하세요 이제. 예, 그 주시고 책임도 안 질 거면서 참으셔야 돼요. 깨알뉴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 거예요. 샤이니의 방백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랄랄랄라 반반. 6월의 첫 시작을 성공으로 열어줄 참가자 기다립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기본 선물로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했을 경우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도 선물 챙겨 드릴 거예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준비했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퀴즈 문제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더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반발한 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 살고 있는 황땡땡 황순금이라고 합니다.
0: 지금 이름 가명을 할까 하다가 본명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순금님.
1: 네. 네.
0: 이름 너무 반짝반짝합니다. 반가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보내주신 일단 신청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반반한 퀴즈 K직장인 출근하며 신청합니다. 매일 7km 러닝의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상큼한 월요일이 될 수 있게 이 기운 나눠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와, 러닝을 7km씩 뛰세요?
1: 아, 네. 매일 새벽에.
0: 와, 7km 얼마나 걸려요?
1: 7km 한 45분에서 7분? 정도.
0: 엄청 잘 뛰시네요. 엄청 잘 뛰시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러닝을?
1: 제가 작년 7월부터 시작했어요.
0: 얼마 되시지 않으셨는데 완전히 자리 잡으셨나 봐요.
1: 아, 네.
0: 이게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뛰기 싫은 날도 있어요?
1: 아, 엄청 많습니다.
0: 엄청 많은데 나가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0: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1: 네. 옷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근만근 몸을 이끌고 나갑니다.
0: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엄청 건강이 좋아졌다거나.
1: 확실히 이게 잔 그 지방들이 없어졌고요.
0: 오.
1: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좀 잘 체했는데.
0: 예.
1: 네, 체하지도 않고.
0: 진짜로?
1: 그리고 네, 다이어트 그런 걱정 없이 막 먹는 것도 많이 먹고.
0: 아, 늘 뛰니까 식사도 네. 자유롭고. 네. 그럼 반드시 뛰어야 되는데 이게.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주변에 매일 7km 뛰는 사람 잘 없는데 3km, 4km까지는 있어. 와, 5km까지도 있는데 7km 대단하시다. 자, 이 성실함으로 이 건강함으로 오늘 퀴즈 만점 한번 가볼까요?
1: 네, 화이팅!
0: 자신은 어때요? 있으세요?
1: 요즘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0: 어렵지.
1: 네.
0: 하지만 화이팅이지, 진짜 화이팅입니다.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황혜선님.

0: 좋습니다. 네. 황혜선님이 강원도민 화이팅 하셨고 네. 김경민님이 저도 지금 러닝 중이거든요. 휴식 타임 중에 응원 문자 보내요. 화이팅 하시면서 많은 또 러너들이 응원도 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아 갑니다. 순금님.
2: 네.
0: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2: 네, 준비됐습니다.
0: 좋습니다.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23 빼기 6은?
2: 17.
0: 정답.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용두.
2: 사미.
0: 정답. 프리킥, 옵사이드, 크로스는 어떤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용어일까요?
2: 축구.
0: 정답. 6월을 영어로 하면?
2: June.
0: 정답.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가수 안예은 씨가 부른 이 노래의 제목은?
2: 나는 문어?
0: 문어의 꿈, 문어의 꿈. 아, 괜찮아요. 대한민국 연극과 소극장 문화의 중심지로 꼽히는 대학로가 위치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 무슨 동?
2: 오.
0: 하나, 둘. 이 노래도 오. 있어요, 노래도.
2: 오. 셋. 오, 해마동.
0: 어, 정답, 정답. 기업인 젠슨 황이 CEO를 맡고 있는 기업의 이름은?
2: 엔비디아.
0: 정답. 장희빈과 인연 왕후 이야기로 잘 알려진 조선 제19대 왕은?
2: 숙종.
0: 오,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온열 감기는? 하나.
2: 어?
0: 둘.
2: 피부암 걸린다.
0: 오, 정답.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이 명언을 말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하나.
2: 어?
0: 둘. 어렵다. 셋.
2: 어?
0: 아. 네, 에이브라햄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었어요. 어우, 너무 잘 푸셨어. 결과 발표합니다. 10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본 선물 치킨의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아, 만점 나올 뻔했어. 진짜 만점 나올 뻔했어요. 와.
2: 아...
0: 문제 너무 차분히 잘 푸시네요.
2: 아, 네. 감사합니다. 테디님이 잘 내주셔가지고. 오.
0: 아니, 우리 순금님이 문제만 내면 어? 하셔가지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정답을 쫙쫙 얘기해 주시니까 쾌감이 있었어요. 엄나영님이 와 순금님 매일 7km 러닝이라니 너무 대단하세요. 퀴즈도 거뜬히 성공. 이현주님이 왜 이렇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전 출근하는 것도 진짜 뭉그적거리면서 나오는데 유유 자극받고 갑니다 하셨고 4304번님이 저도 내일부터 러닝 시작해야겠네요. 직장인들 마카 뭐해. 마카모에는 이제 모두 모여라는 뜻인데
2: 아,
0: 자극을 엄청 긍정적인 자극을 엄청 주셨어요. 승금님
2: 아, 네. 예, 파이팅!
0: 파이팅. 세 분 포함해서 여덟 분께 바나나맛 우유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승금님 너무 멋졌고요.
2: 네.
0: 이제 보내드려야
2: 아,
0: 되는데
2: 예,
0: 예,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2: 아, 네. 그, 아, 지금 라디오 듣고 있을 호진 씨 출근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테디님 정말 감사드리고 광희고 학생들 화이팅합니다.
0: 어, 뭐야 선생님이셨어요?
2: 네.
0: 어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본명을 얘기할까 말까 했구나. 아 순금 선생님.
2: 네.
0: 호진 씨는 누군데요?
2: 아 호진 씨는 남편입니다.
0: 네. 아, 모든 걸 자기소개 때 이런 걸 좀 물어볼 거라.
2: 아
0: 그래요. 아 순금님.
2: 네.
0: 저도 좀 자극이 되네요. 열심히 저도 성실하게 잘 살겠습니다.
2: 아 네. 크디님 뭐, 원래 멋지지만 아 앞으로도 계속 멋져주십시오.
0: 열심히 멋지겠습니다. 수고님도 네. 멋지게 화이팅!
2: 화이팅!
0: 보내드려요. 안녕!
2: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3: 슬루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루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루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1: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

0: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면과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링컨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키가 193cm예요. 큰 체격을 자랑했던 링컨은 300번이 넘는 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대와 몸을 맞대고 넘어뜨리거나 제 앞에서 승부를 겨루는 종목으로 우리나라의 양정모, 심권호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며 큰 사랑을 받은 이 운동 무엇일까요? 오, 멋지다. 힌트를 드릴까요? 힌트는 요 딱 세 글자면 될 것 같아요. 빠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제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멀티비타민 보내드려요. 정답과 당첨자는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걸스데이의 달링, 이것도 힌트가 될까요? 달링. 예, 이 노래를 띄워드리고 저희 3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2: Ladie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welcome to the spectacular Thursday summer party. Hey!

0: MBC 생활정보 봄은 대나무를 먹고 마시는 계절이라고 하죠. 땅에서는 죽순이 올라오고 가지마다 어린 댄잎이 돋아나기 때문인데요. 보통 4월 중순부터 6월 사이에 수확하는 죽순은 당분과 지방, 열량은 낮고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데다가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맛이 강하지 않고 담백하면서 또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나물, 탕, 볶음, 전 등 여러 음식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생죽순은 그대로 조리할 경우에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날 수 있으니까요. 쌀뜨물에 삶아 사용하면 특유의 그 아린 맛을 줄일 수 있어요. 아삭한 식감과 담백한 향이 가득한 죽순으로 맛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 통증, 삼킴 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 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목포 신한비치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4: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프로랄프로렌 최고 90% 5,000원부터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 달근달근 우적 덤덤덤덤. 아, 헷갈린다 이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이해해주세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수로 활약했던 운동 종목, 정답은 바로 레슬링이었습니다. 와!

0: 송기선 님이 정답 레슬링. 오늘 아침도 아이 둘을 깨우면서 레슬링 기술을 들어갔습니다. 뭐 어디 촉 했어요? 아니면 헤드락 했나? 그럼 프로레슬러인가? 8027번님이 정답 레슬링. 아침마다 첫째 옷 입힐 때 헤드락까지는 아니지만 등드락 정도는 걸고 있습니다. 제발 말 좀 듣자. 첫째가 몇 살인데요?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이면 옷 안 입으면 뺏겨서 보내세요.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멀티비타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거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게 예,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예, 제가 소중한 걸 느꼈을 겁니다. 야호.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어서 오세요. 제가 어서 오세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0: 박살! 박살!
1: 아유, PTSD. 그때 기억이 막 떠오르네.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예, 그리고 예. 주말 스페셜 DJ 너무 감사하고요.
1: 아유, 주말도 이게 예. 참 쉽지 않아요.
0: 예. 주말에 제일 많이 떠들어야 되는
1: 그니까요.
0: 시간인데.
1: 와, 예.
0: 그 어려운 걸 또 해주셨어요.
1: 아, 이게 예. 해본 사람이 한다고. 와, 이게 두 시간 떠들라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체력적으로도 어렵죠, 생각보다.
1: 예, 그리고 목도 막 와, 콘서트 하는 기분이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야, 테디가 진짜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아닙니다.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0: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예. 이제 식사를 많이 했잖아요.
1: 네, 네, 네.
0: 예. DJ밥을 많이 먹었잖아.
1: 아.
0: 그러니까 그런 거죠.
1: 짬밥 무시할 수가 없어요.
0: 그렇지.
1: 무시할 수가 없어.
0: 밥은 내가 누구보다 많이 먹지.
1: 꿈꾸라 때 있다. 아 참.
0: 자 지난주 굿모닝 FM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해서.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 이제 본래 자리로 다 돌아왔어요.
1: 네.
0: 이 자리 진짜 저도 소중하고 너무 하고 싶더라고 들으면서.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0: Yep.
1: 자 자유롭게 또 궁금했던 단어들 여러분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또 알아두면 좋을 우리말 표현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안녕. 아, 나는 스페인에서 온 휘를로스 곤잘레스 루이스입니다.
0: 휘를로스!
1: 휘를로스!
0: 올라!
1: 올라! 한국 사랑해요.
0: 아유 반가워. 더우니까 일단 이 음료부터 시키자. 드링크 오더.
1: 아 오더. 좋아요 좋아요.
0: 굿굿.
1: 아 요즘 완전 찌물쿠다 찌물쿠다 미치겠어. 아 찌물쿠다
0: 찌물쿠다. 어 찌물쿠다 이 뭐야 스페인어인가?
1: 찌물쿠다.
0: 정열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찌물쿠다. 어. 휘를로스 굿굿
1: 굿굿
0: 루차스 그리시아스
1: 아닌데
0: 그라시아스.
1: 아닌데
0: 찌물쿠다
1: 찌물쿠다 한국어인데 한국어
0: 한국어요?
1: 날씨 엄청 더워졌다는 뜻인데
0: 잠깐만 잠깐만 휘를로스 곤잘레스 루이스 아니 너 우리말 이렇게 잘
1: 이름이 아니, 왜 이럴까?
0: 너 발음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너 정체 뭐야?
1: 나 그 국립국어원 스페인 지부장
0: 어? 국립국어원이 스페인에도 지사가 있나?
1: 응 찌물쿠다 더 미쳤어 한류도 미쳤어 요즘에 K-POP 미쳤어 갑자기 미쳤어 세종대왕님 사랑해요 떼아모
0: 잠깐만 스페인에도 있다고?
1: 갑자기
0: 와
1: 이거 무슨 상황극이에요 이거?
0: 와 뭐야 이거
1: 이거 뭐야 휴가 갔다 와서 또 독특한 것도 가져왔네요 우리 다은 작가가
0: 어 다은 작가
1: 네.
0: 내가 휴가 갔다 와서 적응을 못하나 이렇게 발음 때문에 스페인 사람으로 이렇게 했나 보다.
1: 그런가 봐요. 아, 쉽지 않네요. 어.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우리말 표현 찌물쿠다입니다.
0: 찌물쿠다.
1: 찌물쿠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국립국어원 스페인 지부장 이거 전혀 이제 허위입니다, 여러분.
0: 허위입니다. 없어요, 여러분.
1: 없어요. 자, 휘를로스 곤잘레스 루이스가 날씨가 더워졌다면서 찌물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0: 찌물쿠다.
1: 찌물쿠다. 와, 이거 뭘까요, 대체?
0: 찌물쿠다. 이거 처음 들어봤어. 진짜 우리말이에요?
1: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0: 아 진짜죠?
1: 네. 어. 자, 안 써도 표현인데 아무튼 우리말 표현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물쿠다. 날씨가 푹푹 쪄서 물체를 무르게 할 만큼 매우 더워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찌를 뺀 물쿠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0: 물쿠다.
1: 네, 날씨가 찌듯 아주 찌는 듯이 덥다라는 뜻이에요.
0: 어.
1: 한 3월쯤에 무더위의 어원 소개해드렸었는데 예. 그때 더위 관련 단어들 쭉 이야기를 해드렸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습도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찌는 듯 견디기 어려운 더위는 무더위.
0: 무더위.
1: 예. 또 습도가 높은 더위.

0: 말할 때는 찜통더위. 근데 이제 습도가 낮은 더위는 불더위, 강더위, 불볕더위가 있었어요.
1: 예.
0: 마지막으로 심하고 강한 더위를 뜻하는 된더위, 복달더위, 삼복더위, 한더위까지. 아우 정말 더위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아무튼 더위 조심하세요.
1: 찌물쿠다. 찌물쿠다. 날씨가 푹푹 쪄서
0: 찌물쿠다.
1: 물체를 찌는 것처럼.
0: 오 약간 와, 그렇게 외우면 될
1: 것 약간 무르게 할 정도로. 네.
0: 찌는 느낌.
1: 찌는 완전히 멀렁멀렁 할 정도로 완전히 그렇죠. 데우고 있는 느낌.
0: 그런 느낌인 거죠.
1: 찌물쿠다.
0: 찌물쿠다.
1: 스페인어 아닙니다 여러분.
0: 아니에요.
1: 우리말이에요.
0: 네, 우리말.
1: 하나 배웠다.
0: 네.
1: 김용일님이 찌물쿠다? 정확히 뭔가요? 했는데 찌물쿠다.
0: 네. 찌물쿠다.
1: 예.
0: 그렇습니다.
1: 임명선님이 벌써 쓰고 계신데요.
0: 대구는 벌써 찌물쿠다요라고.
1: 아 이상한데. 아 쓰려니까 이상한데.
0: 내가 덥다요.
1: 찌물쿠다가 이게 그러면 네. 찌물쿠는 중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0: 찌물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찌물쿠다.
1: 찌물쿠다. 진짜 찌물쿠다.
0: 그런 느낌인
1: 이렇게.
0: 거예요.
1: 이렇게. 네. 오케이 오케이.
0: 네, 어렵다.
1: 어렵다.
0: 또는 어려워요.
1: 예, 하지만 네. 하나 배웠어요. 이거 진짜 우리만 아는 고급. 우리말 사용입니다.
0: 아는 척 많이 하세요, 여러분.
1: 아는 척 많이 하세요. 오늘 많이 하세요.
0: 그렇습니다.
1: 요새 날씨 찌물쿠죠?
0: 네.
1: 희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오랜만이 됐습니다.
0: 야.
1: 아 이거 선글라스 껴야 되는데.
0: 그리고 옛날.
1: 그렇지. 이때부터 사실 아우터가 약간 그거 네. 아니었어?
0: 가죽이요, 가죽이.
1: 짧은 거, 짧은 거.
0: 이렇게 이렇게.
1: 크롭.
0: 크롭 맞아 맞아. 네, 크롭이라고.
1: 이때부터 크롭이었어.
0: 짧은 거.
1: 네. 비 형님이 앞서갔네.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 띄워드리면서 휘준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0: 제대로 살고 싶어. B. 태양을 피하는 방법 듣고 왔습니다. 아, 낭만 있어.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치러진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월요일 4부 코너 유행본부. 오늘은 휴가를 떠난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을 대신해서 태기태기의 멤버 우리 끼디 김기혁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대한민국을 강타한 유행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잠시만.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5: 8시 14분 54초 5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저도 처음 써보는 말인데요. 날씨가 찌물쿤 이후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쪽 지방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때문에 실제로 습도도 높고 비 소식도 있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대부분 지방 오늘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날 텐데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새벽부터는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특히 제주산지에 많게는 150mm 이상, 남해안은 80mm 이상 쏟아지는 곳 있으니까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고요. 오늘도 기온은 한 달 이상 앞서갑니다. 서울과 광주 30도, 강릉과 대구 32도까지 오르니까요. 한낮에는 태양을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과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아, 또 오랜만에 보네요.
1: 아, 오랜만에 뵙네요. 예,
0: 우리 안나 씨 잘 이끌어줘서 감사하고.
1: 제가 잘 이끌림 당했습니다.
0: 일단 서로 끌려서 다행이네요.
1: 박살 난다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히 박살은 안 났습니다.
0: 아, 네. 다른 건 박살 낼 수 있어도 뉴스는 못 박살 내죠.
1: 아, 예. 예. 되게 차분하게 읽으시더라고요.
0: 너무너무 떨려있다고. 네. 예. 그래도 잘 지나가서 너무 다행입니다. 자, 키워드 뉴스 오랜만에 또 기찬 기자와 계속 해봐야죠.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사전 투표율, 두 번째 키워드는 박근혜와 이명박, 마지막으로는 수출 1조 달러입니다.
0: 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사전 투표율입니다.
0: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최종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선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뭐 기분 좋은 소식인데 전해주시죠.
1: 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투표율 23.51%를 기록하면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종전 최고 기록은 20.62%를 기록한 지난 제8회 지선이었는데요. 이것보다도 2.89%포인트 높았습니다.
0: 투표율이 점점 매해 올라가고 있어서 이건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이번에도 굉장히 컸는데 지역별로는 사전투표율 어떻게 집계가 됐을까요?
1: 이제 17개 시도 가운데는 이제 전남이 38.95%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았고요. 예. 이어 전북이 35.05%, 광주가 27.83%, 세종 27.6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제 행정통합을 고려해서 전남과 광주의 투표율을 합칠 경우에는 전북이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을 지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잖아요. 예. 이 지역의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무려 42.5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대구는 18.65%로 가장 낮은 사전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0: 사전투표에 대한 호남권과 영남권의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전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게 올라간 것은 최근 이제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경쟁을 벌이면서 전북이 격전지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대구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에도 사전투표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결국 본투표를 선호하는 대구 지역 유권자들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사전투표율이 지방선거 기중사상 최고치 기록한 만큼 본 투표율도 어때요? 높게 나올까요?
1: 이게 좀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투표율 기간 이제 본 투표까지 이어질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사전 투표율이 20%를 웃돌았지만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특히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만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꼭 본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박근혜와 이명박입니다.
0: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더 해봅니다. 보수정당 출신인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1: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지방선거에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주말이었는데요. 예. 양당은 이제 마지막 휴일을 맞아서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은 마지막 주말 유세였던 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등판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서 유세 마이크를 들었는데 대표적인 친이계 정치인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박형준 후보 지원에 나선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로 갔어요?
1: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이제 보수 민심의 핵심으로 꼽히는 곳 바로 이제 대구 서문시장인데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을 방문한 것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4흘 앞둔 지난해 이제 5월 31일 이후 정확히 1년 만이었습니다.
0: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움직인 게 효과가 있을까요?
1: 이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등판이 지방선거 막판 국민의힘 후보들의 새 결집을 도우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만 지역별로 좀 상황이 좀 달라 보입니다.
0: 어떻게 달라요?
1: 일단 부산의 경우 민주당은 해수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완료했다는 것을 좀 주로

0: 주요 이슈로 꺼낸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특히 해수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폐지가 된 적이 있거든요. 아울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등판은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좀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가 있습니다.
1: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0: 대통령의 등판이 상대를 결집할 수 있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건데요. 지난 총선에도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 그런데 유독 부산에서는 성적표가 안 좋았거든요. 전재수 의원을 빼고는 다 낙선을 했는데 이 결과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는데 이제 당내에서 그중 하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을 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부 후보들의 요청을 받아서 지원에 나섰는데 이게 부산 지역에 남아있던 문재인 비토 정서를 자극하는 바람에 중도와 보수의 대결집이 이뤄졌다 이런 해석이었던 거죠. 결국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등판도 오히려 중도와 진보를 결집하는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1: 예, 민심의 향방을 알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수출 1조 달러입니다.
1: 와,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 규모가 9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네요.
0: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7,093억 달러였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7천억 달러 고지를 돌파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게 이제 세계에서 여섯 번째 기록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를 크게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0.9% 증가한 3,065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만약 수출이 9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면 무려 일본을 제치고 수출 5강에 오르게 됩니다.
1: 아무래도 반도체의 영향이 제일 크겠죠?
0: 예, 물론 가장 큰 효자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예.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이제 140%대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더 고무적인 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수출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특히 올해 4월까지 뷰티, 뭐 패션, 푸드 등 이른바 K소비재라고 이름 붙인 요 항목들에 대한 수출이 좀 도드라졌고요.
1: 예.
0: 또 이걸 증명하는 다른 통계도 또 있었습니다.
1: 어떤 통계인가요?
0: 이게 저희 회사 선배가 쓴 기사였는데 예. 꼭 이름을 언급해달라고 해가지고 윤희석 선배가 쓴 기사인데요.
1: 윤희석 기자가.
0: 네. 이제 일본의 화장품 수입 관련 통계였는데 업계와 이제 일본 수입 화장품 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을 기준으로 일본의 한국 화장품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400억 엔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일본 내 시장 점유율 33.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인 뷰티 강국을 뽑으면 우리가 프랑스를 꼽을 수 있는데 일본 내 프랑스 화장품 수입액은 270억 6천만 엔이었고 시장 점유율은 22.7%에 그쳤습니다.
1: 일본에서 프랑스 화장품보다 우리나라 화장품을 더 쓰는 거죠.
0: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이제 9천억 달러가 아니라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메리츠 증권은 올해 한국 수출이 지난해 대비 44.2% 급증한 1조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오늘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보수정당 지원 유세에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한 줄은요. 미래를 말하는 자리에 다시 등판한 낡은 과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1: 뼈가 있네요. 최기창 기자님하고 키워드 뉴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4354번님이 기창 기자님, 민기 DJ, 안나 DJ, 휘준 DJ 모두 다 함께 해보신 것 같은데 비교 좀 해주세요.
0: 휘준 DJ랑은 한 적은 없고 이제 민기 DJ, 민기 총장님은 인사 없이 바로 시작하시는.
1: 아, 그렇지.
0: 굉장히 당황했던 그게 있고.
1: 일만 해.
0: 안나 DJ님은 박살 당할 걸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되게 차분하게 예. 정상인처럼 읽으셔가지고
1: 예.
0: 저도 정상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1: 예. 네. 뭐. 모두가 비정상인 건 안 비밀. 그래도 차분하게 본인의 일들을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든든한 여러분들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리고 이제 나진 아나운서랑 대화할 때 야구 얘기를 좀 했어요.
1: 예.
0: 근데 기아가 연승 중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축하를 받았는데 그 뒤로 연패 중입니다. 아주 슬픈 도시전설이죠.
1: 역시 뭐든 잘 나갈 때 꺼드럭대면 안 돼요.
0: 입을 함부로 털면 안 됩니다.
1: 그렇지,
0: 칭찬을
1: 그렇지.
0: 하면 안 돼.
1: 그렇지.
0: 야구팀은 칭찬을 하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1: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하면 좋죠. 잔나비 I will die for you 띄워드리면서 김기혁 아나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엔본부 시작할 거예요. 최기창 기자님 수요일 날 봬요.
0: 네, 감사합니다.

0: 목포 신한비치 호텔 대윤회장에서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딱 5일간 국내외 스포츠, 골프, 의료용품 유명 브랜드 총출동.
1: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뉴발란스, 폴로랄프로렌 최고 90% 역대급 세일. 많은 성원 바랍니다.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강 서쪽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많이 밀리는 편입니다. 올림픽대로는 반포 지나서 끝차로에 버스가 고장으로 계속 서 있고 한강대교 부근도 5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구리 암사대교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지체인데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강 동쪽으로는 올림픽대로는 강서구 일대가 많이 밀리고요. 이후로 조금 괜찮다가 압구정동 일대가 지체입니다. 강변북로는 더 길게 밀려서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1시간 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도 2,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가 혼잡하고 오산에서 남사까지 반대 서울 쪽은 기흥에서 신갈도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세계의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전민기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들의 끼디, 끼디끼디 김기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김기혁입니다.
0: 아, 파이팅 있다.
1: 네. 야. 아, 전민기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남자.
0: 아, 이 수식어 마음에 안 드나요?
1: 전민기 총장님이 저의 신뢰를 받고 있죠.
0: 야. 오, 좋다. 어, 자존감 많이 올라갔네. 와.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야, 사실.
1: 예, 제 신뢰를 받고 있는 전민기 총장님이
0: 예.
1: 예, 굿모닝 FM에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응원차 예. 또 휴가 가셨다길래
0: 좋다,
1: 예, 응원차 나와봤습니다.
0: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혼쭐 내주죠.
1: 예, 그럼요.
0: 이
1: 예,
0: 자리 비우면 예. 얼마나 위태로운지
1: 예,
0: 예 우리 끼리께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잘 지냈죠?
1: 아, 예,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어, 또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0: 축하드려요. 맞아.
1: 예. 잘 그 일들이 이렇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0: 그렇다니까.
1: 예,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0: 그렇다니까요. 이게 참. 예. 우리 그리고 더 본인은 못 느끼고 있을 수 있어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안정된 느낌이 있고.
1: 오.
0: 예전에 약간 파이팅이 넘쳐서 이제 약간 떠 있는 느낌이
1: 네네.
0: 가라앉으면서 약간 중년의 섹시함이 살짝 나와.
1: 아, 중색.
0: 중색이 나와요.
1: 이야.
0: 머리 긴 것도 잘 어울려, 그리고.
1: 그런가요?
0: 지금 뭐 입원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1: 맞아요. 머리를 좀 기르고 있었는데, 예, 아, 예. 너무 지저분한가 싶어가지고, 사실 참... 오늘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거든요. 저녁에.
0: 내가 괜한 말. 내가 근데, 괜한 말을 했구만.
1: 아, 우리 테디가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면서.
0: 왜냐면 이 긴 머리가 남자들이 이제 그 스포츠 머리가 있고 기본 머리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넘어가는 중단발, 남자 기준 중단발로 넘어가 귀도 없는 머리에 가려면 일단 얼굴이 작아야 되고.
1: 아.
0: 네, 이 모양새가 이게 또 잘 어울려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1: 아, 그런가요?
0: 어, 근데 또 잘 어울리잖아.
1: 아, 근데 여기 세팅을 안 해놓으면 완전 추노예요. 그냥.
0: 세팅 안 할 때는 저도 말 못하겠어. 사실 해놓으면 예쁘잖아요. 네, 네. 아, 분위기가 이렇게, 있잖아, 분위기가.
1: 아, 고맙습니다.
0: 예. 어쨌든 오늘 어떻게 될지는 끼리 이제 다음에 만날 때 머리 스타일 보면 알겠네.
1: 네.
0: 자, 김기혁 우리 유행 사무 부총장입니다. 일단 호칭은 부총장님과 함께 6월 첫째 주 유행본부 전기 총장님 긴장하셔야 될걸요.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분야는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Weekly Trend. 긴장하셔야 됩니다, 민기 총장님.
0: 좋다, 좋다.
1: 발음으로도 지금 밀리고 있어요.
0: 트렌드 예. 좋다, 트렌드.
1: 네, 트렌드.
0: 자, 오늘 트렌드 어떤 거예요?
1: 네, 강력한 중독성의 밈처럼 유행 중인 자려고 누웠는데 양이지입니다.
0: 아,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1: 예, 요즘 아이돌 그룹 IOI의 신곡 갑자기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이 갑자기와 두산베어스 소속의 양의지 선수 응원가를 리믹스한 건데요. 양의지 선수 팬이 선수 응원가와 이 갑자기가 느낌이 비슷하자 이 두 노래를 AI로 리믹스했다고 합니다. 그게 재밌어서 유행처럼 번진 건데 원곡과 리믹스 버전 이어서 들어볼게요.

0: 양희지 씨도 계십니다.
1: 아, 이게 이제 너튜브로 보면 양희지 선수가 그윽하게 누워서 보고 있는 것까지 AI로 이제 구현을 해놨거든요.
0: 마치 내가 아내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침대에서 같이 누워 있는.
1: 그렇지. 그런 아, 사진이에요. 눈빛이 너무 그윽해. 아, 매력적입니다.
0: 예.
1: 아, 갑자기를 양의지로 바꾸니까 뜬금없는 우포되네요.
0: 예, 그러니까요.
1: 무슨 포인트 됩니까?

0: 맞습니다.
1: 예, 원래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요런 가사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대신 양의지를 넣은 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별처럼 감정들이 양의지, 이 말도 안 되는 문장들이 근본 없는 뭐 아무 말이어서 이제 웃긴 거예요. 예. 반응을 찾아보면 뭐 요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아, 나는 두산 아니고 기아 팬인데 아, 자려고 누운 양의지 때문에 미치겠다. 이거 듣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꾸 맴돈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0: 양의지 선수는 이 사실 알까요?
1: 알 수밖에 없어요. 네, 주변에서 이 노래 링크를 엄청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본인이 등판하는데요. 인별그램 스토리에 직접 이 노래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IOI 멤버들과 함께 챌린지 영상까지 찍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0: 아, 진짜로? 이거 봐야 되겠다. 이거 예. 봐야겠다.
1: 저 화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0: 와, 진짜 양의지 선수랑 같이 그냥 뭔가 찍어줬구나 셔츠를. 야.
1: 워낙 화제가 되니까. 예.
0: 팬이 만든 콘텐츠가 역으로 이제 화제가 됩니다. 예. 화제가 돼서 팬이 다시 제가공을 많았는데 제가공을 했던 게 오히려 핫해지는 경우가 또 종종 생기네요. IOI 노래도 요즘 더 인기가 많아졌죠?
1: 네, 그렇습니다. IOI는 이 프로듀스 101 시즌 1에서 최종 데뷔한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이잖아요. 그룹 계약이 만료되고 이번에 약 9년 만에 뭉친 와, 거거든요.
0: 벌써 9년 됐어?
1: 네. 2-3세대 K-POP을 떠올리게 하는 특유의 복고 감성과 중독성 강한 후렴구 그리고 직관적인 한글 가사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양의지 선수 응원가 버전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최대 음원 사이트에서 차트 1위에 오르게 됩니다.
0: 아, 같이 불러볼까요?
2: 자려고 누웠는데 양의지.
0: 근데 그윽한 눈빛이 너무 생각나. 와, 너무 생각나. 중독이 됩니다. 양의지 선수 버전의 갑자기 챌린지. 저희도 뭐 그러면 같이 한번 기억 아나운서랑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영상은 방송이 끝난 뒤 굿모닝 FM 인별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와서 댓글 달아주세요. 6월 첫째 주 유행본부 다음 파트 가볼까요?
1: 네, 다음 파트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Weekly People.
0: 아, 발음은 좋았는데 흐름을 빨리 못 따라오네. 아, 지금 중간에 약간 그 틈이 있으면 어떡해요.
1: 아, 죄송합니다. 예. 잠깐이에.
0: 화면 그만 봐. 자, 화제의 인물 바로 소개해 주시죠.
1: 네, IOI와 더불어서 음원 역주행을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죠. 리센누입니다.
0: 아, 리센느 화제예요. 왜 화제인지 이유 설명해 주시죠.
1: 네, 리센느는 2024년에 데뷔한 5인조 그룹입니다.
0: 예.
1: 최근 이 그룹이 주목을 받으면서 노래까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멤버 원희 씨와 일본인 멤버 미나미 씨가 있는데요. 미나미 씨가 요즘 소위 이 갸루라고 하는 컨셉으로 다양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0: 예.
1: 예, 갸루는 일본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로 화려한 패션과 진한 메이크업, 과감한 헤어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이런 미나미 씨를 보고 거제도 출신의 멤버 원희 씨가 아유 사투리가 이게 제가 안 되는데
0: 예. 예.
1: 너 그러고 거제 가잖아? 거제 시민들한테 혼나 진짜. 표준어죠? 네.
0: 예.
1: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미나미 씨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답하죠.
3: 거제 야호.
4: 거제 야호.
0: 거제 야호. 아니 뭐 혼내려다가 그냥 허탈 웃음 나올 것 같아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1: 네, 이게 야호는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가볍게 쓰는 인사말 같은 표현이라고 해요. 거제 야호 속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죽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거제 야호 밈이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그룹 리센느도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영상이 인기를 끌자 멤버 원희 씨가 직접 미나미 씨를 데리고 고향 거제도로 내려가는데요.
0: 예?
1: 정겨운 거제도의 풍경과 추리닝 차림의 거제 소녀 원희 씨 그리고 옆에 갸루걸 미나미 씨까지 이 상반된 조합이 재밌는 포인트가 된 거예요.
0: 대단하다. 콘텐츠 좋다.
1: 네. 게다가 원희 씨가 이게 직접 자신의 고향인 거제도 버스 문화부터 거제의 매력을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그러면서 지금 거제도까지 붐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아, 거제 아름다운 도시죠.
1: 아, 너무 좋죠.
0: 영상을 저희는 이제 살짝 검색해서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약간 인간극장 거제 소녀편 같기도 하네요.
1: 그러니까 약간 다큐.
0: 다큐 느낌으로 예, 찍으셨네.
1: 페이크 다큐 뭐 그런 느낌 좀 있죠.
0: 이건 진짜 근데 페이크 다큐는 아니잖아. 이들이 진짜 간 걸 그대로 찍는 거죠.
1: 맞아요. 네.
0: 귀엽다 귀여워. 풋풋하고 예쁩니다.
1: 맞습니다. 예? 특히 원희 씨가 굉장히 그 냉미녀상인데 예. 거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자연을 뛰어다니.

0: 보니까 털털한 성격으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찾아보시면 낚시할 때 이 미끼인 개지렁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막 손으로 거리낌 없이 막 만지고요. 예,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미나미 씨에게 신발을 벗어주기도 합니다. 또 동네 식당에서는 이 덕연이 딸이에요. 예, 어머니 이름을 대고 치킨을 얻어먹기도 하고 거제에서는 선크림 안 바릅니다 라고 말하는 등 꾸밈없는 거제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 아, 귀엽네.
0: 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팬들은 원희 씨에게 거제 특산물인 굴을 활용해서 겨울 쿨톤 아니고 거제 굴톤 네, 요런 별명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1: 겨울 쿨톤 아니고 거제 굴톤. 네. 야, 이거 웃기다. 영상 자체가 일단 뭐 너무 예쁜 친구들이 하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기도 하고.
0: 예.
1: 자연이니까.
0: 그러니까요.
1: 약간 힐링이 되네.
0: 거제 풍경도 쫙 보여지면서 이 바다가 이 마음에 좀 안식을 주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또 꾸미고 간 건 갸루시니까 최대로 완전히 막 맥시멈을 꾸미고 갔는데 또 즐기는 건 또 자연 속이고 묘하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밸런스 좋네요.
0: 예, 그리고 또 거제도 붐업이 됐잖아요.
1: 예.
0: 네, 실제로 또 댓글을 찾아보면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아, 지나가던 거제 사람입니다. 아, 진짜 저러고 놀았고 지금도 저러고 놉니다. 그리고 또 이웃, 우정, 자연 등 우리가 잊고 사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영상이네요.
1: 맞아.
0: 예, 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1: 예.
0: 이 영상이 지금 조회수 400만을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리센느가 거제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고요. 리센느라는 그룹 자체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음악까지 차트 역주행을 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1: 아.
0: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센느 다른 멤버들의 매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제도 출신 원희 씨와 경주 출신의 별명이 신라 공주인 제나 씨.
1: 예.
0: 이 두 사람의 사투리 영상도 화제거든요. 잠깐 들어볼까요?
2: 뭐 애교가 어떻게 하는 게 괜찮은 거 여자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그쪽 애교 하나.
3: 애교 하지. 그리고
2: 해봐라.
3: 우리는 좀 약간 끝음을 좀 제 이렇게 해야 된다.
2: 해봐라, 애교 해봐라.
3: 언니야 이렇게 하지.
2: 뭐 기분 나쁘지 않네.
1: 싸우는 거 아닙니다. 두 분은 좀 싸우는 거 아니고 대화하는 건데.
0: 예.
1: 이상하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시크해져요.
0: 그러니까요.
1: 마음이 뜨거운데 말투는 시크하거나 약간 또 칭찬할 때 약간 짜증내. 오늘 머리 막 찌개네. 긴 머리 막 그래 그 말이 잘 어울리노. 이렇게 짜증을 내.
0: 아, 그래요?
1: 아, 칭찬인데.
0: 혼나는 것 같은데 느낌은.
1: 혼나는 건데. 야, 그 머리 진짜 안 어울리는데 원래 진짜 잘 어울리네. 이렇게 짜증이 내게 돼.
0: 아, 이게 그 안에 이제 문장을 잘 살펴보면은
1: 엄청난
0: 칭찬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 있어요.
1: 따뜻한 마음이지. 근데 이게 대놓고 다정하기가 민망한 문화가 좀 있어요. 이게 자꾸 시크하고 짜증내고 이러는데 마음은 다정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리센느 멤버들이 예쁜 모습으로 전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 모습으로 해주니까
0: 그러니까요.
1: 이게 또 매력이 있습니다.
0: 네.
1: 거제 야호. 님과 함께 팀까지 사랑받고 있는 리센느 앞으로의 활동도 그래서 더 음악까지도 많이 사랑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리센느의 노래 듣고 올까요 저희?
0: 네.
1: 예, 러브 어택 띄워드리고 현재 차트 순위가 23위예요. 확 올라오고 있어. 러브 어택 띄워드리고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갈게요.

0: 리센느 러버택 듣고 왔습니다. 핫해지고 있는 리센느 기분이 좋네요. 이재근님이 저는 거제가 고향인데 영상에 아는 곳이 쫙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거제 야호.
1: 네, 유혜리님. 저는 옆 동네 통영 사람이라 그런지 원희 씨 사투리 너무 잘 들립니다. 크크크.
0: 그렇지. 근데 이게 시대가 변하면서 아마 기혁 씨랑 저 세대도 네. 부모님이 그 어렸을 때 즐겼던 그 문화나 성격들보다 네. 조금 더 뭐랄까 케어 받으면서 조금 더 조심하게 도시적으로 이렇게 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모 세대가 되면 저희 아래 아이들은 더 케어하면서 더 조심히 더 상처 안 받게
1: 맞아요.
0: 케어받으면서 클 텐데 그런 거에서도 예쁨이 있지만 이 우리 원희 씨나 뭐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냥 옷 입고 바닥에 들어가잖아.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희열감, 자유로움, 예. 그리고 청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아, 좀 이렇게 거칠게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0: 우리 시선으로 거친 거지 사실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1: 그렇죠.
0: 바다가 있으면 살짝 들어가서 발도 담그고 옷도 젖어보고 그런 게 괜찮은 건데.
1: 맞아요. 이게 사랑은 주지만 사랑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이 아이가 좀 더 자연스럽게
0: 그렇지.
1: 자유롭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0: 과감하게
1: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0: 요즘 시대에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과감함. 뛰어드는 용기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또 콘텐츠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콘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Weekly Contents.
0: 아, 좋다. 오늘 소개해 주실 콘텐츠 어떤 거예요?
1: 네, 또다시 극장을 붐비게 만들고 있는 좀비 영화죠. 영화 군체입니다.
0: 군체 진짜 핫하더라고요. 핫해.
1: 맞아요. 지난 예. 5월 21일 개봉한 군체는요. 주말 기준 누적 관객수 347만 명을 넘어섰고요.
0: 예.
1: 네, 올해 최고의 흥행작 왕과 사는 남자가 개봉 14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군체는 무려 10일 만에 예, 10일 만에 300만을 넘었습니다.
0: 예.
1: 올해 개봉한 작품 중에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0: 예, 칸 영화제에도 이제 출품을 했는데 기립박수 받았고
1: 음흠.
0: 이게 또 끝나고 나서 막 그 좀비 흉내내는 관객들이 많았다고 해요. 메시지가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영화 군체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1: 네, 영화 군체는요 정체불명의 감염 사태로 고립된 생존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하는 감염자들의 맞서는 이야기입니다.
0: 예.
1: 배우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김신록, 신현빈 씨 등이 출연을 하고요.
0: 예?
1: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우 감독의 최신 좀비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K-좀비 영화 부산행 과 비교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뭐 연상우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0: 예.
1: 부산행이 가족 드라마로서 딸을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심이었다면
0: 그랬지, 그랬지.
1: 군체는 메시지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고 밝혔고요. 또 기존의 좀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좀비가 탄생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군체는 이 속

0: 4편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1: 아, 좀비 아버지예요, 진짜. 연산호 감독. 아, 좀비 새로운 좀비입니다. 이게 또 막 업그레이드 되더라고.
0: 네.
1: 좀비들이 막 배우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서운 것 같아요.
0: 학습을 해요.
1: 학습을 하는 좀비인 것 같더라고. 저 아직 안 봤는데. 이 내용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전지현 씨가 또 오랜만에 스크린에 등장해서 화제가 됐죠.
0: 크, 맞습니다. 예, 영화 암살 이후에 11년 만이에요.
1: 아니 시리즈물은 이제 나오시니까 보기는 봤는데 영화는 그렇죠, 그렇죠. 11년 만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예. 또 재밌는 건 전지현 씨의 이제 비주얼이 빛이 나다 보니까 일부 관객들 사이에서 좀비에게 쫓기는데도 전지현 씨만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냐, 뭐 따로 조명 쓰거나 반사파 쓴 거 아니냐 이런 재밌는 반응도 나왔고요. 예, 하지만 전지현 씨에게만 그런 효과 뭐 따로 쓴 거 아니라고 합니다.
1: 예. 아, 요것도 군도 생각나네. 군도 하정우 씨랑 예, 그 누구지, 강동원 씨랑
0: 네네네
1: 둘이 대결하는 씬인데 같이 싸우는 씬인데
0: 네.
1: 왜 강동원 씨한테만 꽃가루에 슬로우 모션 했냐 했는데 둘이 똑같은 화면이었죠.
0: 그렇죠. 특수 효과 전혀 없었다는
1: 전혀 없었고. 자, 요즘엔 영화에서 무대 인사 이벤트 재밌게 하는데 군체도 무대 인사 많이 하나요?
0: 네, 맞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무대 인사가 있었습니다. 배우들이 관객과 인사하는 중에 갑자기 좀비가 난입하는 이벤트였는데
1: 무서웠겠다.
0: 네,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좀비 분장을 한 배우들이 갑자기 때로 관객석에 이제 들이닥칩니다. 네, 아주 실감나게 좀비 연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객석에서는 막 꺄악 막 비명 소리가 난무하는 등 재밌는 이벤트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1: 와. 너무 잘해.
0: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1: 예.
0: 와, 진짜 야. 앞에서 보고 있으면 나는 이제 뛰쳐나갈 것 같은데요.
1: 이게 그 좀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0: 네.
1: AI나 뭐 CG로 한 게 아니라 직접 몸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셔가지고
0: 네.
1: 이게 그래서 더 멋진 것 같습니다.
0: 네, 실감나고.
1: 왕사남에 이어서 오랜만에 영화관이 또 붐비고 있네요. 아,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캐러멜 팝콘 드디어 저도 이제 봉인 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0: Let's go.
1: 영화관 한번 가야겠어. 자, 이쯤에서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Walk it.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10입니다. 김기혁 유행사무 부총장과 함께 유행본부 함께했습니다. 와,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5: 그러니까요. 아, 시간 빠릅니다.
4: 아하. 7227님이 자려고 누웠는데 전민기 오늘 이 챌린지로 찍나요? 하셨는데 저희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5: 예,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자려고 누웠는데 김기혁으로 가야죠 오늘.
4: 그렇지, 김기혁 해야지.
5: 예.
4: 0741번님이 자려고 누웠는데 테이지.
5: 아, 이거 요거로 가야겠다.
4: 아, 요거 말고 요거 괜찮아. 나 이거 부담스러워. 내 그윽한 눈빛 부담스러워. 요거는 이제 오늘 김기혁 아나운서로 갑니다.
5: 예.
4: 9629번님이 어제 아이오아이오 콘서트에 양의지 선수 유니폼 입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5: 대박.
4: 이게 붐이 있으니까.
5: 야, 대박. 이 반대로.
4: 야, 대단하다.
5: 재밌다, 재밌어.
4: 한 팀이 돼버렸네.
5: 그러니까요.
4: 오, 양의지 선수 부럽다. 오, 완전 지원군이 생긴 것처럼 돼버렸네.
5: 예.
4: 김기혁 아나운서는 다음 주에도 네. 함께 하는 거죠?
5: 맞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5: 예, 우리 전민기 총장님, 제가 사실 뭐 출장 보낸 거예요.
4: 아, 그래요?
5: 네, 해외 나가서 좀 뭐 견문도 익히고 네, 눈도 좀 넓히고 오라고.
4: 아, 요새 많이 좁아진 게 느껴졌나요?
5: 네, 그래가지고 좀 2주 동안 갔다 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예. 네, 그동안 제가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민기 총장님이 지금 시차 때문에 자려고 누웠는데 기억이 지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도 머리 스타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확인할 수 있겠네요.
5: 예.
4: 아이오아이의 갑자기가 흐르고 있는데 이 노래 마저 들으시면서 저희 기어 아나운서 함께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목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뛰는 사람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함께라는 힘.
2: 목포의 이런 시민의식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저는 어쩌면 다른 지역에서는 하기 어려웠지만 이 지역에서 특별히 마을호텔이라는 사업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마을호텔 프로젝트를 통해 동네를 하나의 호텔로.
3: 혼자는 약하지만 함께 모이면 되게 강한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같이 한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모두의 노력이 원도심의 봄을 피워냅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 경계를 세워놨습니다.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어서 경계를 지날 때마다 한 번씩 새로운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거. 벌써 6월인데요. 이번 달만 지나면 2026년도 정확히 반이 지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새로운 한 달 잘 지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절로 들게 되죠. 6월 시작하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